0: 그를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전국에서 오신 신도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사님께서 1945년 음력 5월 5일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주경야선의 새 종풍을 세우시며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대주사님께서 주창하신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이념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비롯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셨으며 지금의 대한민국과 충청북도를 이루는 마음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오늘로써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52년이 지났지만 그 위대한 업적은, 그 위대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빛나며 항상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불교로서, 생활하는 불교로서 국가와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천태종단의 가르침대로 우리 충청북도는 항상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따뜻한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 어려움을 나누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도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태종단이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나아가 이곳 구인사가 세계 최고의 대도량으로 우뚝 서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추모곡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호론 각도지사님의 위덕을 기리고 추모곡을, 합창들의 정성을 담아서 추모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들의 추모곡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소원을 담고 대한민국의 국태밀항과 세계의 평화, 종단 발전을 기원하는 관음 정진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창단의 합창 반주에 맞춰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0: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0: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2: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몽이야! 몽이야! 아,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1: 에잉,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1: 들려주는 거지.

0: 바로 종소리를.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상까지 부른 거냐?
1: 아니. 자, 가자.
0: 어디?
1: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2: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1: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

0: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1: 이게 무엇입니까?
2: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1: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2: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서운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 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3: 정혜옹주의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암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2: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3: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2: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암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 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귀신이요.
1: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0: 아닌데요.
2: 너 몽이지?
1: 자, 딩동댕.
2: 그 붉은 치마는 뭐야?
1: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2: 붉은 치마를?
1: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2: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4: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1: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5: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3: 단청불사를요?
5: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3: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5: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0: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1: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아이,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아이, 설마 살아는 있겠지? 아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1: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1: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0: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1: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3: 아,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4: 내 말이.
3: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4: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1: 너 사고라고 알아?
3: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4: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3: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4: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5: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5: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언록을 옮기거라.
1: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5: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0: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1: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7: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1: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3: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4: 청주 용화사.
3: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4: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3: 아니.
4: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3: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4: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7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7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0: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1: 아,
0: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3: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3: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희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3: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5: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정토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1: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1: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1: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0: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제26회 호국령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0: 됐습니다.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웁니다.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초판 독감본을 봉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가 반려동물 천도제를 처음 봉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6.25 전쟁 전사자와 참전국 장병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공간 서울현충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강동구 국군불교 총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국군불자들이 현충탑에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현충관에 차려진 영단으로 이동해 전몰장병의 위패를 이혼하고 천도의식과 헌화를 이어갑니다.
2: 1번 스톱!
1: 추모의 의미가 담긴 총성이 울려 퍼지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고개 숙여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과 민간인, 유엔군 소속 22개국 전몰 장병 등 피해자 약 100만 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지난 20일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3: 강한 군대는 바른 마음, 국민을 향한 책임감, 평화를 지키겠다는 원력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법석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는 작은 위로가 되며 장병들에게는 사명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해 국립전쟁기념관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데 이어 현충원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박형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도 위령대제에 처음 함께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강동구 중장은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거울삼아 이 땅,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그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4: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안보의 등불을 밝히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군승 3기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제2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자광대종사는 호국불교의 참의미를 아로새기고 연기법에 의지해 선근 공덕을 쌓아가길 당부했습니다.
5: 우리 불교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좋은 인연 갖고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합시다.
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국가급 행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올해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급 행사로 좀 격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4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해자대종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성불자, 현직 군승들도 대거 참석해 추모의 물결을 이었습니다.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눈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에 입교한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을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남녀 행자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자수 자세를 익히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배를 올립니다. 처음 접하는 사찰 예절에 다소 어색한 모습도 보이지만 진지한 눈빛에는 수행자의 삶을 향한 설렘과 각오가 묻어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9교구 본사 동아사가 주관한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 고불식이 지난 19일 통일 대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8: 여러분들께서 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가를 느껴보시길.
7: 이번 단기 출가 학교에는 여성 행자 11명과 남성 행자 8명, 모두 19명이 입교해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합니다. 고불식에 앞서 수행의 첫 관문인 갈마의식과 삭발의식을 거행하며 자신이 왜 출가를 결심했는지 되새기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9: 이곳에서 키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밖에서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우리 사회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7: 삭발의식을 통해 행자들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가고 바닥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욕심을 내려놓는 상징이 됩니다. 가위질이 이어질 때마다 세속의 집착과 번뇌도 함께 드러내는 듯합니다. 세속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은 단기 출가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참된 나를 찾고 승가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 좀 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귀담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그 마음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시원해진 느낌,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 엄숙한 그런 느낌입니다.
7: 행자들은 앞으로 새벽 예불과 108배 정진, 바루공양, 참선, 포행, 울렵 등 사찰의 일상 수행을 스님들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또 삼기유와 불교 기초거리, 염불과 기도, 좌선과 포행,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의미를 체득합니다.
12: 저희는 오늘부터 짧은 시간 하나 세속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 기운을 이기며
7: 산문에 들어와 세속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명의 행자들. 9박 10일의 짧지만 깊은 출가 체험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미혼모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근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3: 청년사 대적광전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간 쌓인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씻겨내려갑니다.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미혼모 가족들입니다.
14: 명상을 통해서 좀 참으로 좀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느낀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최근 법륜사 청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지우 스님의 지도로 이어진 명상 시간. 몸의 감각을 깨우는 바디스캔에 이어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 스스로에게 답해봅니다.
15: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요.
13: 가슴에 묻어둔 진솔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고단함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사이 아이들은 다른 법당에서 신나는 요가와 움직임 명상으로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어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운 가족들은 오후엔 청년사 인근 놀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또래와 정신없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6: 육아에 되게 지쳐 계신 어머니들 계신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17: 저희 자녀가 지금 좀 입시 중이어가지고 왔을 때 아까 좀 밥도 먹고 또 명상하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됐고 여기 절 산신각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좀 올해 입시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드리고.
13: 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역 소외 이웃의 마음 치유 치유에 힘을 쏟고 있는 청년사는 앞으로 은둔 청소년 등 대상과 범위를 넓혀 나갈 방

0: 아침입니다.
1: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0: 태구중은 이날 미혼모 가정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라는 따뜻한 연대의 정을 확인한 하루. 태구중이 건넨 자비의 손길은 미혼모 가족들이 세상 속으로 더욱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국민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개혁의 선고자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예술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출간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만해 스님의 사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에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3: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스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2주기를 기리는 추모예술제가 지난 2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추모예술제는 특히 만해 스님의 명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 컸습니다.
4: 100년 전 만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이라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 뜻깊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년이 된 님의 침묵을 다시 봉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3: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과 만해 스님의 외손자 정재용 이사가 님의 침묵 초판 복감본을 봉정하며 스님이 남긴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독립운동으로 3년간의 옥구를 치르고 1921년 12월 20일 날 추록에서 우리 선학원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60만세운동이나 그리고 계몽운동, 신간의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 자리에서 전개한 장소이기도 하고.
3: 이어 동참 대중이 님의 침묵을 함께 낭송하고 BTN 남성중창단과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이 묵직한 울림을 더해 독립과 중생구제를 위해 한평생 고뇌했던 스님의 정신을 생생하게 일깨웠습니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강연이 선학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책으로 펴내 큰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심우의 길과 만해의 시를 주제로 만해 사상이 지닌 치열한 불교적 성찰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이 쓴 심우장설에 수록된 10편의 심우시를 중심으로 스님이 머물렀던 심우장의 명명 유래와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을 거쳐 경허 스님까지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부도와 시부시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10편 가운데 만해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대의는 마지막 시인 입전수수, 시장에 들어가 춤을 추는 사사무예의 경지, 저작거리에 자비의 손을 들이우는 데 있다며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인 동시에 님의 침묵 집필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님의 침묵, 침묵이라는 것 속에는 현상과 본체, 대상과 주체가 전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전수수라는 얘기죠.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춤추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불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3: 김 교수는 2시간여에 걸쳐 심우장설과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낱낱이 토팠습니다. 심우장과 선학원에 머물며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했던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이 순간에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에서 마련된 특별한 천도제 현장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있습니다.
1: 재단 위로 미루와 쫑쫑이 등 저마다의 이름이 새겨진 220여 반려동물의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졌습니다. 곁을 떠난 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반려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티엠 무상사가 지난 20일 세상을 먼저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에 앞서 무상사 회주 성우 대종사는 미륵 상생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떠난 생명에게 전해지는 천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2: 동물이나 어떤 다른 축생의 종류가 있다 선치더라도 덕문제에 불며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영리 사막도 영원히 사막도에서는 멀어진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1: 이어 성우대종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맺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며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냥 인연뿐이 아니에요. 지중한 인연이에요.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 그 고양이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찍 떠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전도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1: 본격적인 천도제가 시작되자 생전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법당 곳곳에서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익숙한 사료와 간식이 정성스레 차려진 재단 앞에 반려인들은 향과 맑은 물을 올리며 반려동물들이 고통 없는 곳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3: 꼭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 1500만 반려인 시대, 이번 천도제는 사람과 동물이 맺은 인연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4: 시간이 흐르면 그리워질 뜨거운 청춘의 한 페이지. 바로 지금 이 계절과 많이 닮아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10쌍 중 5쌍의 커플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BTN 붓다회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서울 구룡사에서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여름날 열기보다 뜨거웠던 청춘들의 인연 찾기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도심 속 사찰에 미혼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인연을 찾아 모인 청춘 남녀들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쑥스럽지만 종이 위 진심 어린 칭찬을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상대방이 발견한 나도 몰랐던 매력을 자랑하는 내 장점 자랑하기 현장입니다.
6: 짝짓는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7: 오늘 머리 스타일 잘 어울려요. 젠틀보이 굿.
5: BTN 불교TV 붓다회가 지난 20일 서울 구룡사에서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절로 갈까 구룡사 편에서 참가자 절반이 커플로 성사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인연에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이곳에서 맺은 인연이 청춘들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되주길 축원했습니다.
8: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까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5: 이어진 BTN 김지원 아나운서의 실전 연애 특강.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장에 이어 둘만의 소설을 완성하고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명대사로 펼쳐진 연애 상황극에서 참가자들은 남녀 역할을 바꾸고 구수한 사투리를 더해 재치 있게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반드시 인연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이내 유쾌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청춘들은 단순한 이성간 만남을 넘어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0: 아무래도 소개팅 하면은 계속 한 사람이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 소재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소재도 많고 다양하게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5: 어둠이 짙어지고 사찰 안에서 깜짝 미션을 수행하는 남량 프로그램이 이어지자 오싹함은 이내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갑니다. 모집 인원의 3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절로갈까는 최종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0: 청춘들은 절로 갈까 해서 저마다의 기대를 품은 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양산대원사가 천성산 자연환경보존과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원효봉 정상에서 지난 19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염된 원효봉 정상부의 토양 정화 사업을 앞두고 공사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고 온전한 습지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원사 전 선원장 자광 스님, 주지 지은 스님을 비롯해 하한거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사 선방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지은 스님은 화엄벌 늪과 더불어 원효봉 늪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생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상태의 습지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쌍봉사는 단오를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설 회원들이 함께하는 제5회 사랑 나눔 어울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지난 19일 우리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진안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꿈들의 장애인협회, 보듬청소년보호소 등에서 300여 명을 초청해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첨, 점심 공양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쌍봉사 신도회 자원봉사단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전충성 진안군수와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천주교 진안성당 부설 임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함께해 나눔과 화합의 잔치마당을 펼쳤습니다. 보경 스님은 올해도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열렸다며 장애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대승야종인영예

세바무아팔만인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성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정

진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법륜상전 무궁국계 항안 만세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근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6: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9: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0: 동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0: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중주림신주야 신중주가신

삼마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차불폐운집내 상수비로잔하불 흐련화장세계

경성착양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희명리로잖아 시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의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안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급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함월 산신 호삼보 함월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6: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7: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를

0: 이쪽은 전통적으로 을업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0: 성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표정이 되게 밝아요.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네. 표정이 저번 주에 비해서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밝아지셔야죠. 제가 어제 뭐 지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32도인가 3도 차에 찍히더라고요. 햇빛, 구름이 없어서 햇빛도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땡볕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좀 앉아서 들으시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준비물이 있었어요. 뭘까요? 밀짚 모자. 밀짚 모자를 썼어요. 원래 그런 강의할 때 모자를 쓰는 건 실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쓰는 게 미안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옷을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이러고 한 시간 반을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분들의 그 눈빛과 끝나고 나서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분들인데 스님 저하고 인스타 올릴 거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스님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켜도 누가 시키면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BTN은 나아가서 우리 불자들은 복의 겨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해서 불교에서는 절집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라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 가르침의 무게를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순간 들었어요. 나는 귀에 못을 박히도록 스승님께 들었던 얘기고 자다가 깨워서 얘기해봐 그래도 줄줄줄 읊을 거예요. 정신이 안 돌아온 상태라도 읊을 만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기똥차게 잘해요.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는 아직 안 변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변할 거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별거, 저한테는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해진미가 떠올랐어요.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카메라 앞에 선 게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에게 갖추어진 금을 찾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변해서

0: 도마니가 이야기하는 저 아름다운 사내들의 모습이 비록 아직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씨앗은 심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좀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각 회차마다 짧은 문구로 우리가 기억에 좀 남도록 이런 특히 말과 관련된 거는 이런 말을 해봅시다라는 얘기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에 문구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근데 이 얘기 제가 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1: 돈입니다.
0: 네, 무슨 뜻이죠, 이거는? 고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했어요. 자수성가. 이런 말 있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스스로의 손으로 집안을 이룬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 하셔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어휴, 저분은 우리 회장님은 사장님은 우리 고사님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별로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상으로 오늘 보고 오셨죠, 우리 허사님. 그러면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분이죠? 저 뒤에 카메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저분들이 안 계셨으면 카메라에 이 영상이 안 담겼을 거고요. 우리 BTN 방송국이 없었으면 TV나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거사님과 저하고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행복한 기억을 나눠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저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
1: 연기법.
0: 자다가 물어봐도 대답할 만큼 가슴에다가 문신으로 새기세요. 진짜 새기면 안 돼요. 한글로 연기법 이런 거 새기면 안 돼요. 문신처럼 잊지 말라.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연기법은 무슨 뜻이냐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모이니까 어떤 거 하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아, 저 인간 보면 짜증나! 라는 이 짜증은 저 사람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맞죠? 만나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모이면 일어나요. 자동차 아닌 것들을 막 조립하니까 뭐가 됐죠?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자동차에서 자동차 아닌 거 빼봐. 물론 자동차라는 예를 들진 않으셨지만, 그것에서 그것 아닌 거 빼봐. 유리가 자동차인가요? 아니에요. 유리 빼. 철판이 자동차인가요? 철판은 자동차가 아니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철판 빼. 고무가 자동차인가요? 아니에요. 빼. 다 빼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초부터 자동차는 없었다. 애초부터 나는 없었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세상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일어날 기자예요.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보만이가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떠들 수 있는 건요. 이거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요.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를 촬영해서 내보내주시는 우리 감독님들의 노고와 불교 TV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했죠? 그분들에게? 전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인사법을 좀 바꿉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덕분입니다. 아유 덕분입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유 선배님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제 선임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부모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아유 보만스님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덕분입니다. 나의 공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요 인사법 요거 해보자 라는 걸 제가 하나의 강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정말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물론 못해요. 아유 훌륭해요. 그럼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 아유 내가 좀 했지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못해. 사과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슬플 땐 어떻게 해야죠? 울어야죠. 울면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왕자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붓다가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 되신 거예요. 뭘 포기했습니까? 왕좌를 포기한 거죠. 그죠? 예. 네. 왕의 자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포기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행복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세속에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요? 포기 안 했나요? 아무것도? 여러분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수많은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전 그렇게 묻고 싶어요. 포기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용기라고 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노력하다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놔버리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성분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거를 위한 용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속삭여서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미안해요. 고마워요.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이 큰스님이셨어요. 저희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안아주시고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모든 제자를 안아주시고 스님 이제 쉬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 고생했어. 그냥 저기 일 많았는데 고생했어. 안아주시면서 오마나 어떻다고요? 사랑해. 오마나 사랑한다. 저는 옛날엔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우신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맨날 불만투성이라서 인상이나 쓰고 맨날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더 많은데 항상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에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나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하는 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언어를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큰 스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오마나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도요. 제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요죠, 그죠? 저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오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건 아니야. 너는 입이 있는데 왜 표현하지 못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말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 왜 미안하다는 말이 힘들까? 사랑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힘들까?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의 정말 바보 같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내들은 안 좋은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할수 없게 만드는 되게 이상한 교육이 하나가 있었다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울면 안 돼. 남자애들이 막 학장난하다 울어. 친구랑 싸워서 울어. 그러면 에이, 왜 쟤 운다? 야, 너 이렇게 여자처럼 울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자처럼 울어가 뭐예요?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자는 우는 건가요? 그럼 남자는 안 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나 울어야 돼. 속상하고 슬프면 누구나 눈물 흘려야 돼요. 그리우면 울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읽힌다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요. 기쁠 때는 환하게 웃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유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 진행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공감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아, 그랬어요? 아, 힘들었겠네. 아이고, 외로웠겠네. 슬펐겠네. 아유, 고생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만능 키예요, 만능 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고민을, 외로움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아니,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셨어요. 원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과법, 그죠? 그러면 이 인과법을 불자들은 다한 번씩은 들어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병석에 누워 있는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왜 이렇게 아프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과법이라고 들어봤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욕 먹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났대요,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왜 불교는 다 모든 걸내 탓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법칙을 들어놓고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법을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불교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유려하게 잘하셨던 어느 스님? 무슨 존자요? 불운하 존자. 설법 제일. 설법을 가장 잘하셨던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자의 언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자는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냐면 이말 기술이 언변이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랑 싸우자고 온 사람의 마음도 열어서 행복하게 해줬대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불운하 존자의 언변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길래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변제라고 합니다. 말재주예요. 말재주. 변제. 이건 뭐냐면, 아, 나 너무, 너, 나 이번에 그때 투자한 거 그거 날렸는데 집에 얘기를 못했어. 나 너무 무섭고 힘들고 두려워. 나 너무 진짜 힘들어. 후회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하지 말랬지. 이건 변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슬프겠구나. 두렵겠구나. 공감해줘.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에게 제일 못하세요. 내 눈에는 정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고언이라고 합니다. 고언, 쓸 고자예요. 쓴소리. 변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아유, 나는 우리 언니하고만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라고 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도 돼요. 맞아. 근데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이렇게 볼 거야. 너 이렇게 욕심내면 나중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변제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통해요. 근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1번을 지나쳐서 여기로 가죠,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이긴 한데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제,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제가 말솜씨라 그랬잖아요. 언변. 이걸 먼저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언.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그러니까 형이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아, 그러게, 형 얘기 들을 걸 그랬어. 아,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때, 나 진짜 멍청한 놈인가 봐. 나 왜 이렇게 실수하지? 라고 얘기할 때, 이 고언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에 빠지냐면 후회에 빠져. 난 정말 못난 놈인가 봐. 자책에 빠집니다. 이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지나갔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 너는 더러워지지 않았어. 괜찮아. 너가 그거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잖아. 이런 모든 어리석음이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지 않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요. 브루나 존자는 항상 세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제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법칙을 설명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고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그 어리석음이 절대 후회나 자책으로 남지 않도록 다 사라졌음을 설하는 공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거사님들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적었고 지워버렸는데, 이 교육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나라는 것의 정의를 너무 작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부디 여러분이 후에 결혼을 하신다면 자제분에게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 말이에요. 그거 말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불경에 의거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도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울고 나면 그래, 괜찮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돼.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공감해주고 고언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괜찮아, 하나도 안 남으니까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내진미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0: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출가 생활을 했지만 제가 배웠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해 없이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놈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니까 들어! 이렇게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율장에도 나와요. 계율에 대한 이야기, 율장에도 나오는 게 누군가에게 허물을 지적하려면 나에게는 그 허물이 없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수행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덕분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고 먼 수행자고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무언가 향기가 느껴지셨다면, 아름다움이 느껴지셨다면, 저 스님의 저 웃음을, 저 밝은 목소리를, 저분의 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스님을 뵈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완벽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대한 가르침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을 먼저 공부하신 선배로서 뒤에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이 법을 듣고 공부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자국을 선명하고 올바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BTN에 이런 멋있는 강의를 기획해 주신 많은 분들, 담당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잊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녹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 남겨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신 많은 스승님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눈빛과 밝은 얼굴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스스로를 바꿔가려고 용기 내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있으신 분 지금 부탁드립니다.
1: 스님,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도 강의를 이제 초반 부분만 보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강의 내용이 초반 내용을 복습하는 기분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은 있는데 이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마음에 있어서 제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하기까지는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 자신감을 용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0: 제가 예전에 창원인가 어디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탑이잖아요. 탑이에요. 여기에 이게 창원인가 뭐 진해인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다 이제 태양광 패널로 만든 탑이에요. 맞죠? 그런 거 있죠?
2: 진해 해상공원입니다.
0: 아, 진해 해상공원이에요? 거기를 올라갔는데 관광으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구경 가자 그래서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는데 여기가 제 기억에 100m가 넘나? 뭐 98m인가 뭐? 100이 넘나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층 이상 되는 높이죠. 그 정도 높이가 있는데

이 위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실내예요, 실내.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 이 탑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바닥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그냥 뚫려 있으면 큰일 나죠. 아크릴로. 엄청나게 두꺼운 아크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막아 놓은 거예요. 밑에를 보라고. 이게 기껏해야 크기가 한, 그죠?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만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마감이 돼 있어요. 바닥 마감이. 그리고 여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 깨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몇 미터 높이다. 거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깨질 확률 몇 프로? 저는 0이라고 봐요. 0%라고 봐요. 이상의 0%는 없지만, 전 0에 가깝다고, 무한 수렴한다고 봅니다. 0에. 0%예요. 그리고, 전체도 아니고 50cm고 이걸 왜 들었는지도 알고 올라가도 안전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 괜히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전하다는 걸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위에 올라가려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바로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다고 배웠죠? 떨어진다. 위험하다라고 우리 기억 속에는 엄청나게 큰 씨앗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누구한테 많이 했냐면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뭐 요즘에 말로 공황장애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이고 나면 그것이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내가 돼버려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붙이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붙이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라는 말을 마치 훈장처럼 그래서 나 그때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척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기억의 힘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분들이 이성적으로는 우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나 되게 행복한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나를 무섭게 하거나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든 대상이 지금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우울해. 근데 무서워. 숨을 못 쉬겠어. 왜 그런 줄 알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역시도 기억의 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반복되어 오면 그 압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박에 시달리던 두려움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은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 용기를 못 내느냐?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수 있느냐? 우리는 똑같은 법칙을 활용해서 그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 혼자 낼수 있는 용기가 있고 외부에 의한 용기가 있다 그랬어요. 나 혼자 용기를 내는 거는 자기의 기억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썼죠, 제가?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스님, 그러면 기억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기억은 난 그동안 이런 걸 못해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이씨, 무슨 사내대장부가 입간지럽게 무슨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거 말이야, 이거. 이 나의 기억을 내가 용감하게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예요. 기존의 나를 무시할 줄 아는 용기.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패턴을 깨뜨리는 용기. 이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어가는 겁니다. 나의 용기. 그것으로 내 기억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무시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나눠드렸던, 기념품으로 나눠드렸던 그 핀 버튼이 있어요. 그 핀 버튼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기억을 무시하는 용기. 생각을 무시하는 용기. 이게 스스로 낼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 의한 용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용기가 솟는 거예요. 그 용기 중에 최고는 다른 외부에 의해서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크게 썼어요. 외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칭찬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내 스스로를 무시해, 내 기억을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내 용기예요. 아셨죠? 이거는 주변에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해드려야 돼요.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사람이 용기 낸 게 보이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렵게 쭈뼛거리면서 어려운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미안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크게 칭찬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칭찬받았던 것이 이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내 기억에서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아셨죠? 내 스스로 내는 것은 나의 기억을 무시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날게 해주는 용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 스스로 낸 용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저걸 되게 스스로 잘한다고 저 스스로 자부해요. 에이씨 때려쳐 안 해.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걸 때려치는 걸 저 되게 잘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부터 연습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우리 어른 스님들이었어. 잘하고 있어. 스승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잘하고 있어.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질문을 하면 앵무새처럼 잘 떠들어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도 저는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답도 모른다고요. 답대로 내가 변해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답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이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이 강의 들으시는 거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칭찬해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제가 칭찬드려요. 오랜 세월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오늘 멋진 질문 해주신 우리 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천 번도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하지만 한 만 번까지 채울 계획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릇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릇에다가 쌀 담으면은 무슨 이름이 뭐가 되죠? 쌀독이 되죠. 그렇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렇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렇게 교육받은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쓰레기가 되게 많았어요. 분노도 많고요. 미움도 많았어요. 화도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못마땅하게 보는 나쁜 습관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 어른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그러다

나는 이런 거 되게 많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른께서 새로운 것을 넣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일매일 안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용기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용기를 먹고 제 그릇에 스승님의 귀한 보석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그릇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올바른 스승들이 많이 출연하셔서 수많은 우리 외로운 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보석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부디 오래오래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 이런 강의는 계속해서 저는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까지 저는 2년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미소 보여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귀한 인연으로 우리 다음 생에서도 또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3: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 은혜님 잊지 않겠습니다.
3: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 이보게
3: 그러던 어느 날 가난의 허덕이

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묘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각오 머뭄에 자유로울 것이다. 지금 이제 스님들이여 하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여기. 우리가 말을 하든, 뭐,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뭐, 진열하든, 자성이라든, 뭐, 불법이라든, 이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같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늘 변함없이 이렇게, 뭐, 있다는 말조차도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말도 뭐 말을 해버리면 다 그게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뭐 법이 있다, 뭐 도가 있다, 뭐 마음이 있다, 이제 그 억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항상 이렇게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근본이고, 이게 뭐첫 번째 첫째가는 근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요게 한번 이제 와닿아서 실감이 되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이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 그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걸 한번 체험을 하고 이게 자기한테 확실해지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항상 실제로는 이게 항상 있는 거지 이게 늘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고 늘이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뭘 눈을 떠서 뭘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안 보기도 하고 귀를 열어서 뭘 듣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또못 들을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안할 때도 있고, 뭐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입 다물고,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또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이걸 벗어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도라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은 본래부터 이렇게 항상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말로 이제 하자면은. 그래서 요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달까? 하여튼 이게 한번 탁 와닿아서,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원래 현실이지만은, 이런 현실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니까, 이제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이제 실감이 되면은,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늘 이게 살아있고, 이게 이제, 우리, 뭐, 삶의 뭐, 근본이 돼도 좋고, 생명의 근원이 돼도 좋고, 어떤 이게 1번이라, 이게. 이게 1번이고, 이게 늘 변함없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여기서는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그대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몸도 여기서 이제 임제 말은 몸도 이게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사용 쓸수 있는 자다 하는 게 요걸로 이제 가르쳐. 몸도 이게 쓰는 거고. 그리고 눈도 이걸 눈을 써서 뭘볼 때도 이게 하는 거고, 귀를 써서 뭘 들을 때도 이게 하는 거고, 뭐 입을 써서 말할 때도 이게 하는 거고, 머리를 써서 생각할 때도 이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 이것도 방필의 말이지 사실은 방필의 말이고, 어떤 그 이게 이제 와닿으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런 진실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만 있고 여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여기에 통하고 이 자리를 이제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뭐가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뭐 내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 건다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뭐 여야하다 이런 말을 이제 왜 하는지를 납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맨날 똑같으니까. 이게 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뭐 냄새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여야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달라지는 거, 변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뭐 남아해양선사는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했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다. 그 유명한 말이, 그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말이에요. 남아해양선사가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건 아니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현실이 되면은, 이거는 뭐 살아있는 현실이지,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자기는 이게 원래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이게 없으면은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여섯, 이제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도 여섯, 숨 쉬고 밥 먹는 것도 여섯 하고 물 마시는 것도 여섯 하고 뭐다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그대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다. 이제 뭐 방패도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말로서 할 수는 없고, 한번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아서 실감이 되는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니까, 현실이 돼야 그게 진실한 것이지, 머릿속에서 말로만 있으면 그거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거라, 요거.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게.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한대 때리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고 뭐 손가락을 채우고 뭐 잔나무 똥막대기 같은 그런 이상한 말도 하고, 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딴거 없어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깨달아라고, 요걸 깨우치고,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행 필요 없어요. 다 원래부터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수행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되지, 요, 뭐, 손대서, 뭐, 이게 더러워서, 뭐, 깨끗하게 만들 거냐, 시끄러워서, 뭐, 고요하게 만들 거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게 이제 자기한테 이게 한번,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실감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신이,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가고 머뭄에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뭐 걸리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 통하면 이제 뭐 몸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번뇌라는 거는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번뇌가 없다. 그 반신경에도 뭐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듯이 이거 뭐 아무 뭐라고 할게뭐 있어요. 뭐 이거 뭐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막힐 게 없고 시달릴 게 없고 이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뭐 아공, 법공 그렇게 말,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런 뜻이야. 공이란 건 없다는 말이거든. 아공, 법공,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현실이에요, 현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현실인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한번 딱그 확인을 시켜드리고 실감을 한번 하라고. 그게 법문이야. 뭐, 딴거뭐 있겠어요. 그러면 저거 깨닫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요걸 실감을 하라고 이제

약속 요걸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가고 머뭄에 자유로울 것이다. 걸리는 게 없다. 막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내가 없고 상대가 없는데 뭐 막힐 게 없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이제 그게 서로 막히지만은 그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막힐 게 없습니다. 나의 안목에서는 희라는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성스러움이란 헛된 이름일 뿐이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지. 이거 뭐 아무 뭐가 없으니까 좋다 뭐 싫다 이런 그거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맞는 거 틀린 거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건 전부 생각이고 분별 속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요는 어떤 생각이거나 분별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게 없고 탐낼 것도 없고 성낼 것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느냐. 부처 중생이라는 것도 역시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반성해서 한 물건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중생의 세계인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면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하여튼 알수 없어요.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그런데 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일이 분명한데 누구에게나 이건 명백하고 분명한 일인데 뭐라고 할게 없어. 누구도 없고 여기는 우리가 세속을 말할 때는 보통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육하원칙. 누가 무엇을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그게 바로 분별 체계고 여기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어디도 없고 언제도 없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현실이 되는 이게 현실이 되는 경험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이 자리에서 뭐 아무 뭐라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공텅 비었다 한 물건도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일이라 요게 한번 통하는 거고 요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항상 물속에 물고기가 뭐물 찾는 것 같다는 비유를 하듯이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어. 딴데 여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자기 본래 면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적도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뭐 본성 속에, 자성 속에, 불성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안 깨달아지느냐 쉽게 자꾸 생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잘 이제 모르는 거라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뭔데 하고 뭐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알수 없는 거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를 해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뭔데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알 수는 없는 거라고 절대 그거는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 누구한테나 이게 그래서 문득 이게 탁 와닿을 때는 안다 모른다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건 분별 쪽에 이르고 이거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나 이거는 원래 누구한테나 항상 있는 거라고. 안다 모른다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건 생각 속에 이르고 이거는 뭐 생각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요걸 이제 그래서 나는 나의 안목에서는 싫어하는 것 없다 이 말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대들이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는 그런 뭐 출세관, 깨달음 이런 걸 좋아한다면은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헛된 일.

깨달음일 뿐이다. 다 생각이다 이 말이지. 분별이고 생각이다. 깨달음이야 듣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 맨날 깨달아라고 하느냐? 왜 부처님을 맨날 뭐 얘기를 하느냐? 방편이지, 방편. 모든 말은 방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그럼 중생들, 당신들은 생각 속에서 어리석게 꿈속에 살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 보시오. 그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이제 방편을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방편이라는 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본성 불성을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불법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한번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바꾼단 말이지. 약간 그럼 이제 더 이제 궁금해지고 그럼 그 뭘까 알 수 없는 그게 뭘까 이제 그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럼 이제 체험하고 싶어 하겠죠. 이제 이런 말이 다 이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체험이 탁 됐다. 여기 또 와닿았다 이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생각이 또 끊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생각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상관없는 일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 있고 생각이 역할하는 세계는 따로 있고 이건 생각과는 상관없는 거거든. 생각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 원래 있었던 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게 이제 딱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실제로 본인은 이건 여기 생각이 이제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지 뭐가 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로 뭘 아는 건 없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보면은 부처 불자는 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말만 듣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네? 그 발만 대장경 얘기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전부 손가락이지 그 다리 없어요. 다른 어디 있느냐고 그 다른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의 이 근본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직접 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감 못하고 이 체험을 못했다면은 그 이제 팔만대장경이 나온 말을 뭐 아무리 뭐 많이 보고 듣고 뭐 이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손가락 속에서 달을 찾는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 쳐다봐도 거긴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한번 와타야 이게 와닿아서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은 뭐 불교 평생 공부해봤자 말짝 도루묵입니다. 말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성스러움이란 헛된 이름일 뿐이다. 뭐 불교가 부처가 뜯고 보살이 뜯고 다 그냥 말일 뿐이다 말이에요. 어떤 부류의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느냐.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 중국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그 중국 오대산은 옛날부터 불교 그 화엄경이 이제 번역된 이후부터 이제 그런 전설이 생겼다 그러는데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살고 있다. 그뭐 중국에서 그러네 이제.

뭐 민간 전세 비슷하게 이게 환경이 이제 중국에 소개된 뒤로 그런 뭐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오대산의 이제 청량사라는 절이 있는데 뭐 거기 뭐 문수가 찾아간다고 뭐 성지 순례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그래서 이런 말. 그때 어떤 부류의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

그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딱 방편의 말이라고, 전부.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치 하늘에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손가락은 천 개, 만 개로 가지고 달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기 진실, 이걸 뭐 마음이라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그게 전부예요, 전부. 나머지 뭐 불법이니 뭐 불도니 할거 없습니다, 그런 거. 요거를 깨달아서 여기만 통하면은 여는 뭐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막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무슨 윤회가 있어서 뭐 해탈을 해야 되느냐, 윤회니 해탈이냐 하는 것도 전부 분별이고 생각인 거고, 삶이니 죽음이냐 하는 것도 역시 전부 생각이에요. 이게 분별인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냥 아무거나 할게 없어요. 뭐, 하여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쭉, 새로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일이 명백한 현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고 납득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삶도 죽음도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이제 자기도 실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유심, 온 세상이 오직 마음일 뿐인 거고, 만법유식,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 뭐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전부 다 유식,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다. 왜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걸 체험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예. 불교 공부하면 뭐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삼계유식, 만법유식, 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이거든. 온 세상이 한게 오직 마음일 뿐이고, 삼라만상 우리가 아는 게저 만법이라는 게막 우리가 아는 것 모든 게 다, 모든 게다 단지 생각, 식이라는 게 생각이거든. 생각일 뿐이다. 왜 그런 말 하는지를 이제 한번 여기 통해 보면 안다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결론이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고, 이제 생각으로 가지 뭐, 그럼 뭐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실이냐? 아닙니다. 말이란 건 항상 불완전해. 예. 말로서는 절대 이게 우리 이 세계의 진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보고서 자꾸 뭐,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실이 이거구나, 뭐 저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비유를 하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그는 절대로 바른 안목으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경전에 나오는 말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구나. 그게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안목이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오로지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느냐.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작용한다, 이제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했는데, 이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이라는 거는. 용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면 활용, 뭐,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예.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게 이제 표현을.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눈앞이라는 건 당장 이 자리, 이 말이에요. 당장 우리가 자기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항상 그렇게 항상 자기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이 자리, 이런 뜻이라.
눈앞이라는 거나.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살아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보는 눈입니다. 세간을 보는 창이라고 할까? 눈이라고 하면, 그래. 세간을 보는 눈이야. 그 육식이라고 하는 거, 뭘 안다. 에? 색깔을 알고, 소리를 알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육식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중생 세계입니다. 분별 세계고, 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을 보는 이제 눈이 있다고 그러고, 법안이라고 그러거든. 뭐, 다 이제 방편으로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보는 눈이다. 법법자의 눈 한자로 해가 법안 이렇게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예. 그게 열린다고 할수 있어요. 처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세간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법을 볼 수가 없어요. 법을 보는 눈이 이제 이렇게 뜨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이게 처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전부 세간을 보는 눈이지 법을 볼 수가 없다고, 그것까지고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렇게 이제 말을 넣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처음이지, 처음. 처음에서 이게 툭 드러나는 거지. 실감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이게 실감이 되면은 법을 확인하는 것하고 나머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금방은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체험도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 반지식률 얘기하면은. 색을 보는 눈하고 공을 보는 눈은 눈이 다르다 이 말이지. 색이란 건 눈에 보이지만 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색을 보는 눈 가지고 공을 볼 수가 없어요.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실감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요 체험에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뭐 지금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하는 게 이제 이걸 이제 임제가 나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이런 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지. 생각인 거고. 이거는 뭐 시작 앞뒤가 없고 아래위가 없고 뭐 시작 끝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고, 장소라는 게 없고, 뭐, 그게 다 분별이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고, 이건 전부 생각이고, 분별 세계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런 게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 항상. 늘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현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여기 뭐 이런 소리 하던데. 이제 방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역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는 것도 시간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게 생각이지. 여기라는 건 저쪽이 아니라 여기 그런 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는 할수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아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체험하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될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여기인지 저기인지 뭐 지금인지 뭐 언제인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라고.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명백한 현실이에요. 한번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실감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다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가 이제 한번 와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에서는 자꾸 욕을 가리키니까. 자꾸 욕을 가리키는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법을 보는 뭐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 할까? 이런 체험이 있다고. 처음 뜻하게 되게 탁 와닿는 일이 생기거든.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그냥 말만 한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는 누구고 세상은 어떻고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지금까지 뭐그 생각으로 살았던 그것도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더 이상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백이라 이게. 이게 진실이고 생각은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뭐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크게 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진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모든 문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생각 세계 속에 사는 게 번뇌 속에 사는 겁니다. 생각 세계 속에 사니까 이제 자꾸 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다투게 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불교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텅 비었다는 그런 뜻으로 공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뭐 공의 처음이다 뭐 그런 말하기도 하죠.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내가 그대로다. 이건 뭐 변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어. 이게 의심이 없어지려면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지.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현실이 안 되면 항상 뭐지? 하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의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한테 이게 이제 체험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현실이 되면 이제 의심은 싹 없어지죠. 언제든지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으면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이게 진짜 문수다. 그럼 이 문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문수 보살은 지혜를 뭐 상징한다 그런 말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 불교 사전에도 보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이걸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지식은 말 그대로 알지자, 알식자, 그죠? 뭘 안다라는 거니까 생각이고, 지혜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는 없어요. 밝다 그러지, 보통 지혜를 밝다.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밝다고 하는 거지. 응?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밝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밝은 것이 바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있단 말이니까. 이게 밝은 것을 이제 깨어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마음의 차별 없는 빛. 빛인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 빛이라는 건 밝다는 거죠. 밝은데 분별은 없다. 그게 보현보살이다. 예. 근데 똑같은 걸 가리키는 문수보살이라든 보현보살이라든 그냥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는 분별하는 게 없다 이 말이니까. 근데 빛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밝다 이 말이니까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대들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그대들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은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다. 마음이 자유자재. 우리 이제 깨달음을 가르칠 때 자재신통이란 말을 합니다. 또는 신통자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신통과 자재는 같은 뜻이에요. 또 자유자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유자재든 신통이든 무슨 말이냐면, 걸리는 게 없다, 막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묶이는 게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제 얽매여 있으면 그게 막혀 있는 거지.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통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디에 머물거나 막히거나 얽매이거나 그런 건 없죠. 아무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자유자재, 자재신통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들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러는 것보다 해탈,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도 이제 말뜻은 그런 뜻이에요. 얽매여 있는 걸 풀고, 해라는 게 푼다는 뜻이거든. 탈은 벗어난단 말이고. 매여 있던 걸 풀고 벗어난다, 이 말이니까. 이게 이제 자유자재와 같은 뜻이지.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지. 해탈이라는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어서는 아무것도 아궁법궁했잖아.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얘기는. 아무거나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그 뭐가 좋으냐 뭐 이런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는 그냥 그 걸리는 게 없으니까 번뇌가 없다는 거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게 없으니까 번뇌가 없어. 번뇌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게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뭐 내가 왜 이렇지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게 걸려 있거든요. 그 번뇌예요 그게. 세상이란 게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막또 번뇌 또 걸려 있어 그 번뇌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자유란 말을 하고 이제 자유자재라 그러는 거거든.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것이 바로 관시한보살이다. 그러니까 뭐 문수보살이라든 무슨 뭐 보현보살이든 관시한보살 다 이걸 가리키는 방편의 이름들이에요 그냥.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 가지가 있질 않아요. 한번 여기에 와닿아서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거든. 수행이라는 건 자꾸 없는 걸 만들어내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고 뭐 시끄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 원래 있는 거야. 이 허공이라는 거는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한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근데 다 있어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늘 이렇게. 이게 아니면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이게 1번이라니까 이게. 이게 근본이고 맨 밑바닥입니다. 이게 1번이거든. 누구한테나 이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은 이게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예. 그러니까 다 여기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요걸 한번, 이렇게, 요걸 가르쳐서, 요걸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를 쓸 수도 없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탁 하고 이렇게, 와닿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거는 뭐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 도둑이 찾아오듯이 찾아온다. 도둑이란 게뭐 어디 뭐 알고 오는 게 아니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이렇게 체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툭 체험하고 나서 보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이거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있는 것이. 그렇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본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항상 늘 있는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0: 손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진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9: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0: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

0: 행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거불이 거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들 뭐랬죠? 한해지. 한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라 시간만 보냈지. 자, 그 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 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 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의는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누나들은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위에서 하고 왜 깎여?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고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에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래 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래까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지고 더 이상 살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생계의 자원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보존해서 걱정하는 것을 불할래라 하고, 반면 내가 죽어보면 어쩌지 하는 걸 갖다 뭐랍니까? 사회라고 한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므로, 가장 큰 공포이므로, 이보다 더큰 두려움은 없다. 그래가지고 생을 포기할 때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도. 여기서 보면. 또한 불할래는 삼업, 몸과 말과 뜻의 삼업에 두루 관련되지만, 사회는 오직 몸띠가 죽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죠? 근심 걱정이 딱, 내 위에 자꾸, 왜 꺾여? 하는 것처럼, 불할외. 그래서 논에서는 첫째, 다섯째, 첫째, 둘째, 다섯째. 불할, 악명, 뭐, 대중을, 위덕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 저기 신구의 삼업에 의지하고 셋째 넷째 두려움은 몸에 의지한다고 했다. 죽음의 두려움은 좋은 세계에 애착하기 때문에 지금 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악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데 우리 스님은 지옥 갔습니다. 스님, 은사 스님께서 지옥 가신 뜻이 어떻습니까? 우리 은사 스님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찬물을 냉수 마시듯이 마시고 그 뜨거운 밥도 찰밥 먹듯이 잡숫기 때문에 지옥 고통이 우리 스님을 어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성재 스님께서 지옥 가신다.
그럼 나는 내 공부 다 끝났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해. 네 걱정을 해라. 다람인 돼지가 왜 누군 돼지 걱정하고 있는? 예? 그 제일 칭찬 중에 칭찬은 우리 은사 스님은 지옥 가셨다. 어떠냐? 지옥 고통이 우리 은사 스님을 허공 같은 분이라 어떻게 찢고 뽑고 할 수가? 지옥 가도 찢고 뽑고 하지 않는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고통의 사바세계를 유유 이렇게 수영장에 헤엄치듯이 다니듯이. 예? 우리는 극락 가서도 불평불만이지. 자, 오직 이 다섯 가지만 말한 것은 매를 맞고 꽁꽁 묶이고 결박당하고 여러 두려움도 이 모두 다섯 가지 안에 다 포섭되기 때문이다. 다섯 두려움의 결과를 총괄하여 밝히는데 주로 서로 혼동되기 쉬운 점을 가려낸다. 세 부분인데 앞에 죽음과 그 불할래 그 가려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회, 죽음의 두려움과 악도의 두려움을 구별하기 위해서 논에서는 셋째와 넷째는 몸에 어그한다고 한 까닭에 이를 다시 요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세요. 요게 우리 숙제예요. 숙제 사실은. 이거 하루 이틀 읽어야 될게 아니고 한 10년 읽어야 돼. 앞에 세 가지는 서로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가려서 분별하였다. 경전은 이렇게 자비롭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악명은 못된 이름은 뜻을 이해하기 쉬움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셋째 모든 어떤 이가 묻기를 두려우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매맞음이나 결박당한 것도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째 다섯 가지만 말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명한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에 포함되지 않는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맞는 것이나 결박당하는 것도 생계상실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다 포함된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주 삿된 속임머리 뺀질뺀질 해가지고 망년등 집착 그랬던 지혜로 잘못 집착하고 아상과 악연과 아집을 일으켜가지고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깨를 내도 이건 딱 죽을 깨를 내잖아. 깨를 내도 죽을 깨. 바둑 딱 두다가 딱 그거 이제 그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아다리 속으로. 예? 죽을 깨. 둘째, 복덕과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지혜도 없지만은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이고. 이두 원인은 다섯 가지 두려움 전체에 통한다. 복과 지혜. 복덕, 성근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시하라. 예? 계율은 놔두고, 일단 뭐부터? 보시하라. 보시하라. 그걸 잘 해가지고 성근이 적으면은 재물도 부족하기 쉬워. 그 재물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나 이대로 넉넉하게 해보면 좋아요. 예? 그것도 고린잡이처럼 해가지고 자린고비인가 고린잡이가 아니고 사람 문제 시간 팔자라 그런 적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가 정답인데 시간 문제 사람 팔자다. 그것도 이상하네. 생계상실 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애착이 있으면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여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아, 무릎을 탁탁 칠 겁니다. 삿된 지혜란 분별로 일어나는 신견, 내 몸이 있다는데 딱 집착하는 게 삿된 지혜예요.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있잖아요, 오견. 나를 집착하는 것에 진리의 어긋남으로 살아 하고, 그랬던 마음으로 그 착각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르쳐가지고, 단정하여 집착함으로 그릇된 지혜라 사지라 한다. 이 사지 때문에, 삿된 지혜 때문에 나와 내 것에 집착해서 망상적으로 치착하고 그 결과 집착된 견해가 생기고 거기에 애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악견이 주체가 되고, 아, 소견,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그에 따라 생겨나는데, 나를 사랑하면 몸을 버리기 싫어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내 것을 사랑하면 앞에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 재물만 집착하면은 생계상실의 두려움이 되고, 재물과 명예와 재물을 함께 집착하면은 악명의 두려움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요 보면 대충 이 패가 망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은
나와 아와 아소에 대한 악연 신견만 없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신견만 없어져도 새 두려움의 원인도 함께 사라진다. 다시 다만 불할배 우약고 우예사고 하는 경우에도 몸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이겠는가라고 하며 아이고 원효스님 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증이라. 끼감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겨요. 차기 수호하여도 명필 유종하리라. 아무리 맛난 집에 맛있는 저기 음식점에 가서 미슐랭 뭐세 개, 네개 집에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겨다. 이 몸은 무너진다. 차기 수호하여도 명품 아무리 뭐, 그뭐 에르메스를 입고 뭐 프라다를 걸쳤다 하더라도 차기 수호하여도 명필 유종이라 목숨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너무 머리에 재초 좀 많이 뿌리지 마라. 하면 몸을 돌리고 실제 의도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르치는 것이다. 뒤에 두 두려움의 공덕의 성근이 부족하면 공덕 성근이 부족하면은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지고 또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으면은 악도, 지혜가 없으면 대중을 두려워한다. 또한 과거의 성근이 부족하면 현재의 대중을 두려워하게 되고 현재의 성근이 부족하면 미래의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 이래 가지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면 나쁨 돼요. 이거 십향품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제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과거와 현재의 성근과 함께 갖추면 그것이 곧 이러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대치법이 된다. 선용 귀심이라. 일체 유심이요, 선용 귀심이라. 예? 그러므로 앞에 세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인공과 나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다 사라지는 인공, 법공의 모든 번뇌는 인아집과 법아집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인아집, 법아집 집착을 떠난 것이 인아공, 법아공이에요. 뒤에 두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의 두 장엄,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을 저기 선한 것 중에 화음할 때 음자가 바로 복과 지혜예요. 그걸 이음지극과 저걸 장엄이라고 하고 음 있잖아요. 장엄.

화장 장엄하는 거예요. 그 엄자가 저 엄자가 바로 복과 지혜를 의미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음하음 하지 말고 화라고 하는 거는 향기롭고 꽃처럼 화려하게 참 아름답게 꽃이 버텨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저 잎사귀가 버티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1년 못 버티잖아요. 예? 그래도 지 할목 다 하고 가거든. 우리가 또 버텨봤자 얼마 버티겠어요? 100년쯤 버티잖아요. 어찌한 까닭이냐. 이 보살이 이 아상고로,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갈 거예요. 아상을 떠난 까닭으로 상, 오히려 상자죠. 숭상할 때 상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아직도 이런 뜻도 있고 오히려 아직도 하물며 똑같은 뜻이에요. 하물며 상자, 오히려 상자.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상자 나왔으니까 받아주는 게 하물며 항자가 나오겠죠. 하항 자재리요 어찌 자산 재물에 있으리요. 내 몸 하나 죽어보면은 내 인데 붙어있던 금가락지고 뭐고 저 명품 시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남학향선사하고 마조도일선이 얘기. 거약 불행이든 수레가 만약 가지 않거든 타거적시야 타우적시야 수레를 쳐야 되겠냐 소를 쳐야 되겠느냐. 수레가 가지 않으면 뭘 쳐야 돼요? 소를 쳐야 되는데 우리 맨날 수레만 치고 앉아있잖아. 우리는 맨날 술에 맞추고 앉아가지고 와 이리 차가 안 가노 라고 하죠. 자 어쩐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무유불할외하며 살지 못할 공포가 없나니라. 그런 내라는 생각을 떠나면은 자기 몸에 집착하지 않게 돼가지고 어떤 대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 기질이 있는가 봐. 100분 있으면은 강의 한 톤이 100분 정도 나오고, 1000명쯤 있으면 싹 또 업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기분이 더 좋고, 예? 그 신기하대. 아마 그런 업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 근데 100명 있으면 더 쫄아보고, 1000명 있으면 더 쫄아보면 더 의하겠노. 2,000명 되면 더 좋고, 3,000명 되면 더 좋고. 한둘이 한대는 곤질곤질 하다가, 10명만 되면 쫄아들어 버리고. 그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의 성근이 없으면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지혜는 누구나 타고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혜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탐진치에 쫄이가지고 그 지혜를 발현 못하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뭐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겁니다. 그거.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유심 선륜기심. 예? 유아독존 할 때 유자. 일체 유심할 때 유자. 오직 유불궁진이라. 오직 남에게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불유타오라 하죠. 남을 말미암지 않는다. 불어타서의 다른 이에게 공양을 또 희구 공양하고 공양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오직 오로지 오직 유자 오로지 전자. 우리 전문대학 할 때 전자 있잖아요.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 전문의 할 때 전자. 어서 할 때 오로지. 오로지 급시한다.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중생에게 급시 잘해가지고 오늘까지 급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 유명한 극고독장자. 고독한 사람들에게 급시한다. 공급한다. 무엇을? 먹고 사는 의식주를 공급한다. 극고독장자. 수달장자요. 수보리의 외삼촌, 그 기원정사 지었던 분 말입니다. 기원정사 7층이라고 해요, 7층. 우리 문수선은 5층이잖아, 5층.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명외라.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악명 들을 공포가 저절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원리 악연하고 내라는 소견을 여기 오늘 나왔던 대목이죠. 내라는 악연을 버려버리냐면 내 악연약은 내 거와 나와 내 것을 딱 버리면은 무유아상이라 나라는 생각도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사회니라. 내가 없는데 뭐 죽을 내가 없는데 불생 불멸인데 뭐 니나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한다고 영산 불멸이요. 자제 사이에 자기가 죽어도 결천코 또 어디에 분리 떨어지지 아니한다. 제불보살이라 모든 부처님 불보살로 떨어지지 아니한 제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도에라. 나쁜 갈래로 떨어질 공포가 없다.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사막도에 안 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저는 가기 싫은데 안 가거든요. 아, 소지락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이 무유등자든 무여등자, 무여등자, 더블 여자, 동등할 사람이 없다. 비유할 사람, 비견할 사람이 없다. 하항 유성가. 어찌 내보다가, 내하고 동급도 없는데, 내보다 나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게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인류의 축복이고 하는 요 대목이 여기 딱 들어가는 게, 예. 우리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릅니다. 요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수선은 요 앉아 있는 순간은 꿈과 이상이 전혀 이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실 제자예요. 입실 제자. 예? 입실. 문 안에 들어왔다. 그 조실 스님한테 이제 전법을 받게 되는 제자를 입실 제자라 하잖아요. 조실 스님의 마음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렸다. 부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들을 입실 제자라. 그 문수선까지 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문수선 간판만 보고 간 사람도 문수선 왔다 갔다 하거든. 저처럼 이제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운동장 나와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서울대학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거는 들어갔다가 해당되는 대목이 아니죠. 거기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저 보살이 이와 같이 멀리 경포 모수 등사라. 공포심과 틀이 곤두서는 이를 멀리 여인이라. 참 이게 우리한테 이 일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평생 과제잖아요. 평생 과제인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세요. 이 과제인데 앞에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명석하고 명생년 유기비하고 유기년 촉 요까지는 몰라요. 그다음 촉연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온이라 하거든요. 식수상 행식하는 오온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생기 바깥으로 땅 속에 이렇게 종자가 씨앗이 하나 이렇게 흙에 묻혀가 있었는데 무슨 곡식이 자랄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들판에. 그죠? 그런데 싹이 싹 돋아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싹등잎 딱 돋아나면은 아 이거는 콩삭이다 팥삭이다 알수 있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예. 요 싹이 딱 돋아나면 요 솔씨다 뭐 알잖아요. 땅에 이렇게 무채가 있을 때는 씨앗을 무슨 씨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제8 아래야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딱 밀어내는 밀어내는 아집의 힘, 그게 이제 나중에 칼날의 양쪽에 칼날 같아가지고 수행할 때도 염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요로도 쓸수 있고 요로도 쓸수 있어요. 밀어내가지고 중생적으로도 써버리면은 분별사식으로 흘러가서 생기식이 돼버리고 그 아집이 위로 땡기붙여 올려가지고 끝까지 아래아식 바닥까지 밀고 훑어가지고 마음의 심성을 뚫어버리면 견성성불 해버리는 것을 그 아집이 딱 나쁜 건 아니에요. 그딱 아집이 생겨진 순간부터 어차피 그것이 작동하게 되겠어요.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전부 다뭐 유식이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없는 쪽으로 타고 땅속에 뭐가 있는지 지질 탐사하듯이 땅 때려가지고 음파를 때렸잖아요. 그딱 돌아오는 각도 보고 지금 저 밑에 돌이 있다 금속이 있다 알수 있잖아요. 예?
지정해

규칙법,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떨지 마라.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해야 구경 열반이니라.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자여 보살의 이 보살이 이 대비 위수라. 대비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서 남의 일인데 굶어 죽을까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 반찬 다 챙긴다 이 말이요. 이 보살이 대비심으로 어뜸을 삼는다. 인생의 지고지순한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똥꼬집으로 우리의 이 똥꼬집으로 위술이다. 내 인생의 My goal in my life is 바람일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의 목적지, 골인지점, 디스티네이션은 피하는 어디냐. 그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자비심이 왜 삼매냐 하면은 탐진치가 다 떨어져야 대비가 되거든. 탐진치가 부글부글 산란하고 요동치는데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가 최고 자비냐? 무연대비라. 무연성교 창녀이라. 내하고 뭐 학연, 지연, 혈연이 돼서 자비가 아니고 내하고 아무 연고 없는 모든 중생들이 그걸 우리는 불연이라 합니다. 불연. 부처님의 인연은 어떤 것이냐? 무연이라. 무연성교 창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륙도 앞바다 가가지고 그 오륙도 앞바다는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이래 턱 물으면 남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이러면 빵점이에요. 빵점. 오륙도 앞바다 가서 이게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오륙도로 기점은 동해 남해 갈라지거든. 그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태평양이다. 태평양이다. 요게 이제 대비입니다. 자기 중심 쪽에서 그거는 대비가 아니에요. 그 무연 대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대비라고 하는 건 하늘에 내리는 비가 주인이 없듯이 하늘에 쏟아지는 태양이 주인이 없듯이 이 넓은 허공이 주인이 없듯이 예, 선풍기는 누구 집 바람이고 누구 집 선풍기가 있겠지만은 그냥 날개 없는 바람은 선풍기 그거는 누구 선풍기도 누구 바람도 아니잖아요. 그걸 대비랍니다. 대비. 훈풍 만물의 호장신이라 그러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훈풍이 만물에 불었다. 자비심이 따뜻한 바람이 온갖 만중생에 불어서 호장신이라 잘 또 키워준다. 법화경 약초육품 같은 경우 줄이면 그래 할 수 있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큰 나무는 큰 물을 먹고 작은 풀은 작은 물을 먹고 독초는 독초대로 약초는 약초대로 잘 자라. 그 약초육품 약초는 누구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성문영각을 약초라 해놨죠. 그 보살은 뭐라 해놨습니까? 아름드리 나무다. 대비로 어뜸을 삼는 강대한 뜻을 저해할 리가 없을까? 불자 이 보살의 대비로 어뜸을 삼는 이 강대한 뜻을 저해할 사람이 없다. 흔히 이렇게 강대한 뜻을 한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저 높이 허공을 치솟아 있는 태양이 오악이 가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산이 높다고 저 태양을 가릴 수, 중간에 걸리도록 할 수, 장애할 수 있겠느냐? 그 우리의 뜻이 그렇다. 꿈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을 이런 꿈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강당에 졸업반 때 우리 강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계속 그것이 안쪽에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되새김질하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꿈과 이상이 다르다.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꿈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어린 애들한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날 이때까지. 예. 꿈과 이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제 장글이 사전을 많이 보다 할까? 쪼잔하게 잔소리가 많아진 것인지. 저게라. 저야 할 사람이 없다. 또 전갱근수라. 근자가 바로 정진할 정자예요. 정진. 더욱 전자. 더욱더 전전이 더욱더 점점 더 부지런히 마치 불길이 계속 뗄감을 여니까 더욱더 치성해지듯이. 예? 처음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전갱근수라 해야 되냐라면
나무가

타고 뭐 종이가 타고 물이 끓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쇠덩거리에 불이 붙어버려요. 쇠가 불이 붙어버려요. 쇠, 쇠, 쇠. 쇠는 왜 쇠죠? 쇠다고 쇠잖아요. 예, 땅땅거린다고 땅이고, 땅은 땅땅한데 땅. 물은 무르다고 물이고, 예. 여기 전갱 이런 정도면은, 예, 점점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전갱 건설. 일체 성근하여 모든 성근을 닦아서 모든 일체 성근을 중선 봉행 재앙 막자. 봉행 불교는 상 섭심이라. 마음을 점점 닦아서 성취하나니. 그러니까 한이지만 되면 이 한이지 안에서 잘 거둬지고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건수한다고. 자, 신심 수행하는 한 단락만 합시다. 이른바라 신정상고로 신심이 느는 까닭이다. 신심은 제가 뭘 신심을 했습니까? 천진보살이 이랬어요. 신은 신귀덕업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업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귀한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봐서 어떻게 압니까? 딱 보면 아, 휴지 짓고 닦고 남인들 말 곱게 해주고 등 이렇게 잘 밀어주고 앞에 잘 끌어주고 잘 챙겨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신심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어쨌든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거죠. 신심이 너는 정정하는 까닭이고 또 다시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남을 잘 공경하는 걸 갖다가 청정한 신심이라 그래요. 그 해청정이라 이해가 청정해진다. 그 신해 행정이 저절로 오겠죠. 믿음이 많고 공덕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지을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욕이 있다 보면 이해력이 증폭이 돼요. 이해력이 증폭이 되면 응용력이 뛰어나고, 그죠? 별걸다 만들어요. 이 난초 가지고 국도 끼울 거야, 아마. 진짜.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뭐지, 저쪽에 빈대떡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두도 갈아보고 팥죽도 갈아보고 칼국수 이런 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공덕의 산물이라. 옷도 전부 우리 공덕의 우리 선조들의 공덕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게한 사람 한 사람의 단추, 지퍼 이렇게 시계 이런 게 전부 한 사람 한 대의 공덕이 있잖아요. 임플란트까지 전부 공덕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수천억만 명의 공덕으로 내 인생이 같이 살아가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고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지. 믿음이 결정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잖아요. 예? 의심이 있으면 아까 뭐랬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발생 미민이라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낸다. 또 신심이 성취되면은 대자가 성취된다. 인자함이 성취된다. 하나하나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만은 조금 넘어갑시다. 심무피해고라. 마음에 고달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유, 깨어른 중생을 하나만 시켜놓으면 어때요? 아유, 허리야. 팔다리야. 내 허리만 안 아프면 빨리 헛긴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모른다. 뻔뻔 싫었고. 참게 자유. 부끄러움으로. 내가 아유, 모릅니다. 남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은 자기는 엎어서 절을 하고, 남이 절을 하면은 자기는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아이고, 남이 숙이면, 아이고, 내가 되겠다. 숙이면 자기는 더 숙인다. 남이 숙이면 해보세요. 나는 엎드린다. 남이 엎드리면은 나는 땅 파고 들어가야 되네. 땅 파고 들어가야 돼. 아, 그렇잖아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게 뭔 꼴이고. 저는 그래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돌을 닦는데 스승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좋아야 되고 도량이 좋아야 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때 정말 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도반들도 있고 스승님들도 있고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성취 유화고라. 화순함을 아주 유화선순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주가신의 1번이 뭡니까? 주가신. 주가신, 제가 세준명품 찾아오세요. 그리고 유연성미 아주 부드러워야 돼. 음식은 유연하고 맛이 뛰어나야 돼. 누가 먹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예? 예. 이런 그런
눈에 새기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미소는 지혜를 길어올리는 두레박이다. 즐기자. 오랜 스님의 그런 액기서 같은 그 스님이 글을 쓸 때도 사람들이 있으면 안 써. 남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밤에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시거든. 경순 존중 제 불법권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연구인이라. 이래서 오늘은 자 미소는 지혜를 긷는 두레박이다. 한번 쓰세요 계속. 네. 쓰고 쓰다 종이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음성이 막 들릴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0: 정토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0: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담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10차일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자나불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산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부를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 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2: 팔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0: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창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북태미난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지켜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남구의 한산 한영은 한해 돌부채 가족 건강 발언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서울로원구의 함상규 함상익 부채 소원성치 발언

영가 장시 영가 종시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도안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양승남 보기 양태성 남원 양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염순덕 보기

죽은 영가와 이 두량한가 밭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등과 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한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문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4: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5: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4: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생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음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자락에 아기자기 모여앉은 음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음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나상도
5: 남궁진의
4: 그럼
5: 열전.
6: 뭐라고 생각하세요?
7: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5: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8: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9: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1: 아, 고마워. 나도. 네,
5: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4: 자, 하나 둘 셋.
10: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1: 1번 하겠습니다.
10: 연애요?
5: 1번. 연애?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 한국 불교를 알린 일봉 서경보 스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불교 서적이 드물었던 7, 80년대 스님의 책은 진리를 구하는 젊은 영혼들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세계 불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법왕청을 꿈꾸고 실현시킨 스님.

0: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왜 이제 해외에 아마 제가 포교사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1: 최고의 선사고 최고의 학자고
2: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3: 자비 사상과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4: 보살성.
5: 혼자 하시고 그 몸을 낮추시고
6: 한국 불교 최초로 세계 표교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7: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 초대 법왕 서경보 스님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8: 1996년 서경보 박사로 더 잘 알려진 경보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9: 이 일본 스님이
8: 2회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세계적인 인물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다비식장은 추모 인파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조문이 이어졌다. 동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하던 세계적인 전법사 서경보 스님의 법신이 연화대로 향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 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 통일 기원 시비를 건립한 어른. 유엔의 전권 대사로 활약하며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했던 세계 평화의 실천자. 당신은 철저한 계율로 출세간이 분명했으나 제자 되기 원하는 이들은 출세간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경보 스님을 어버이처럼 따랐던 삭발 유발 제자 7,500명을 남겨놓고 스님은 연화대의 불꽃으로 사라졌다.
0: 다비식 할지게 경남경찰청에서 일기의 중대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까지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항실을 할까 있고 외국의 기자단이 또 한 300명 오셔가지고 복지회관에 저기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때 여기 했는데 다비식 날 한 4만 명이 여기 운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돌아서 교통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11: 그러면요.
10: 이 나라 밖
8: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는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경보 스님은 17차 세계 불교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언론은 스님을 주목했다.
10: 자부심과 본질을 느끼고 있나 봐요.
11: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자리에서 그 판차신라계를 주모로 해서
10: 그 오교라는 것은 참
8: 경보 스님은 포교사이면서 승려 외교관이었다.
11: 제가 유엔 전권대사로 NGO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도 늘 그걸 떠들고 있어. 세계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불교의 불살생주의를 전 세계 인류가 인식이 잘 되면 된다. 또 하나는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야.
8: 세계 평화와 세계 불교 단합은 경보 스님의 원력이었다. 이미 14차 세계 불교 대회에서 법왕청 설립을 제안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였다.
12: 근데 원래 성경보 스님은 5개국 말을 하십니다. 5개국 말을 하고 인도에 가면 인도의 말을 해주고 일본 가면 일본 말을 해주고 그래요. 설법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는 미국 가서도 역시 미국말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는
0: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자국민보다가 이 스님을 대단히 그 받들고 있고 미 8군이 그 외국에 주둔하는 이래에 그 아무데라도 그 명예사령관을 그 초대하지 않았는데 예, 큰 스님을 그 명예사령관으로 초대를 한다든가 또 일본 사람이 일본 천태종이 뭐 관록 있습니다만은 천태종의 그 최고 본선 주지가 다이갱이라는 분이 그 스님한테 와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아갈 정도로 그러니 외국의 불교나 외국인들이 예, 이 스님을 뭐 우리보다가 아주 대단히 그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하고
8: 스님은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 외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외 포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경보 스님은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고 코리아란 이름을 심어주었다. And I'm signing you the blessing given to me personally and all the experience to you. 스님은 동양과 서양,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였다.
3: 그분이 미국을 갔을 적에는 미국의 영어로서 모든 불교계를 대화를 했고 또 태국이라든지 그런 일본을 갔을 적에는 일본어를 말을 다 했고 중국으로 갔을 적에는 중국어로서 다 답변을 해가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불교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12: 뭐 태국 가면 태국 말씀도 곧 하시고 스라 가면 또 스라 말씀도 곧 하시고 뭐 영어도 곧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못해. 그 각국마다 가서 거기에 말을 뭐 아주 뭐 능숙하게 통역은 안 되지만은 거의 다 하신다고.
4: 그 당시에 그 연배에 그 5개 국어를 능숙하신 그 바탕에서 포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스님보다도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포교를 이 시대에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90년도에는 WFB 그 세계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셔서 세계 불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불교, 한국의 선불교, 한국의 그 장엄한 그 사찰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우리나라 불교와 우리나라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심은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 일봉 서경보 스님은 191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0: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는 가까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평범한 가정의 장손이었다. 그러나 경보 스님은 평범하지 않았다. 6세 서당 공부를 시작해 15세에 학동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기도 했다.
1: 공을 만든다든지 나 과품을 만든다.
0: 스님은 80이 넘어서 고향 제주를 찾은 일이 있다.
1: 예. 구석에다가 감귤나무 서너 개 심어 가지고 이거를 장래를 바라본다는 게 되겠냐. 이거 못다. 그렇죠. 그 집이 어딘가?
2: 저 위에 삽니다.
1: 위에 살죠. 예. 그때 아이고 예. 그 고모님이 상당히 그 불신이 강했는데.
2: 네. 예. 예. 지금 한 잔 하고
1: 한 잔. 예.
0: 경보 스님의 불교 인연은 이곳 법화사에서 시작됐다. 한양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청년 경보에게 불교는 새로운 세상이며 궁극의 가르침이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출가했다가 계를 받기도 전에 되잡혀 오기를 수차례. 19세 때 겨우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삼방굴사에서 강여울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경보 스님은 고승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기도를 위해 이곳 산방굴사를 자주 찾았다. 삭발수개한 인연터이기도 하지만 경보 스님이 세계 불교의 원력을 세운 것도 이곳 산방굴사에서였다.
1: 내가 여기서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한라산 백록담 상봉이 화산이 폭발되면서 이쪽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라산 상봉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여기로 출발해가지고 세계 중심되는 그러한 그 수도를 해야겠다. 높은 경지에. 그래서 고행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0: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푸른 용맹심으로 고행이란 생각도 없이 정진했던 곳이다. 가행 정진의 수행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들은 세계 법왕이 된 경보 스님의 수행터를 보고 싶어 했다.
1: The time small temple inside.
3: Yeah. Yeah,
1: but now no. Somebody say Bodhidhamma. Study there.
3: Bodhidhamma study there.
1: And 700 years ago.
0: 경보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존경심은 수행터 곳곳을 살뜰히 갖고 놓았다. 제주도의 많은 동굴이 그렇듯 석굴암도 근대에 발견된 동굴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의 수행처다. 국내외 여행이 잦았던 탓에 수행처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경보 스님이지만 석굴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참선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동굴에 불상을 모시고 여법한 도량으로 갖고 놓았다. 경보 스님은 틈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석굴암을 찾았다. 동굴 법당에서 듣는 법문은 더욱 오롯이 다가오곤 했다.
4: 이곳은 서경보 선생님께서 석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적마다 참선을 하시고 또 상자들한테 수행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0: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공부. 대자윤의 길을 발언한 삼위승에게 제주도는 좁고 답답했다. 삼위계를 받은 그해 가을 경보 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무트로 나갔다. 당시 화엄사에는 3대 강백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진흥 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진흥 스님을 따라 화엄사에서 위봉사로 옮겨간 경보 스님은 위봉사 주지였던 춘담 스님으로부터 일봉이란 호를 받게 된다. 위봉사에서 사집과를 마친 경보 스님은 서울 개운사로 자리를 옮긴다. 개운사에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경보 스님은 매사에 근면 성실했다.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의 근면성을 학자의 제일 덕성으로 평가했다.
3: 도량석 하잔 전에 그 제자들이 도량석 하잔 전에 벌써 먼저 일어나셔 가지고 법당에 앉으셔서 두 시간 정도씩 참선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또 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5: 뭐 최근은 노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가방띠 들고 다니세요. 예. 이제 가령 여기서 침실이 있을 때 주무실 때 거기 침실에 들어가 보면 노상 책을 보시는 분이죠. 예. 어디 외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0: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을 오대산 월정사로 보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전가한 것이다. 경보 스님은 월정사에서 경문을 강의하는 한편 상원암을 오르내리며 방아람 스님께 참선 지도를 받았다. 서른 안팎의 약관의 나이였지만 선교를 두루 닦은 경보 스님의 선기는 남달랐다. 하람 스님께 탁마던 그 시절 경보 스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역설했다.
6: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마음을 열반에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 중생이 찾아왔을 적에는 나의 전생에 부모 형제가 찾아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세 번째는 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모한 신도들이 불제자들이 갖다 놓은 시주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든 대한민국이든 꽃밭을 하나 만들든지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일을 다 했는가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0: 불교의 안목만 깊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을 얻어 신혈에 시달릴 때 어린 동자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고 병든 몸을 간호해 주었다. 두 번이나 문수동자를 친견하는 신앙 체험을 하기도 했다. 경보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월정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국대 4년을 졸업하고 경남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뒤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일 때도 그의 배움은 그치지 않았다.
7: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 학구열이 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 그냥 해서 자기 학문에 끝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데 이분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0: 스님의 끝없는 학구열은 세인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8: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 감사합니다. 네.
8: 일봉 스님의 나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뒤에서 생각이 남다마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0: 박사 학위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1: 박사 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고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 강의를 하다가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종교학을 동양학 동양관계 종교를 강의해달라. 그래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꼭 논문을 내야 합니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한국 불교는 전혀 재료였어요.
2: 세수 56세 때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했다.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경보스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스님의 신분으로는 경이로운 행보였다.
3: 한국 최초로 승려가 불교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당대 승려로서는 가장 그 덕망과 학식을 갖춘 스님으로 그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었죠.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경복 큰스님을 옆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행자이면서 대단한 또 포교사였다고 해요. 학자이면 이제 수행자고 학자면서 포교사였다는 이제 그런 저 그런 생각이었죠.
2: 세계적인 학승이며 포교사였던 경보 스님의 꿈은 세계 불교의 단합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불교의 중심축을 세우고자 했다. 종단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인 불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인류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은 인류 평화의 첩경일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해 헌신하던 경보 스님은 한일 불교 대회로 그 초석을 놓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불교 대회가 열렸다. 한일 불교 대회는 양국의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5: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가 첫째인데 그러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은 꼭 버벅이라 하면 오늘 차례가 한번 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양반 버벅아.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면 스리랑카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불교로 인한 그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불교 문화로 인한 하나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세계에는 불교도들의 힘으로 전쟁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건 하나 되면 전쟁 없어진다는 거죠.
2: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한 서경보 스님의 노력은 1990년 제17차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로 1차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서울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세계 법왕청 설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6: 전 세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16개국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지니까 그 인도에서 그게 이제 6월 달이래요. 6월 달에 이제 그 세계 법왕으로 공식 이제 서경보 이제 스님을 추천을 했지요. 추천 만장일체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스리랑카에 가서 세계 그때는 세계 전체 모여서 이제 대관

0: 경보스님이 법왕에 추대된 그해 일본은 경보스님을 초대해 법왕 추대 환영 법회를 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세계 법왕의 자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세계 초대 법왕 경보스님의 유일한 자산은 자비심이었다.
1: 한 번은 어느 세계 대회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연결이 잘못돼서 홍콩에서인가 쉬게 됐는데 그 없는 나라 대표들에게 전부 보시하시고 숙박비가 없으시더라고요.
0: 세계 법왕에 오르기 전 1988년 경보스님은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종단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경보스님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정에 오른 것이다. 경보스님은 모든 이들을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이 필요했다. 불교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재가법사도 필요하고 재가승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일본 성교제의 종지는 재단을 네,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 각 사찰에 그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맹기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자신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사찰에도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맹기려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단을 어느 종단이고 이거 차별을 안 하시고
0: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의 차별도 없다.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경보스님은 기존의 종단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으로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경보스님의 원력을 말해주듯 일봉사 곳곳에는 스님의 비문과 시비가 도열해 있다.
3: 전통 그때 이제 전통 불교는 이제 그 불명이 지켜가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불교의 방향은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했죠. 이제 전통 불교만 세워 가지고는 현대 이제 그 생활 불교가 아마 좀 어렵고 또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이 적응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거만큼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가 필요할 때는 대체성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스님들이 또 법사들이 만해야 곳곳이 다 포교가 되어서 할 수 있다.
0: 경보스님이 자주 들러 머물고 수행했던 관음사에도 스님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일붕 선교종은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닦아나간다. 선교 쌍수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행법이기도 했다.
4: 신도가 있어야 불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항상 부처님 대하듯 해서 이 포고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 가서 우리가 불교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5: 오직 불심이요. 딴 생각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만들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종단 스님들이 오해를 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 생각은 이 종단 분교 때문에 불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종파 범불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붕 선종인데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종파만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0: 경보 스님의 순수

0: 감과 걸림없는 행보는 기네스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최다 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기원비, 최다 선필 등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1: 그 당시에 미국의 모 기독교 대학 총장께서 110개를 받으신 기록이 기네스북에서 봐가지고 아마 거기서 또 아 나는 이분보다 더 능가해야 되겠다. 이분을 제쳐야 되겠다. 아주 큰 스님께서는 이 집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각국 대학교에서 초청하면은 강연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이제 또 명예 박사기를 이제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126개 박사기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세계 최다 기록이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0: 명예 박사학위는 강연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6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126번의 자비의 행이며 보살행이었다. 경부 스님의 포교 원력은 왕성한 저술 활동에서 볼 수 있다. 일반이 볼 수 있는 불교 책이 드물던 시절, 불교란을 채운 것은 스님의 책이었다. 경보 스님은 경전 번역을 비롯해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남겼다. 여행길에서도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한시 쓰기를 즐겼다.
2: 그분이 저서를 많이 냈는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국민에게 교육을 가르치듯이 불교 방식 중고등학교 대학은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정치권 내 속한 학교들과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종교에 치중한 열정적인 학문 저서가 많아요.
1: 심지어 남산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큰 스님의 그 책을 보관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그 정도로 큰 스님께서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교 포교에 많이 기여해왔죠.
0: 스님의 붓글씨체는 독특하다. 주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선의 힘이 더해진 것이 일붕 선필이다. 서당에 다니던 7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했던 경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50만 장을 썼다. 기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문 서예가들도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또는 그 글을 쓸 때 글 쓰는 방법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선을 좀 하고요. 흡기라고 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배꼽 밑에 세치되는 하단전이 허리에 그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팔로 뽑아내가지고 근데 바로 그 붓끝으로 직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쓰는 것이 저 작품의 그 특징이고 또 특수한 경향이라고 보겠습니다.
0: 붓글씨는 스님의 수행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붓을 들었다. 걸림없고 활달하면서도 거침없는 숙필이었다. 제자가 먹을 가려대기 힘들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스님의 선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인생길을 밝혀주는 지남이며 화두였다.

0: 선생님께서는 아마 많은 그 효를 쓰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봉선언이 추석할 때 이제 참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에 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큰 스님이 또 효를 부탁하면은 그냥 호텔에서도 바로 그냥 지품목을 가져다닙니다. 비서가. 그러면 그 호텔 방에서도 바로 그냥 효를 그냥 쓰시죠. 이제.
1: 스님은 방방곳곳에 평화 통일 기원 시비를 세웠다. 통일 기원 시비는 경보 스님의 통일 염원이기도 했지만 스님의 또 다른 포교 방법이었다. 시비에는 통일 염원뿐 아니라 불교 문구를 적어넣어 불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처에 세워진 경보 스님의 통일 기원 시비가 오래된 우리의 염원을 일깨워주고 있다.
2: 국가의 그 분단된 아픔을 그 생각하시다가 여러 민족들의 그 혼을 담아서 전국 유명 각지에 그 통일 기원을 발언하는 그런 비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적에 곧 우리나라의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확고한 정신으로 그 통일 기원비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3: 언제나 봐도 그런 스님이 역사적으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에 대한 찬양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제서와 많은 기념비와 그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위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 마침 강경한 육체적인 뒷받침과 정신적인 앞장섬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희대의 인물이 아니면은 이제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볼 수까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스님은 절에 앉아 법문하는 것보다 시비 하나 세우는 것이 뜻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통일기원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스님의 평화통일 원력에 동참했다. 스님은 인연을 맺는데 상이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미래불 대하듯 말조차 놓지 않았다.
4: 이렇게 보살이든가 또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걸림없이 오셔가지고서 존댓말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얕은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또 기감이 되고요.
5: 언제든지 제일 앞에 있는 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처리하라. 그게 이제 그 손님으로 가도 나는 손님이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인하라. 확인했거든 직접 처리하라. 이런 거를 하나 안 빼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 경보 스님은 세상사에 푸르게 깨어있는 선각자였다. 흐트러짐 없는 가행정진으로 많은 일에 도전했고 이루기 어려운 일을 실현시켰다.
6: 첫째는 중은 마음의 부처를 보려면은 항시 마음이 근선해야 된다. 겸존하고 경선해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 모시고 한 10여 년 동안 모시면서 보면은

0: 무녀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 참여하시고.
1: 늘상 새벽 4시만 되면은 당신의 그 방의 문을 개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벽 4시만 되면 큰 스님과 찾아뵐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시, 밤 10시를 한하고 많은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뒷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그 명쾌한 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2: 경보 스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턱이 없는 큰 스님이었다. 해외 포교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불교를 알렸다. 열정적인 불교학자로, 수행자로, 때론 승려 외교관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83년이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원력의 힘이었다.
3: 이 축사하시다가 탁 내려앉으신단 말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셨어. 그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이게 그 간염이 됐는데 다 사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 벌써 몇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생을 지속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줘요.
2: 강단에서 주저앉기 전까지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경보 스님은 1996년 6월 25일 열반에 들었다. 유엔 전권 대사로 활동하며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상태였다.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불교도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살랐던 일붕 서경보 스님이 원적에 든 것이다. 스님은 원력처럼 단단한 사리만 남겨놓고 이생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심어놓은 세계 평화의 원력은 일붕 선교정 후학들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4: 먼저 다음신 손을 잡고 양손에 삼보 손을 잡고
2: 일붕 서경보 스님. 스님의 삶 전체는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른다. 경보 스님이 가리킨 달을 보는지 손가락만 보는지는 후학들의 문제다. 후학들이 올곧게 달을 향해 걸을 때 걸출했던 시대의 인물 일붕 경보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포용력과 자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다.

마음은 문, 불임문자 견상성우리다. 말과 문자를 열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정신통일을 시키고 정신수양을 해가지고 깨치면은 도를 통하거든. 견상성우. 견상성불 하면 모든 것이 모두 통달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근본이고 마음으로서 통달하는 것이 선이고 법문 듣고 경을 보고 철학을 통해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버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우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0: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휴휴서는 쉼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0: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0: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0: 여러 번,
1: 병원에는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2: 가벼운
1: 맞고
2: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2: 상황이고,
1: 빼고 물도 빼고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저기
0: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1: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1: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한 달은
2: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2: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0: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1: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0: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대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처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이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에요.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4: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4: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4: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0: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0: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이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네.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8: 귀한 일이군. 일진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6: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0: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오빠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웁니다.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초판 독감본을 봉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가 반려동물 천도제를 처음 봉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6.25 전쟁 전사자와 참전국 장병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0: 때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 공간 서울 현충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 종사와 군종특별교우장 법원 스님, 강동구 국군불교 총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국군 불자들이 현충탑에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현충관에 차려진 영단으로 이동해 전몰 장병의 위패를 이운하고 천도의식과 헌화를 이어갑니다. 추모의 의미가 담긴 총성이 울려 퍼지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고개 숙여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과 민간인, 유엔군 소속 22개국 전몰 장병 등 피해자 약 100만 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지난 20일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2: 강한 군대는 바른 마음, 국민을 향한 책임감, 평화를 지키겠다는 원력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법석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는 작은 위로가 되며 장병들에게는 사명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해 국립전쟁기념관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데 이어 현충원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순직군인유족회 박형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도 위령대제에 처음 함께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강동구 중장은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거울삼아 이 땅,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그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안보의 등불을 밝히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군승 3기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제2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자광대 종사는 호국불교의 참의미를 아로새기고 연기법에 의지해 선근 공덕을 쌓아가길 당부했습니다.
4: 우리 불교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좋은 인연 갖고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합시다.
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국가급 행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올해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급 행사로 좀 격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4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해자대 종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성불자, 현직 군승들도 대거 참석해 추모의 물결을 이었습니다.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눈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에 입교한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을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남녀 행자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자수 자세를 익히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배를 올립니다. 처음 접하는 사찰 예절에 다소 어색한 모습도 보이지만 진지한 눈빛에는 수행자의 삶을 향한 설렘과 각오가 묻어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9교구본사 동아사가 주관한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 고불식이 지난 19일 통일대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7: 여러분들께서 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는 느껴보시기를.
6: 이번 단기 출가 학교에는 여성 행자 11명과 남성 행자 8명, 모두 19명이 입교해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합니다. 고불식에 앞서 수행의 첫 관문인 갈마의식과 삭발의식을 거행하며 자신이 왜 출가를 결심했는지 되새기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8: 이곳에서 키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밖에서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우리 사회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한이 밝히는
6: 삭발의식을 통해 행자들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가고 바닥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욕심을 내려놓는 상징이 됩니다. 가위질이 이어질 때마다 세속의 집착과 번뇌도 함께 드러내는 듯합니다. 세속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

0: 대부분 단기 출가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참된 나를 찾고 승가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좀 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귀담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마음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시원해진 느낌,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 엄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0: 행자들은 앞으로 새벽 예불과 108배 정진, 바루공양, 참선, 포행, 울력 등 사찰의 일상 수행을 스님들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또 삼기유와 불교 기초거리, 염불과 기도, 좌선과 포행,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의미를 체득합니다.
3: 저희는 오늘부터 짧은 시간 나 세속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으로 기운을 이기며
0: 산문에 들어와 세속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명의 행자들. 9박 10일의 짧지만 깊은 출가 체험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미혼모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근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청년사 대적광전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간 쌓인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씻겨내려갑니다.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미혼모 가족들입니다.
6: 명상을 통해서 좀 참으로 좀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느낀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최근 법륜사 청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지우 스님의 지도로 이어진 명상 시간. 몸의 감각을 깨우는 바디스캔에 이어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 스스로에게 답해봅니다.
7: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 가슴에 묻어둔 진솔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고단함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사이 아이들은 다른 법당에서 신나는 요가와 움직임 명상으로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어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운 가족들은 오후엔 청년사 인근 놀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또래와 정신없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육아에 되게 지쳐 계신 어머니들 계신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9: 저희 자녀가 지금 좀 입시 중이어가지고 왔을 때 아까 좀 밥도 먹고 또 명상하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됐고 여기 절 산신각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좀 올해 입시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드리고.
5: 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역 소외 이웃의 마음 치유에 힘을 쏟고 있는 청년사는 앞으로 은둔 청소년 등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10: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5: 태구종은 이날 미혼모 가정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라는 따뜻한 연대의 정을 확인한 하루. 태구종이 건넨 자비의 손길은 미혼모 가족들이 세상 속으로 더욱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국민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 개혁의 선구자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출간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만해 스님의 사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에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1: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스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2주기를 기리는 추모 예술제가 지난 2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추모 예술제는 특히 만해 스님의 명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0: 기념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 컸습니다.
1: 100년 전 만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이라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 뜻깊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년이 된 님의 침묵을 다시 봉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2: 나오셔서
0: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스님과 만해스님의 외손자 정재홍 이사가 님의 침묵 초판 복감본을 봉정하며 스님이 남긴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독립운동으로 3년간의 옥구를 치르고 1921년 12월 20일 날 추록에서 우리 선학원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60만세 운동이나 그리고 계몽운동, 신간의 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 자리에서 전개한 장소이기도 하고
0: 이어 동참대중이 님의 침묵을 함께 낭송하고 BTN 남성중창단과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이 묵직한 울림을 더해 독립과 중생구제를 위해 한평생 고뇌했던 스님의 정신을 생생하게 일깨웠습니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강연이 선학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책으로 펴내 큰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심우의 길과 만해의 시를 주제로 만해 사상이 지닌 치열한 불교적 성찰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이 쓴 심우장설에 수록된 10편의 심우시를 중심으로 스님이 머물렀던 심우장의 명명 유래와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을 거쳐 경어 스님까지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부도와 시부시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10편 가운데 만해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대의는 마지막 시인 입전수수, 시장에 들어가 춤을 추는 사사무예의 경지, 저작거리에 자비의 손을 들이우는 데 있다며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인 동시에 님의 침묵 집필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님의 침묵, 침묵이라는 것 속에는 현상과 본체, 대상과 주체가 전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전수수라는 얘기죠.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춤추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불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0: 김 교수는 2시간여에 걸쳐 심우장설과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낱낱이 토팠습니다. 심우장과 선학원에 머물며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했던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이 순간에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는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에서 마련된 특별한 천도제 현장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제단 위로 미루와 쫑쫑이 등 저마다의 이름이 새겨진 220여 반려동물의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졌습니다. 곁을 떠난 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반려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티엔 무상사가 지난 20일 세상을 먼저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에 앞서 무상사 회주 성우 대종사는 미륵상생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떠난 생명에게 전해지는 천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 동물이나 어떤 다른 축생의 종류가 있다 선치더라도 덕문제불명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영리 사막도 영원히 사막도에서는 멀어진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6: 이어 성우대종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맺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며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그냥 인연 보위 아니에요. 지중한 인연이에요.

0: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 그 고양이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찍 떠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전도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1: 본격적인 천도제가 시작되자 생전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법당 곳곳에서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익숙한 사료와 간식이 정성스레 차려진 제단 앞에 반려인들은 향과 맑은 물을 올리며 반려동물들이 고통 없는 곳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2: 꼭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 1500만 반려인 시대, 이번 천도제는 사람과 동물이 맺은 인연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시간이 흐르면 그리워질 뜨거운 청춘의 한 페이지. 바로 지금 이 계절과 많이 닮아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10쌍 중 5쌍의 커플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BTN 붓다회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서울 구룡사에서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여름날 열기보다 뜨거웠던 청춘들의 인연 찾기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도심 속 사찰에 미혼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인연을 찾아 모인 청춘 남녀들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쑥스럽지만 종이 위 진심 어린 칭찬을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상대방이 발견한 나도 몰랐던 매력을 자랑하는 내 장점 자랑하기 현장입니다.
5: 짝짓는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6: 오늘 머리 스타일 잘 어울려요. 젠틀보이 굿.
4: BTN 불교TV 붓다회가 지난 20일 서울 구룡사에서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절로 갈까 구룡사 편에서 참가자 절반이 커플로 성사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인연에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이곳에서 맺은 인연이 청춘들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돼주길 축원했습니다.
7: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까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4: 이어진 BTN 김지원 아나운서의 실전 연애 특강.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장에 이어 둘만의 소설을 완성하고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명대사로 펼쳐진 연애 상황극에서 참가자들은 남녀 역할을 바꾸고 구수한 사투리를 더해 재치 있게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반드시 인연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이내 유쾌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청춘들은 단순한 이성 간 만남을 넘어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8: 아무래도 소개팅 하면은 계속 한 사람이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 소재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소재도 많고 다양하게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4: 어둠이 짙어지고 사찰 안에서 깜짝 미션을 수행하는 남량 프로그램이 이어지자 오싹함은 이내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갑니다. 모집 인원의 3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절로 갈까는 최종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평소 사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절로 갈까만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9: 지인한테 받았던 소개팅보다도 더 새로운 느낌이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청춘들은 절로 갈까에서 저마다의 기대를 품은 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 자연환경 보존과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원효봉 정상에서 지난 19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염된 원효봉 정상부의 토양 정화 사업을 앞두고 공사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고 온전한 습지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원사 전 선원장 자광스님, 주지 지은스님을 비롯해 하한거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사 선방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지은 스님은 화엄벌 늪과 더불어 원효봉 늪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생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상태의 습지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쌍봉사는 단오를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설 회원들이 함께하는 제5회 사랑 나눔 어울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지난 19일 우리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진안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꿈들의 장애인협회, 보듬청소년보호소 등에서 300여 명을 초청해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첨, 점심 공양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쌍봉사 신도회 자원봉사단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전충성 진안군수와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천주교 진안성당 부설 임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함께해 나눔과 화합의 잔치마당을 펼쳤습니다. 보경 스님은 올해도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열렸다며 장애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부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우 밝았던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친구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이런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그 종종 일어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잘했고 멀쩡했고 아주 좋았던, 성격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원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안 좋아졌나 보죠.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친구를 살려줄 수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제대로 변할 수 있는 건지를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축원의 마음을 내줄 수 있겠죠. 우리 스님들이 우리 신도님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듯이 축원의 마음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그렇게 멀리서라도 마음이라도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서 그 친구의 정말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인연의 흐름에는 온갖 인연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을 만나면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통제 못 하거든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을지언정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아상이 하는 분별심이거든요. 아상은 여기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순탄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온갖 괴로움이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큰 괴로움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 혹은 속수무책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이건 문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무엇이 되었든, 내 일에 되었든, 상대방의 일이 되었든, 가족들, 자녀들의 일이 되었든, 내가 다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고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을 때 그건 요의 조작 속에서 모양의 세계 속에서 모양의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모양의 세계를 살면서 이 사법계라는 현실을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이걸 바꿔야 돼라고 집착하면 괴롭거든요. 안 되니까. 그리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지혜의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상 모든 문제들이 심각하면서도 사실은 심각하지 않게 돼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어떤 일이 좀 단순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결과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그것은 연기법의 법계의 뜻이다. 인연 따라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수 없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해석하겠지만, 연기법이 펼쳐내는 일에서는 사실은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들을 분별로 보면, 아상을 개입시켜서 보면, 예를 들어, 사자가 평생 살면서 토끼나 짐승들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사자가 저렇게 토끼를 잡아먹는구나. 밀림의 세계는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내던 토끼였어요. 내가 마음을 개입시켰단 말이에요. 아상을 개입시켜서 이 토끼는 내 거. 나랑 인연을 나눈 토끼가 돼버렸는데 그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 그러면 엄청난 괴로움, 충격, 절망이 오겠죠, 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난 충격이 될수 있거든요? 그건 나의 해석이죠. 사자가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사자는 그냥 자기 업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업이 배고프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인연인 거예요,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면,
저런 짓을 벌인 사자는

난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데, 인연의 눈으로 보면 인연이 다르고 업이 다를 뿐이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태풍우가 몰아쳐서 그 폭풍우에 몇몇 사람이 죽었다. 그럼 폭풍우가 나쁜 거여서 폭풍우가 이제는 더 이상 오면 안 될까요? 폭풍우는 나름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폭풍우가 한번 자연 생태계나 바닷물을 한번 뒤집고 가야 그 오염됐던 것들이 정화되어서 유지가 된다 그래요? 모르긴 해도 인연 따라 그 폭풍우에 희생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마침 지금 인연 따라 자신의 인연이 금생을 이제 떠날 인연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그것이 그 폭풍우란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인지 저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것을 알수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오직 모를 뿐의 시선이고 안목이고, 무분별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 줄 알면, 아르마리라는 것으로 그걸 투사해서 바라보면,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고 저런 일은 더 벌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바꾸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바뀌어지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 절망을 느껴요.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해석일 뿐이죠. 제가 많은 상담을 했을 때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남은 가족들이 대부분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을 늘 보거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계속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예를 들어, 어떤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오시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가족 모임을 처음 하자고 했던 그 아이와 동의했던 엄마가 평생을 우리가 그 모임을 하자는 얘기만 안 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떤 아들은 분명히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지 모르게 아버지가 면회 한번 안 오니 하고 전화했을 때 얘기를 하셨대요. 한 두어 번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내가 눈치를 채고 아버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지만 내 마지막 날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셨을 건데 내가 굳이 나도 마음을 내려면 막 억지로라도 마음을 내서 휴가를 갈수 있었는데 굳이 뭐 만들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갈 때까지 하고 기다렸던 게 너무나 한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아버님을 내가 죽인 것 같고 아버님 마지막 간 것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있죠.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을 어쩔 수 없는 인연이 있더라고요, 정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조차도 그들이 잘못했거나 부모가 잘못했거나 어떤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러지 않은 일이 많아요. 와, 정말 저런 인연이라면, 나도 저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연 따라 정말 불가항력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실일까요? 모든 존재들은 정확히 인연의 때를 만나면 태어나는 것이고,
인연의

때가 다하면 죽어가는 것이지 그건 누구 한 사람의 의도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내가 잘못 내린 판단 때문에 그들이 죽거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걸까요? 정말 그 진실한 걸까요?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삶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고 판단이고 분별이에요.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생사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해요. 죽는 건 나쁜 거, 괴로운 거, 절망스러운 거.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모두의 불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생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죽음은 나쁜 거라고 해석하고 삶은 좋은 거라고 해석하는 그 분별심, 해석에서는 괴로운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죽는 것이 괴로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사는 게 축복이라면 죽음도 축복이죠. 그러면 건강한 게 축복이라면 병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걸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누군가와 대판 싸워가지고 다투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수도 있죠. 삶의 모든 장면들은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하고 더 분별심을 따라가지 않고 무분별지라는 참된 자기의 근원 거기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표현을 써요.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괴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어떤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죽음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을 서글픈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반열반, 즉 완전한 열반이라고 했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스님 죽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열반에 드셨다 하잖아요. 열반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들고 싶어하는 게 열반 아니에요. 죽은 것이 누군가에겐 괴로움인데 왜 불교에서는 그걸 열반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 몸뚱이는 살아있으면 분별만 하잖아요. 분별만 하면서 사는 100년보다 분별하지 않고 1분 1초를 사는 게 훨씬 더 값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사라는 이 삶 전체가 우리의 한 생각 분별일 뿐이에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태어나면 좋고 죽으면 나쁘다 생각이에요. 건강한 건 좋은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는 건 나쁘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사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 가합,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 생겨난 바가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요, 바다 위에 파도처럼, 우린 모두 바다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파도라는 모양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져요. 파도가 생겨날 때 생이라고 이름하고 파도가 쓰러질 때 사라고 이름을 해요. 생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내가 파도인 줄 알면 파도가 생겨날 때 태어났다 이러고 파도가 가라앉을 때 죽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바다인 줄 안다면,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생과 사가 똑같은 바다죠.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똑같은 바다죠. 건강과 병이 똑같은 일이에요.

고요한 마음이 똑같은 한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번뇌 즉 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화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 초보 단계의 공부인들에게 하는 방편이죠. 그런데 이 공부가 좀 된 사람들한테는 화내면 안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라고 하지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불교는 행동 양식,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사세요라고 특정한 행동 양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물론 그 행동 양식을 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율이죠, 계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고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차법이라고 해서 계율을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그 죄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라고 해요. 정견,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화내지 마라. 그게 진리라면 큰 스님들이 상주아들에게 화 안 낼까요? 화 내셔요. 저희 처음 출가할 때 은사 스님이 화를 뻐락 내시면 우리 한 선배 스님들이 야, 큰 스님께서 저 노고를 이끌고 너희 새파란 젊은 너희들한테 화를 내주시는 게 한편으로 참 감동적이지 않니? 이런 재미로 저게 지금 뭔 소린가? 이런 재밌기는 그냥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그 젊은 스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자비심이더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화내는 일이 이 마음의 일이에요. 이 마음인 줄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 마음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파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물결을 볼 때 그 물결 속에서 중생들은 물결의 모양을 보잖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화인지 비난인지 욕인지 이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법을 보는 사람은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단 말이에요. 화를 낼때 화내는 게이 마음 아닌가요? 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죠. 착한 말, 나쁜 말이 전부 다이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수 없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백 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도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앙굴리마 같은 사람도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죄가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이름을 바르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 있죠. 색이 곧 공인 걸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죠. 선한 행위도 이 마음이고 악한 행위도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쫓아다니는 건 모양 따라다니는 거예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선악, 선악, 이게 선악이라는 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선도 여기서 나왔고 악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바르게 보면 악을 행하는 순간에도 악이 아니에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화를 내도 화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화를 냈어요. 근데 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뿐이고 그것도 화에 휘둘려서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화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화를 내면 안 돼요 라는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라는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분별하지 마라 이러는 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 다 해도 되는데 분별이 뭔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갖춘 채 그 분별을 마음껏 써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분별 안 하면 못 살아요. 분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바로 이림을 깨닫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질문에서 보세요. 이런 친구가 병원에 갔거나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혹은 여러분 자녀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삶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되고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들고 괴로워져요. 자식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저걸 해결해줘야지만 돼 라고 집착을 하면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두려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기법의 세계는 모르는 세계예요. 정해진 정답이 있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 해줄 만큼 해준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몰라라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줄 뿐이지 반드시 해야 되라는 집착도 없고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없어요. 뭐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볍게 저지를 수 있어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은 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여여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법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를 하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갑자기 진급을 해서 무슨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장이 됐더니 부장이 됨과 동시에 우리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엄청 큰 막 우리 회사에 막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 사업을 따냐 못 따냐 하는 중차대한 보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이걸 엄청나게 딸 수 있고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죠. 내가 망치면 어쩌지? 망치면 회사에서 찍힐 거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질까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집착하니까. 회사도 나에게 이걸 성공하는 걸 바랄 거야 라고 집착하니까. 진실은 회사가 나를 진급시켜서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내가 잘할 거라고 무조건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 경쟁자들 중에 그래도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아 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 뿐이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회사가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건 없죠. 회사가 시켰으니까 내가 나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럼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뭐.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그냥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회사도 그거 다 알고 시켰겠지 뭐. 모르겠다 하고 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떨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거 왜 떨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집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관점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가 오든 나와 타인의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집착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내 뜻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인연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연에 맡길 것도 없어요. 저절로 인연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문병을 가더라도 옆에 가서 막 벌벌 떨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이름 어떻게 하니 하면서 막 근심걱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아픈 친구가요. 옆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나보다 얘네가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걱정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친구들 떠나간 다음에 더 두려워져요. 나한테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가 보구나. 나는 지금까지 버틸만 했는데 얘네들을 보고 났더니 갑자기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괜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래? 이러면 괜히 갑자기 뭐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자기 해석으로 투사해서 바라봐 주면 자기가 해석한 그 업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더 힘들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에요. 방편으로 얘기하면 축원해 주면 좋고, 진실을 얘기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뿐이지 그걸 내 식대로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조금 진도를 볼게요. 오늘 영가 현각선사 부분이고요. 이제 이 현각 스님이 드디어 이제 현책이라는 도반 스님이 영가 현각 스님이 뭔가 한 소식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것을 육조 스님을 만나서 육조 스님에게 그 법의 안목을 한번 점검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갔던 장면이죠. 그래서 현각이 드디어 현책 스님과 함께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찾아뵈었다. 현각이 육조 스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데 영가 현각 스님이 딱 가가지고는 육조 스님이 계시는데 가서 아이고 스님 하면서 합장하고 반배하고 삼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가 현각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각이 육조 스님의 조사에 주위를 세 바퀴 돌고는 스님 주변을 이렇게 세 바퀴 돌았어요. 탑돌이 하듯이 세 바퀴 돌고는 가져가던 지팡이를 땅으로 덕 짚고 나서는 스님 앞에 이렇게 덕 섰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었죠.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놈이 뭔 짓을 하나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문이라면, 수행자라면, 스님이라면 삼천위의와 팔만세행을 갖춰야 하거늘 스님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렇게 큰 아만심을 부리느냐 이랬어요. 삼천위의 이러면 이제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에다가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언제나 250가지 계율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0가지 계율에다가 행주자와 사위의를 곱하면 1000개가 되고 그 1000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앉거나 가거나 눕거나 앉거나 뭐 행주자와 어느 순간에나 항상 그 계율을 잘 지키는 여법한 스님으로서의 모습. 위의라 그래요.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스님다운 여법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절도 지키고 또 절집안의 전통도 지키고 스님들을 만나면 해야 할 어떤 예의도 갖추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삼천위의 그거에 대한 또 삼천위의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세행 그걸 따지고 따지고 따지면 팔만세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스님이라면 그런 세행을 지켜야 할 텐데 갖춰야 할 건데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 큰 아만을 부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영가 현각 스님이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은 육조 스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왜 간 거예요? 법을 물으러 간 거예요. 오로지 스님과 스님들이 만나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간을 물으러 간 게 아니에요. 세간상을 물으러 간 게 아니에요. 스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걸 물으러 간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스님을, 도인 스님을 만나러 갔다. 그럼 너무 뻔한 거예요. 도움 물어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공부 물어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을 딱 만나자마자 내 도의 안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목이 바르냐 그르냐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스승은 그걸 보고 아, 얘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양의 세계에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의 세계.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선사 스님들을 만날 때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그럼 도를 물을 때는 이래야 되는구나. 부페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세 바퀴 돌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디 스님들 찾아가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현책 스님이 이거 계획하고 간 게 아닐 거예요. 문득 보자마자 어떻게 내 살림살이 어떻게 보여드리지? 왜 그것밖에 그냥 떠오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지를 즉흥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걷고 한 발, 한 발, 한 발 걷는 이 행위로 그대로 법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한 발, 한 발 걷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목이 이렇다라는 거를 스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만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어록들을 보고 어떤 스님은 소리를 뻑질이든지 어떤 스님은 뭐 꽃을 보여주든지 뭐 온갖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외워가지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꼭 하면 보통 스님들은 이런 거 다 한 번씩 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선사 스님들은.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거지. 수소 들은 것이지. 이런 걸 하라는 얘기로 이런 뜻을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육조 스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현책을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스님이 얘가 지금 탁 보니까 아, 얘가 법을 보이는구나라고 감이 오는데, 대본에 감이 오는데 그 한 번 탁 보고 나서 바로 인정해주면 확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사이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가 법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약간 좀 성향이 이상한 애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아직 어디서 배운 일인지 누가 그걸 시켜서 그렇게 한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지 아직. 그래서 한두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번 더 찔러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바로 그거지 그거지 하고 답을 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이제 떠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너 잘못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답이. 근데 그 문답 너 잘못했다 왜 8만가지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세행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오만함을 부리냐 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떠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이 친구의 안목을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 삼천위와 팔만세행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큰 아만심을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가 현각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뭐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하여 재빨리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이제 분별로, 이제 스님이 지금 이, 뭐랄까, 이게 삼천위와 팔만세행을 갖춰야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아만을 부리냐? 이거는 세간의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육조 스님이. 세간의 얘기를 하면서 찔러본 거예요. 나는 지금 법을 들어보였는데, 육조 스님이 세간의 얘기를 하면서 쿡 찔렀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알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책 스님도 세간에

0: 언어로 응수를 하는 거예요. 세간의 언어로. 방편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것도 허물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방편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방편의 언어로 답하니까 서로가 허물 있는 수준에서 답을 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해 재빨리 흘러간다. 이 말이 뭐냐면, 스님, 지금 생사가 이렇게 생사 대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생사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그런 세행 예의 범절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지금 그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선발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앙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3: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여란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각오 모음에 자유로울 것이다. 지금 이제 스님들이여 하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여기. 우리가 말을 하든, 뭐,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뭐 진열하든 자성이라든 뭐 불법이라든 이것도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가치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늘, 변함없이 이렇게, 뭐, 있다는 말조차도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말도, 뭐, 말을 해버리면은 다 그게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뭐 법이 있다, 뭐, 도가 있다, 뭐, 마음이 있다, 이제, 그 억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항상 이렇게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근본이고 이게 뭐첫 번째 첫째가는 근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요게 한번 이제 와닿아서 실감이 되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이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 그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걸 한번 체험을 하고. 이게 자기한테 확실해지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항상 실제로는 이게 항상 있는 거지 이게 늘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고 늘이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뭘 눈을 떠서 뭘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안 보기도 하고 귀를 열어서 뭘 듣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또못 들을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안할 때도 있고, 뭐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입 다물고,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또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이걸 벗어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도라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은 본래부터 이렇게 항상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말로 이제 하자면은. 그래서 요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달까? 하여튼 이게 한번 탁 와닿아서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원래 현실이지만은 이런 현실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니까. 이제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이제 실감이 되면은,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요소는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늘 이게 살아있고, 이게 이제 우리 뭐 삶의 뭐 근본이 돼도 좋고 생명의 근원이 돼도 좋고, 어쨌든 이게 1번이다, 이게. 이게 1번이고, 이게 늘 변함없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여기서는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그대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몸도, 여기서 이제 임재 말은, 몸도 이게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예? 육신을 사용, 쓸수 있는 자다. 하는 게 이걸로 이제 가르쳐. 몸도 이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눈도 이걸 눈을 써서 뭘볼 때도 이게 하는 거고, 귀를 써서 뭘 들을 때도 이게 하는 거고, 뭐 입을 써서 말할 때도 이게 하는 거고, 머리를 써서 생각할 때도 이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 이것도 방필의 말이지 사실은 방필의 말이고, 어떤 이게 이제 와닿으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런 진실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만 있고 여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여기에 통하고 이 자리를 이제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뭐가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뭐 내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 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뭐 여야하다 이런 말을 이제 왜 하는지를 납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맨날 똑같으니까 이게 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뭐 냄새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여야할 수가 없어 계속 달라지는 거 변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뭐 남아해양선사는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했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다. 그 유명한 말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말이에요. 남아해양선사가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건 아니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현실이 되면은 이거는 뭐 살아있는 현실이지,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자기는 이게 원래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이게 없으면은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여서, 이제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도 여서 숨 쉬고 밥 먹는 것도 여서 하고 물 마시는 것도 여서 하고 뭐다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 육신이 아니라 그대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다. 이제 뭐 반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말로서 할 수는 없고 한번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아서 실감이 되는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니까 현실이 돼야 그게 진실한 것이지 머릿속에서 말로만 있으면 그거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라 요거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게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한대 때리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고 뭐 손가락을 채우고 뭐 잔나무 똥막대기 같은 그런 이상한 말도 하고 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딴거 없어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깨달아라고, 요걸 깨우치고,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행 필요 없어요. 다 원래부터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수행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되지. 이거 뭐 손대서 뭐 이게 더러워서 뭐 깨끗하게 만들 거냐 시끄러워서 뭐 고요하게 만들 거냐 전혀 그런가 상관없습니다.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게 이제 자기한테 이게 한번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실감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법문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신이 육체가 아니라 그대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과거 무무에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뭐 걸리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 통하면 이제 뭐 몸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번뇌라는 거는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번뇌가 없다. 반신경에도 뭐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듯이 이거 뭐 아무 뭐라고 할게 뭐 있어요. 뭐 이거 뭐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막힐 게 없고 시달릴 게 없고 이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뭐 아공, 법공 그렇게 말.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런 뜻이야. 공이란 건 없다는 말이거든. 아공, 법공.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지.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현실이에요, 현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현실인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한번 딱 확인을 시켜드리고 실감을 한번 하라고. 그게 법문이야. 뭐딴거뭐 있겠어요. 그러면 저거 깨닫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요걸 실감을 하라고 이제 계속 요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곧 가고 머뭄에 자유로울 것이다. 걸리는 게 없다. 막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내가 없고 상대가 없는데 뭐 막힐 게 없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이제 그게 서로 막히지만은 그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막힐 게 없습니다. 나의 안목에서는 희라는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성스러움이란 헛된 이름일 뿐이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지. 요뭐 아무 뭐가 없으니까 좋요 좋다 뭐 싫다 이런 그거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맞는 거 틀린 거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건 전부 생각이고 분별 속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요는 어떤 생각이 누구나 분별이란 게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게 없고, 탐낼 것도 없고, 썩낼 것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느냐. 부처 중생이라는 것도 역시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반성해서 한 물건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중생의 세계인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면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하여튼 알수 없어요.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그런데 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일이 분명한데, 누구에게나 이건 명백하고 분명한 일인데, 뭐라고 할게 없어. 누구도 없고, 여기는, 우리가 세속을 말할 때는, 보통 뭐, 우리 국어시간에 배운 대로 육하원칙. 누가, 무엇을,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그게 바로 분별세계고, 여기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어디도 없고, 언제도 없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현실이 되는, 이게 현실이 되는 경험인 겁니다, 이게. 예, 이게 현실이 되면 이 자리에서 뭐 아무 뭐라.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요, 공. 텅 비었다. 한 물건도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이라, 요게. 요게 한번 통하는 거고, 요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항상 물속에 물고기가 뭐물 찾는 것 같다는 비유를 하듯이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어. 딴데 여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자기 본래 면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적도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뭐 본성 속에, 자성 속에, 불성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안 깨달아지느냐 쉽게 자꾸 생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잘 이제 모르는 거라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뭔데? 하고 뭐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알수 없는 거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를 해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뭔데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알 수는 없는 거라고, 절대. 그거는.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 누구한테나 이게. 그래서 문득 이게 탁 와닿을 때는 안다 모른다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건 분별 쪽에 이르고 이거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나 이거는 원래 누구한테나 항상 있는 거라고
안다 모른다 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건 생각 속의 일이고, 이거는 뭐 생각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요걸 이제, 그래서 나는 나의 안목에서는 싫어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대들이 성스러움을 좋아한다,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 출세관, 깨달음 이런 걸 좋아한다면은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헛된 이름일 뿐이다. 다 생각이다 이 말이죠. 분별이고 생각이다. 깨달음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 맨날 깨달아라고 하느냐? 왜 부처님을 맨날 뭐 얘기를 하느냐? 방편이지, 방편. 모든 말은 방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 중생들, 당신들은 생각 속에서 어리석게, 꿈속에 살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 보시오. 그 말을 듣고, 그래,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이제 방편을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방편이라는 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본성, 불성을,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불법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한번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바꾼단 말이지, 약간. 그럼 이제 더 이제 궁금해지고, 뭘까? 알수 없는 그게 뭘까? 이제, 그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럼 이제 체험하고 싶어 하겠죠. 이제 이런 말이 다 이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체험이 탁 됐다. 여기 또 와닿았다 이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생각이 또 끊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상관없는 일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있고, 생각이 역할하는 세계는 따로 있고, 이건 생각과는 상관없는 거거든. 생각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 원래 있었던 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게 이제 딱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실제로 본인은, 이건 여기 생각이 이제,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지. 뭐가 뭔지 모르죠.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를 뭘 아는 건 없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험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보면은 부처불자는 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말만 듣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발만 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전부 손가락이지 그 다리 없어요. 다른 어디냐고 그 다른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의 이 근본,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감 못하고 이 체험을 못했다면은 그 이제 발만 대장경에 나온 말을 뭐 아무리 뭐 많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손가락 속에서 달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손가락 쳐다봐도 거긴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 이게 한번 와닿아야, 이게 와닿아서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은 뭐 불교 평생 공부해봤자 말짝 도루묵입니다. 아무 말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은 성스러움이란 헛된 이름일 뿐이다. 뭐 불교가 부처가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다 그냥 말일 뿐이다 말이에요. 어떤 부류의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느냐?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중국,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그 중국 오대산은 옛날부터 불교, 화엄경이 이제 번역된 이후부터 이제 그런 전설이 생겼다 그러는데,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 그러네, 이제. 뭐 민간 전설 비슷하게 이게 화엄경이 이제 중국에 소개된 뒤로 그런 뭐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오대산의 이제 청량사라는 절이 있는데 뭐 거기 뭐 문수보살 찾아간다고 뭐 성지순례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그래서 이런 말. 그대 어떤 부류의 배우는 이들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찾지만은 벌써 잘못되었다. 당연하죠. 문수보살이나 무슨 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어쩌고 하는 이뭐 무슨 부처도 뭐 무슨 석가모니불 뭐 비로자나불 무슨 불 무슨 불 전부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 방편의 말이라고 전부.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치 하늘에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손가락은 1,000개만 개로 가지고 달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기 진실, 이걸 뭐 마음이라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그게 전부예요, 전부. 나머지 뭐 불법이니 뭐 불돈이 할거 없습니다, 그런 거. 요거를 깨달아서 여기만 통하면은 요는 뭐,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막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무슨 윤회가 있어서 뭐 해탈을 해야 되느냐, 윤회니 해탈이냐는 것도 전부 분별이고 생각인 거고, 삶이니 죽음이냐 하는 것도 역시 전부 생각이에요. 이게 분별인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그냥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뭐, 하여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쭉 새로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일이 명백한 현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고 납득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삶도 죽음도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이제 자기도 실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유심, 온 세상이 오직 마음일 뿐인 거고 만법유식,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 뭐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전부 다 유식,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다. 왜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걸 체험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예. 불교 공부하면 뭐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삼계유식, 만법유식, 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이거든. 온 세상이 한게 오직 마음일 뿐이고 삼라만상 우리가 아는 게저 만법이라는 게막 우리가 아는 것 모든 게다 모든 게다 단지 생각 식이라는 게 생각이거든. 생각일 뿐이다. 왜 그런 말 하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안다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결론이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고, 이제 생각으로 가지고, 그럼 뭐,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실이냐? 아닙니다. 말이란 건 항상 불완전해. 이게. 말로서는 절대 이게 우리 이 세계의 진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보고서 자꾸 뭐,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실이 이거구나, 뭐, 저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비유를 하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그는 절대로 바른 안목으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경전에 나오는 말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구나. 그게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안목이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오로지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느냐?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작용한다 이제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했는데 이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이라는 거는 용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면 활용 뭐,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예. 살아있는 현실이다. 그게 이제 표현을.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눈앞이라는 건 당장 이 자리 이 말이에요. 당장 우리가 자기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항상 그렇게 항상 자기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이 자리 이런 뜻이라 눈앞이라는 거나.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역시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살아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보는 눈입니다. 세간을 보는 창이라고 할까? 눈이라고 하면 그래. 세간을 보는 눈이야. 그 육식이라고 하는 거. 뭘 안다. 에? 색깔을 알고 소리를 알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육식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중생 세계입니다. 분별 세계고 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을 보는 이제 눈이 있다고 그리고 법안이라고 그러거든. 뭐다 이제 방편으로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보는 눈이다. 법법자의 눈 한자를 해가 법안 이렇게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예. 그게 열린다고 할수 있어요. 체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세간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법을 볼 수가 없어요. 법을 보는 눈이 이제 이렇게 뜨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이 체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전부 세간을 보는 눈이지 법을 볼 수가 없다고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렇게 말 이제 말을 넣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체험이지 체험 체험에서 이게 툭 드러나는 거지 실감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이게 실감이 되면은 법을 확인하는 것하고 나머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금방은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체험도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 반지식술 얘기하면 색을 보는 눈하고 공을 보는 눈은 눈이 다르다 이 말이지. 색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만 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색을 보는 눈 가지고 공을 볼 수가 없어요.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실감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요 체험에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뭐, 지금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하는 게 이제, 이걸 이제 임재가 나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이런 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지. 생각인 거고. 이거는 뭐 시작 앞뒤가 없고 아래위가 없고 뭐 시작 끝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고 장소라는 게 없고 뭐 그게 다 분별이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고 이건 전부 생각이고 분별 세계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런 게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 항상 늘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현실 그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여기 뭐 이런 소리 하던데
이제 방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역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는 것도 시간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게 생각이지. 여기라는 건 저쪽이 아니라 여기 그런 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방패들은 할수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아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체험하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여기인지 저기인지 뭐 지금인지 뭐 언제인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현실이라고. 예.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명백한 현실이에요. 한번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실감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다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가 이제 한번 와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에서는 자꾸 요걸 가리키니까. 이걸 가리키는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법을 보는 뭐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 할까? 이런 체험이 있다고. 처음 자기한테 이게 탁 와닿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그냥 말만 한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는 누구고 세상은 어떻고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지금까지 뭐그 생각으로 살았던 그것도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더 이상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백이라, 이게. 이게 진실이고, 생각은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크게 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진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모든, 문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생각 세계 속에 사는 게 번뇌 속에 사는 겁니다. 생각 세계 속에 사니까 이제 자꾸 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다투게 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불교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텅 비었다는 그런 뜻으로 공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뭐 공의 처음이다. 뭐 그런 말하기도 하죠.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다. 이건 뭐 변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어. 이게 의심이 없어지려면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지.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현실이 안 되면 항상 뭐지? 하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의심이 없다는 거는 자기한테 이게 이제 체험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현실이 되면 이제 의심은 싹 없어지죠. 언제든지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이 없으면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이게 진짜 문수다. 그럼 이 문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문수 보살은 지혜를 뭐 상징한다 그런 말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 불교 사전에도 보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이걸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지식은 말 그대로 알지자, 알식자, 그죠? 뭘 안다라는 거니까 생각이고. 지혜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는 없어요. 밝다 그러지, 보통. 지혜를 밝다.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밝다고 하는 거지.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밝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밝은 것이 바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 있단 말이니까. 이게 밝은 것을 이제 깨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마음의 차별 없는 빛. 빛인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 빛이라는 건 밝다는 거죠. 밝은데 분별은 없다. 그게 보현보살이다. 예. 근데 똑같은 걸 가르치는, 문수보살이라든 보현보살이라든 그냥 이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는 분별하는 게 없다 이 말이니까. 근데 빛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밝다 이 말이니까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대들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그대들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은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다. 마음이 자유자재. 우리 이제 깨달음을 가르칠 때 자재신통이란 말을 합니다. 또는 신통자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통과 자재는 같은 뜻이에요. 또 자유자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유자재든 신통이든 무슨 말이냐면 걸리는 게 없다, 막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묶이는 게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제 얽매여 있으면 그게 막혀 있는 거지.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통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디에 머물거나 막히거나 얽매이거나 그런 건 없죠. 아무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자유자재, 자재신통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들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러는 것보다 해탈.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도 이제 말뜻은 그런 뜻이에요. 얽매여 있는 걸 풀고, 해라는 게 푼다는 뜻이거든. 탈은 벗어난단 말이고. 매여 있던 걸 풀고 벗어난다, 이 말이니까. 이게 이제 자유자재와 같은 뜻이지.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지. 해탈이라는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궁법궁했잖아.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얘기는. 아무 뭐가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그 뭐가 좋으냐 뭐 이런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는 그냥 그 걸리는 게 없으니까 번뇌가 없다는 거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게 없으니까 번뇌가 없어. 번뇌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게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뭐 내가 왜 이렇지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게 걸려 있거든요. 그게 번뇌예요, 그게. 세상이란 게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뭐그또 번뇌 그또 걸려 있어 그 번뇌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자유란 말을 하고 이제 자유자재라 그러는 거거든. 한순간 마음이 자유자재하여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뭐 문수보살이라든 무슨 뭐 보현보살이든 관세음보살 다 이걸 가리키는 방편의 이름들이에요 그냥.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 가지가 있질 않아요. 한번 여기에 와닿아서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거든. 수행이라는 건 자꾸 없는 걸 만들어내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고 뭐 시끄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 원래 있는 거야. 이 허공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한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근데 다 있어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늘 이렇게. 이게 아니면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이게 1번이라니까 이게. 이게 근본이고 맨 밑바닥입니다. 이게 1번이거든. 누구한테나 이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은 이게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예. 그러니까 다 여기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예. 요걸 한번, 이렇게, 요걸 가르쳐서, 요걸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를 쓸 수도 없고. 그 음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턱 하고 이렇게 와닿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거는 뭐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 도둑이 찾아오듯이 찾아온다. 도둑이란 게 뭐디 뭐 알고 오는 게 아니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이렇게 체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툭 체험하고 나서 보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이거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있는 것이. 그렇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원래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항상 늘 있는 겁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우장에서, 추모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산은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 무는 사는

붉고 달 그림자의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내.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청년이 병든 노모를 뒤로하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여정에 지친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가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한 동자승이 나타나 강가에서 사공에게 배를
1: 할아버지,
0: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 태워주세요.
0: 동자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가에서 어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자승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고 사공은 강가에 배를 대어 여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동자승에게 다가가자 분노한 사공이 화를 내며 노를 치켜들었습니다. 사공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은 놀랍게도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에 놀란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강가에서 꿈에서 본 사공과 매우 닮은 뱃사공을 만나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공은 청년의 노모가 죽어 신륵사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절이 낡아 동굴에 머물렀고 거처를 빼앗긴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노리다 쫓겨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공은 꿈속의 동자승이 바로 청년의 전생이며 신륵사를 중창하겠다던 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훗날 청년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신륵사를 웅장하게 중창해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몽이야!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1: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1: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0: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1: 아니. 자, 가자.
0: 어디?
1: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2: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1: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0: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2: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0: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0: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2: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2: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2: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2: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2: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1: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1: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2: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아버지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2: 너 몽이지?
0: 딩동댕.

0: 그 붉은 치마는 뭐야?
1: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0: 어? 붉은 치마를?
1: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0: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층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층을 고쳐줄 단층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층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층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층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1: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1: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1: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1: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1: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5: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1: 내 말이.
5: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1: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5: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1: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5: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1: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3: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3: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7: 암벽이 붉은 치마

0: 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2: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0: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3: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써 사고를 지킵시다.
2: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2: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5: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2: 청주 용화사.
5: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2: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5: 아니.
2: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5: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2: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5: 아,
2: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2: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7: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6: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7: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2: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7: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2: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7: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2: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0: 물이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1: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정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3: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1: 어마어마하지.
3: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1: 궁금하냐?
3: 응.
1: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 때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4: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5: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4: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5: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1: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7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4: 뭐라고 생각하세요?
5: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시고.
6: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7: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8: 고마워. 나도.
3: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2: 자, 하나 둘 셋.
9: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8: 1번 하겠습니다.
3: 연애요? 연애? 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0: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웁니다.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악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초판 독감본을 봉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가 반려동물 천도제를 처음 봉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6.25 전쟁 전사자와 참전국 장병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 공간 서울 현충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강동구 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국군불자들이 현충탑에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현충관에 차려진 영단으로 이동해 전몰장병의 위패를 이혼하고 천도의식과 헌화를 이어갑니다. 추모의 의미가 담긴 총성이 울려 퍼지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고개 숙여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과 민간인, 유엔군 소속 22개국 전몰 장병 등 피해자 약 100만 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지난 20일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2: 강한 군대는 바른 마음, 국민을 향한 책임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원력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법석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는 작은 위로가 되며 장병들에게는 사명과 용기가

0: 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해 국립전쟁기념관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데 이어 현충원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순직군인유족회 박형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도 위령대제에 처음 함께해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강동구 중장은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거울삼아 이 땅,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그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안보의 등불을 밝히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군승 3기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제2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자광대종사는 호국불교의 참의미를 아로새기고 연기법에 의지해 선근 공덕을 쌓아가길 당부했습니다.
3: 우리 불교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좋은 인연 갖고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합시다.
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국가급 행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올해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급 행사로 좀 격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4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해자대종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성불자, 현직 군승들도 대거 참석해 추모의 물결을 이었습니다.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눈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에 입교한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을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남녀 행자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자수 자세를 익히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배를 올립니다. 처음 접하는 사찰 예절에 다소 어색한 모습도 보이지만 진지한 눈빛에는 수행자의 삶을 향한 설렘과 각오가 묻어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9교구본사 동아사가 주관한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 고불식이 지난 19일 통일대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7: 여러분들께서 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느껴보시길.
6: 이번 단기 출가 학교에는 여성 행자 11명과 남성 행자 8명, 모두 19명이 입교해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합니다. 고불식에 앞서 수행의 첫 관문인 갈마의식과 삭발의식을 거행하며 자신이 왜 출가를 결심했는지 되새기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8: 이곳에서 키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밖에서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우리 사회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6: 삭발의식을 통해 행자들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가고 바닥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욕심을 내려놓는 상징이 됩니다. 가위질이 이어질 때마다 새 속의 집착과 번뇌도 함께 드러내는 듯합니다. 새 속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은 단기 출가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참된 나를 찾고 승가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9: 좀 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귀담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그 마음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시원해진 느낌,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 엄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6: 행자들은 앞으로 새벽 예불과 108배 정진, 바루공양, 참선, 포행, 울력 등 사찰의 일상 수행을 스님들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또 삼기유와 불교 기초거리, 염불과 기도, 좌선과 포행,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의미를 체득합니다.
11: 저희는 오늘부터 짧은 시간 동안 세속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모습으로 기운을 이기며
6: 산문에 들어와 세속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명의 행자들. 9박 10일의 짧지만 깊은 출가 체험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5: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미혼모들은 명상을 통해

0: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근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청년사 대적광전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간 쌓인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씻겨내려갑니다.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미혼모 가족들입니다.
2: 유산을 통해서 좀 참으로 좀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느낀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법륜사 청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지우 스님의 지도로 이어진 명상 시간. 몸의 감각을 깨우는 바디스캔에 이어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 스스로에게 답해봅니다.
3: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금
1: 가슴에 묻어둔 진솔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고단함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사이 아이들은 다른 법당에서 신나는 요가와 움직임 명상으로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어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운 가족들은 오후엔 청년사 인근 놀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또래와 정신없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육아에 되게 지쳐 계신 어머니들 계신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5: 저희 자녀가 지금 좀 입시 중이어가지고 왔을 때 아까 좀 밥도 먹고 또 명상하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됐고 여기 절 산신각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좀 올해 입시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드리고.
1: 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역 소외 이웃의 마음 치유에 힘을 쏟고 있는 청년사는 앞으로 은둔 청소년 등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6: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 태구중은 이날 미혼모 가정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혼재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라는 따뜻한 연대의 정을 확인한 하루. 태구중이 건넨 자비의 손길은 미혼모 가족들이 세상 속으로 더욱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국민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 개혁의 선구자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출간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만해 스님의 사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에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7: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스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2주기를 기리는 추모 예술제가 지난 2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추모 예술제는 특히 만해 스님의 명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 컸습니다.
8: 100년 전 만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이라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 뜻깊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년이 된 님의 침묵을 다시 봉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7: 나오셔서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과 만해 스님의 외손자 정재용 이사가 님의 침묵 초판 복감본을 봉정하며 스님이 남긴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독립운동으로 3년간의 옥구를 치르고 1921년 12월 20일 날 추록에서 우리 선학원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60만세 운동이나 그리고 계모 운동, 신간의 운동 다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 자리에서 전개한 장소이기도 하고.
7: 이어 동참 대중이 님의 침묵을 함께 낭송하고 BTN 남성 중창단과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이 묵직한 울림을 더해 독립과 중생구제

0: 위해 한평생 고뇌했던 스님의 정신을 생생하게 일깨웠습니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강연이 선학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책으로 펴내 큰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심우의 길과 만해의 시를 주제로 만해 사상이 지닌 치열한 불교적 성찰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이 쓴 심우장설에 수록된 10편의 심우시를 중심으로 스님이 머물렀던 심우장의 명명 유래와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을 거쳐 경허 스님까지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부도와 시부시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10편 가운데 만해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대의는 마지막 시인 입전수수, 시장에 들어가 춤을 추는 사사무예의 경지, 저작거리에 자비의 손을 들이우는 데 있다며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인 동시에 님의 침묵 집필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님의 침묵, 침묵이라는 것 속에는 현상과 본체, 대상과 주체가 전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전수수라는 얘기죠.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춤추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불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0: 김 교수는 2시간여에 걸쳐 심우장설과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낱낱이 토팠습니다. 심우장과 선학원에 머물며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했던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이 순간에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는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에서 마련된 특별한 천도제 현장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단 위로 미루와 쫑쫑이 등 저마다의 이름이 새겨진 220여 반려동물의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졌습니다. 곁을 떠난 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반려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티의 무상사가 지난 20일 세상을 먼저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에 앞서 무상사 회주 성우 대종사는 미륵상생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떠난 생명에게 전해지는 천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4: 동물이나 어떤 다른 축생의 종류가 있다 선치더라도 등문제에 불며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영리 사막도 영원히 사막도에서는 멀어진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3: 이어 성우대종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맺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며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냥 인연 보위 아니에요. 지중한 인연이에요.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 그 고양이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찍 떠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전도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3: 본격적인 천도제가 시작되자 생전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법당 곳곳에서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익숙한 사료와 간식이 정성스레 차려진 제단 앞에 반려인들은 향과 맑은 물을 올리며 반려동물들이 고통 없는 곳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5: 꼭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 1500만 반려인 시대, 이번 천도제는 사람과 동물이 맺은 인연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시간이 흐르면 그리워질 뜨거운 청춘의 한 페이지. 바로 지금 이 계절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0: 지난해 여름 10쌍 중 5쌍의 커플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BTN 붓다회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서울 구룡사에서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여름날 열기보다 뜨거웠던 청춘들의 인연 찾기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도심 속 사찰에 미혼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인연을 찾아 모인 청춘 남녀들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쑥스럽지만 종이 위 진심 어린 칭찬을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상대방이 발견한 나도 몰랐던 매력을 자랑하는 내 장점 자랑하기 현장입니다.
2: 짝짓는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3: 오늘 머리 스타일 잘 어울려요. 젠틀보이 굿.
1: BTN 불교TV 붓다회가 지난 20일 서울 구룡사에서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절로 갈까 구룡사 편에서 참가자 절반이 커플로 성사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인연에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이곳에서 맺은 인연이 청춘들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돼주길 축원했습니다.
4: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까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1: 이어진 BTN 김지원 아나운서의 실전 연애 특강.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장에 이어 둘만의 소설을 완성하고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명대사로 펼쳐진 연애 상황극에서 참가자들은 남녀 역할을 바꾸고 구수한 사투리를 더해 재치 있게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반드시 인연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이내 유쾌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청춘들은 단순한 이성 간 만남을 넘어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5: 아무래도 소개팅 하면은 계속 한 사람이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 소재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소재도 많고 다양하게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어둠이 짙어지고 사찰 안에서 깜짝 미션을 수행하는 남량 프로그램이 이어지자 오싹함은 이내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갑니다. 모집 인원의 3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절로 갈까는 최종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평소 사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절로 갈까만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6: 지인한테 받았던 소개팅보다도 더 새로운 느낌이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청춘들은 절로 갈까에서 저마다의 기대를 품은 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 자연환경 보존과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원효봉 정상에서 지난 19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염된 원효봉 정상부의 토양 정화 사업을 앞두고 공사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고 온전한 습지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원사 전 선원장 자광스님, 주지 지은스님을 비롯해 하한거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사 선방 대중스님들이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지은스님은 화엄벌 늪과 더불어 원효봉 늪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생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상태의 습지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쌍봉사는 단오를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설 회원들이 함께하는 제5회 사랑 나눔 어울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지난 19일 우리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진안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꿈들의 장애인협회, 보듬청소년보호소 등에서 300여 명을 초청해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첨, 점심 공양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쌍봉사 신도회 자원봉사단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전충성 진안군수와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천주교 진안성당 부설 임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함께해 나눔과 화합의 잔치마당을 펼쳤습니다. 보경스님은 올해도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열렸다며 장애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

위해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표정이 되게 밝아요.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네, 표정이 저번 주에 비해서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밝아지셔야죠. 제가 어제 뭐 지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32도인가 3도 차에 찍히더라고요. 햇빛, 구름이 없어서 햇빛도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땡볕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좀 앉아서 들으시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준비물이 있었어요. 뭘까요? 밀짚모자. 밀짚모자를 썼어요. 원래 그런 강의할 때 모자를 쓰는 건 실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쓰는 게 미안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옷을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이러고 한 시간 반을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분들의 그 눈빛과 끝나고 나서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분들인데 스님 저하고 인스타 올릴 거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스님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켜도 누가 시키면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BTN은 나아가서 우리 불자들은 복에 겨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해서 불교에서는 절집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라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 가르침의 무게를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순간 들었어요. 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스승님께 들었던 얘기고 자다가 깨워서 얘기해봐 그래도 줄줄줄 읊을 거예요. 정신이 안 돌아온 상태라도 읊을 만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기똥차게 잘해요.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는 아직 안 변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변할 거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별거, 저한테는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해진미가 떠올랐어요.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카메라 앞에 선 게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에게 갖추어진 금을 찾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변해서 보마니가 이야기하는 저 아름다운 사내들의 모습이 비록 아직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0: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씨앗은 심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각 회차마다 짧은 문구로 우리가 기억에 좀 남도록 이런 특히 말과 관련된 거는 이런 말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의 문구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근데 이 얘기 제가 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1: 고맙습니다.
0: 네, 무슨 뜻이죠, 이거는? 고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했어요. 자수성가. 이런 말 있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스스로의 손으로 집안을 이룬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 하셔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어휴, 저분은, 우리 회장님은, 사장님은, 우리 고사님은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별로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상으로 오늘 보고 오셨죠, 우리 허사님.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분이죠? 저 뒤에 카메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저분들이 안 계셨으면 카메라에 이 영상이 안 담겼을 거고요. 우리 BTN 방송국이 없었으면 TV나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거사님과 저하고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행복한 기억을 나눠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저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
1: 연기법.
0: 자다가 물어봐도 대답할 만큼 가슴에다가 문신으로 새기세요. 진짜 새기면 안 돼요. 한글로 연기법 이런 거 새기면 안 돼요. 문신처럼 잊지 말라.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연기법은 무슨 뜻이냐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모이니까 어떤 거 하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아, 저 인간 보면 짜증나 라는 이 짜증은 저 사람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맞죠? 네. 만나기 전에는
1: 없었잖아요.
0: 그렇죠. 어디 있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모이면 일어나요. 자동차 아닌 것들을 막 조립하니까 뭐가 됐죠?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자동차에서 자동차 아닌 거 빼봐. 물론 자동차라는 예를 들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에서 그것 아닌 거 빼봐. 유리가 자동차인가요? 아니에요. 유리 빼. 철판이 자동차인가요? 철판은 자동차가 아니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철판 빼. 고무가 자동차인가요? 아니에요. 빼. 다 빼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초부터 자동차는 없었다. 애초부터 나는 없었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세상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일어날 기자예요.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보만이가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떠들 수 있는 건요, 이거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요.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를 촬영해서 내보내주시는 우리 감독님들의 노고와 불교 TV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했죠? 그분들에게?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인사법을 좀 바꿉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덕분입니다. 아유 덕분입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유 선배님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제 선임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부모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아유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덕분입니다. 나의 공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요 인사법 요거 해보자 라는 걸 제가 하나의 강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정말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물론 못해요. 아유 훌륭해요. 그럼 아우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 아유 내가 좀 했지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못해. 사과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슬플 땐 어떻게 해야죠? 울어야죠. 울면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왕자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따가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 되신 거예요. 뭘 포기했습니까? 왕좌를 포기한 거죠. 그죠? 예. 네. 왕의 자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포기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행복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세속에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요? 포기 안 했나요? 아무것도? 여러분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수많은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용기라고 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노력하다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놔버리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성분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한 용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속삭여서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미안해요. 고마워요.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이 은수님이셨어요. 저희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안아주시고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모든 제자를 안아주시고 스님 이제 쉬겠습니다. 그럼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 고생했어. 그냥 저기 일 많았는데 고생했어. 안아주시면서 오마나 어떻다고요? 사랑해. 아 오마나 사랑한다. 저는 옛날엔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우신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맨날 불만 투성이라서 인상이나 쓰고 맨날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더 많은데 항상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에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나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하는 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언어를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큰 선생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도요. 제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요죠, 그죠? 저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고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건 아니야. 너는 입이 있는데 왜 표현하지 못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이게 뭐라고 이까짓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말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 왜 미안하다는 말이 힘들까? 사랑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힘들까?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의 정말 바보 같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내들은 안 좋은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되게 이상한 교육이 하나가 있었다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울면 안 돼. 남자애들이 막 학장난하다 울어. 친구하고 싸워서 울어. 그러면 에이 왜 쟤 운다. 야 너 이렇게 여자처럼 울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자처럼 울어가 뭐예요?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자는 우는 건가요? 그럼 남자는 안 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나 울어야 돼. 속상하고 슬프면 누구나 눈물 흘려야 돼요. 그리우면 울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읽힌다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요. 기쁠 때는 환하게 웃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유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 진행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공감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아, 그랬어요? 아, 힘들었겠네. 아이고, 외로웠겠네. 슬펐겠네. 아유, 고생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고민을, 외로움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아니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셨어요. 원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과법 그죠? 그러면 이 인과법을 불자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병석에 누워있는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과법이라고 들어봤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욕먹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났대요.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왜 불교는 다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법칙을 들어놓고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법을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불교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유려하게 잘하셨던 어느 스님? 존자요? 부르나 존자. 설법 제일. 설법을 가장 잘하셨던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의 언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는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냐면 이 말 기술이 언변이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랑 싸우자고 온 사람의 마음도 열어서 행복하게 해줬대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부르나 존자의 언변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길래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변제라고 합니다. 말재주예요. 말재주. 변제. 이건 뭐냐면 아, 나 이번에 그때 투자한 거 그거 날렸는데 집에 얘기를 못했어. 나 너무 무섭고 힘들고 두려워. 나 너무 진짜 힘들어. 후회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하지 말랬지. 이건 변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슬프겠구나. 두렵겠구나. 공감해줘.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보다는 내 정답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러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훈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에게 제일 못하세요. 내 눈에는 정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고언이라고 합니다. 고언. 쓸 고자예요. 쓴소리. 변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아유, 나는 우리 언니하고만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라고 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도 돼요. 맞아. 근데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이렇게 볼 거야. 너 이렇게 욕심내면 나중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변제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통해요. 근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1번을 지나쳐서 여기로 가죠,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이긴 한데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프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제,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제가 말솜씨라 그랬잖아요. 언변. 이걸 먼저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언.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그러니까 형이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아, 그러게, 형 얘기 들을 걸 그랬어. 아,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때, 나 진짜 멍청한 놈인가 봐, 나 왜 이렇게 실수하지 라고 얘기할 때, 이 고언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에 빠지냐면 후회에 빠져. 난 정말 못난 놈인가 봐, 자책에 빠집니다. 이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지나갔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 너는 더러워지지 않았어. 괜찮아. 너가 그거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잖아. 이런 모든 어리석음이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지 않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나 존자는 항상 세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제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법칙을 설명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고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그 어리석음이 절대 후회나 자책으로 남지 않도록 다 사라졌음을 설하는 공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고사님들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적었고 지워버렸는데, 이 교육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나라는 것의 정의를 너무 작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부디 여러분이 후에 결혼을 하신다면 자제분에게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 말이에요. 그거 말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불경에 의거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도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울고 나면 그래, 괜찮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돼.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공감해주고 고언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괜찮아, 하나도 안 남으니까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0: 좀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내진미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출가 생활을 했지만 제가 배웠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해 없이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놈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니까 들어! 이렇게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율장에도 나와요. 계율에 대한 이야기, 율장에도 나오는 게 누군가에게 허물을 지적하려면 나에게는 그 허물이 없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수행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덕분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고 먼 수행자고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무언가 향기가 느껴지셨다면, 아름다움이 느껴지셨다면, 저 스님의 저 웃음을, 저 밝은 목소리를, 저분의 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스님을 뵈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완벽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대한 가르침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을 먼저 공부하신 선배로서 뒤에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이 법을 듣고 공부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자국을 선명하고 올바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BTN에 이런 멋있는 강의를 기획해 주신 많은 분들, 담당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잊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 남겨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신 많은 스승님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눈빛과 밝은 얼굴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스스로를 바꿔가려고 용기 내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있으신 분 지금 부탁드립니다.
1: 네, 스님, 스님께서 저도 강의를 초반 부분만 보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강의 내용이 초반 내용을 복습하는 기분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마음에 있어서 제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하기까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 자신감을 용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0: 제가 예전에 창원인가 어디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뭐예요?
2: 탑이요.
0: 누가 봐도 탑이잖아요. 탑이에요. 여기에 이게 창원인가 뭐 진해인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다 태양광 패널로 만든 탑이에요. 맞죠? 그런 거 있죠?
3: 진해 해상공원입니다.
0: 아, 진해 해상공원이에요?

거기를 올라갔는데 관광으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구경 가자 그래서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는데 여기가 제 기억에 100m가 넘나? 뭐 98m인가 뭐? 100이 넘나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층 이상 되는 높이죠. 그 정도 높이가 있는데 이 위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실내예요, 실내.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 이 탑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바닥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그냥 뚫려 있으면 큰일 나죠. 아크릴로 엄청나게 두꺼운 아크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막아놓은 거예요. 밑에를 보라고. 이게 기껏해야 크기가 한, 그죠?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만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마감이 돼 있어요. 바닥 마감이. 그리고 여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 깨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몇 미터 높이다. 거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깨질 확률 몇 프로? 저는 0이라고 봐요. 0%라고 봐요. 이 세상에 0%는 없지만, 전 0에 가깝다고, 무한 수렴한다고 봅니다. 0에. 0%예요. 그리고, 전체도 아니고 50cm고, 이걸 왜 들었는지도 알고, 올라가도 안전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 괜히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전하다는 걸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위에 올라가려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바로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다고 배웠죠? 떨어진다. 위험하다라고 우리 기억 속에는 엄청나게 큰 씨앗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누구한테 많이 했냐면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뭐 요즘에 말로 공황장애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이고 나면 그것이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내가 돼버려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붙이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붙이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라는 말을 마치 훈장처럼 그래서 나 그때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척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기억의 힘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분들이 이성적으로는 우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나 되게 행복한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나를 무섭게 하거나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든 대상이 지금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우울해. 근데 무서워. 숨을 못 쉬겠어. 왜 그런 줄 알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역시도 기억의 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반복되어 오면 두려워. 그 압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박에 시달리던 두려움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은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 용기를 못 내느냐?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수 있느냐? 우리는 똑같은 법칙을 활용해서 그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 혼자 낼수 있는 용기가 있고 외부에 의한 용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용기를 내는 거는 자기의 기억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썼죠, 제가?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스님, 그러면 기억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기억은 난 그동안 이런 걸 못해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이씨, 무슨 사내대장부가 입간지럽게 무슨, 어?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이 나의 기억을 내가 용감하게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예요. 기존의 나를 무시할 줄 아는 용기.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패턴을 깨뜨리는 용기. 이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어가는 겁니다. 나의 용기. 그것으로 내 기억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무시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나눠드렸던, 기념품으로 나눠드렸던 그 핀 버튼이 있어요. 그 핀 버튼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기억을 무시하는 용기. 생각을 무시하는 용기. 이게 스스로 낼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 의한 용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용기가 솟는 거예요. 그 용기 중에 최고는 다른 외부에 의해서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크게 썼어요. 외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칭찬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내 스스로를 무시해, 내 기억을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내 용기예요. 아셨죠? 이거는 주변에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해드려야 돼요.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사람이 용기 낸 게 보이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렵게 쭈뼛거리면서 어려운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미안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크게 칭찬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칭찬받았던 것이 이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내 기억에서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아셨죠? 내 스스로 내는 것은 나의 기억을 무시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날게 해주는 용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 스스로 낸 용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쪽을 되게 스스로 잘한다고 저 스스로 자부해요. 에이씨 때려쳐 안 해.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걸 때려치는 걸 저 되게 잘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부터 연습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우리 어른 스님들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스승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잘하고 있어.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질문을 하면 앵무새처럼 잘 떠들어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도 저는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답도 모른다고요. 답대로 내가 변해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답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이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이 강의 들으시는 거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칭찬해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제가 칭찬드려요. 오랜 세월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오늘 멋진 질문 해주신 우리 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천 번도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하지만 한 만 번까지 채울 계획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릇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릇에다가 쌀 담으면 무슨 이름이 뭐가 되죠? 쌀독이 되죠. 그렇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렇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제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렇게 교육받은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쓰레기가 되게 많았어요. 분노도 많고요. 미움도 많았어요. 화도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못마땅하게 보는 나쁜 습관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 어른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그러다니 이런 거 되게 많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보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른께서 새로운 것을 넣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일매일 안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용기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용기를 먹고 제 그릇에 스승님의 귀한 보석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그릇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올바른 스승들이 많이 출연하셔서 수많은 우리 외로운 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보석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부디 오래오래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 이런 강의는 계속해서 저는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까지 저는 인연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미소 보여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귀한 인연으로 우리 다음 생에서도 또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0: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팔색조 같다는 칭찬을 많이 하죠. 이 팔색조는 실제로 깃털이 8가지 색상을 띠는데요. 어두운 숲속에서도 화려하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1: 네, 화려한 만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높은데요. 그래서 늘 주변을 경계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0: 이래 가지고 제가 칙칙한 옷을 잘 입어요. 예. 안 그래도 다 저렇게 빛나는데 네. 아, 이 옷까지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날개를 달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1: 네.
0: 굉장히 화려하겠죠?
1: 알겠습니다.
0: 엄청나게 네. 화려하겠죠?
1: 저 같은 포식자가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0: 네.
1: 자, 오늘도 다채롭게 빛나는 이 스튜디오. 다재다능한 두 쾌남들 보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더욱더 빛나는 팔색조 같은 쾌남 열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0: 고정! 고정!
2: . 나상도
1: 남궁진의
2: 쾌남 열전
0: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저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그 또 저희 무궁무진 팬덤 컬러인 레몬색을 때 또 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0: 그렇죠. 또
1: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는 또 칭찬일색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칭찬일색. 네.
1: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0: 아...
1: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저는 지금 딱 색깔이 하나 떠오르네요.
1: 네. 나성
0: 정색.
1: 정색.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오. 네. 아... 좋아요. 네. 오늘 좋아요.
1: 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바로 가시죠. 예.
1: 네.
0: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 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다양한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TV의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2,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0: 네, 오늘 쾌남 초대서 오늘의 손님은 바로 홍성윤 씨였습니다.
1: 아,
0: 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미운사내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1: 예.
0: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미스트롯4에서 미를 하게 되고 이제는 국악에서 트로트로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2: 내가 팬이다! 삼촌 팬이다!
0: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3: 저 진짜 팬이에요.
0: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지금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은 조금 시커맸어요. 우중충하고 날씨로 치면 약간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예. 해가 활짝
0: 진짜로요.
3: 예.
0: 반갑습니다.
3: 예. 오늘 조명 몇 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세 좀 아끼겠네.
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좋습니다. 예. 자, 첫 곡으로 미운사내로 이제 등장을 해주셨어요. 예. 어떤 곡을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미운사내를 들려드렸는데요. 미운사내는 이제 유진아 선생님의 그 달콤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리고 가사 또한 달콤하고 귀여운 노래인데, 오늘 또 이제 여기에 오니까 또 저의 그 달콤한 목소리로 네,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미운사내.
3: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성윤 씨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미운사내가 없었을 것 같은데.
1: 예, 안타깝게도 예. 미운사내라는 사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그런데 예. 아까 저를 유심히 보시면서 미운사내 딱 저를 찍으시던데요?
3: 네. 이쁘게 생겼어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하겠습니다.
3: 네, 오늘 네. 두 시간 동안 점수를 네. 좀 따봐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마일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잖아요.
0: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예.
0: 네, 우리 성윤 씨가 쾌남 열전 1위 오느라
1: 예.
0: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0: 저는
1: 감사합니다.
0: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쭉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잖아요.
2: 네, 맞아요. 예,
0: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는데 여자 게스트는 과연 누가 처음 올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2: 네네.
0: 예, 오, 성윤 씨 예. 축하드립니다.
1: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이게 굉장한 타이틀이에요.
1: 정말요.
0: 예, 전부 다 지금 쾌남들만, 네. 쾌쾌한 남자들만, 아니, 쾌활한 남자들만 왔었는데 와, 쾌녀! 첫 번째 쾌녀!
1: 가끔 저를 남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예, 그럼
0: 아유,
1: 저는 쾌녀로, 예, 네. 쾌녀로
0: 아, 진짜 네. 저는 그 딱 진짜 두 글자로, 세 글자, 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러블리, 그 자체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완전 찐 불교기도 하고 또 네. 중학생 때 잠깐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게 제 장래 희망이었거든요.
2: 아, 정말요?
1: 그래가지고 제가 이 BTN 불교 방송에 나오는 것 또한 영광이고 이렇게 제가 진짜 쾌남으로 인정하는 두 분의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아,
1: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0: 혹시 또 생각 있으면 괜찮은 이발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빌어드립니다. 시원하게. 아,
2: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쌓으시다가
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쾌남인 거죠?
0: 예. 네.
3: 자, 오프닝에서요.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야말로 정말 진짜 팔색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인의 매력을 자신 있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꼽아볼까요?
1: 예, 첫 번째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통통 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조금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엉뚱함, 그런 진지함,
1: 예, 네, 그리고 그 차분함과 또 엉뚱함 그리고 조금 귀엽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사랑스러워.
1: 제가 또
0: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1: 아유, 내숭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근데 또 내숭을 부릴 땐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식 없는 모습 또한 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의외로 춤도 조금 춥니다. 가르쳐 주시면 춤도 바로바로 따는 편입니다. 예.
0: 아, 여기 또 그 BTN 공식 그 춤꾼이 여기 있거든요.
1: 어,
0: 거의 춤신 춤왕이에요.
2: 그럼요.
1: 어머머, 지금
0: 말할,
1: 벌써.
0: 이렇게 말을 하면 하지 마.
2: 알겠습니다.
0: 추지 마. 티가 나잖아.
2: 알겠습니다.
0: 어, 티내지 마, 티내지 마.
3: 예. 정말 진짜 팔색조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좀 부족해요. 네, 너무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성윤 씨 모셨습니다.
0: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0: 제가 쾌남 초대석이 이리 오너라 본격적으로 홍성윤 씨와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홍성윤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이겁니다. 바로 키워드 토크!
3: 너를 알려줘!
1: 네.
3: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홍성윤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홍성윤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뒤에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1: 와.
0: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1: 보여주세요! 오.
3: AI 스피커?
0: AI
1: 예.
0: 스피커. 요즘 AI가 참 발전되게 했는데 스피커?
3: 맞습니다.
0: 뭐예요?
3: 스피커요?
0: 네.
3: 음악 나오는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 네? AI 스피커가 뭔지 물어본 거지.
3: 그러니까요, AI 스피커
0: 어.
3: 뭔가
0: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어요?
1: 아, 예, 사실은 주크박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요.
0: 뭐 네.
1: 띡 하면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AI 그거 있잖아요. 그
0: 아,
1: 노래 틀어줘 하면 이제 노래 나오고 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상해서 요즘에 AI가 또 유행이니까
3: 네.
1: 주크박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AI 스피커로 적었는데
3: 네.
1: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 노래 없이는 그러니까 입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는 진짜 누르면 노래가 다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또 국악을 시작한 것도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표현을 하자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노래 부르는 AI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 키워드를 인생, 말씀드렸습니다.
3: 인생 자체가 노래이시구나.
1: 예, 그런 멋집니다. 거예요.
0: 야,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예, 스피커기 스피커인데요. 좀 고장났어요. 가끔 전선 잘못 꼽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스피커, AI가 아니라 고장난 스피커.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것도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3: 그럼요.
0: 저도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1: 어, 그런가요?
0: 똑똑한 거예요.
1: 아, 근데 저도 가사는 제 맘대로 부를 때가 있어요.
0: 아, 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자기 맘대로
3: 네.
0: 개사해서 잘 부르는 네. 그 채윤 씨라고.
1: 아.
0: 예, 아우 귀가 아파요.
1: 아, 나 귀가 아파. 너무 좋아요.
3: 네. 그분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0: 아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3: 네. 노래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1: 아, 정말 네. 시도 때도 없이. 네.

0: 흥얼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키우실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육아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까? 1부터 10까지 입으면.
0: 아, 제가 또 고등학생 때 서울로 혼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세상에.
1: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0: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0: 않을까. 예, 육아 난이도 최상. 예.
1: 레벨 10 중에 12.
0: 15까지도.
1: 15 정도. 예, 예.
2: 그래도 홍성윤 씨 같은 진짜 딸이 있으면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오, 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끼고 살았죠.
0: 아, 네.
1: 안 보내죠. 안 보내요.
2: 아, 서울로.
1: 예. 네.
2: 못 보냅니다.
1: 또 스피커라는 게 듣는 사람이 있어야 스피커지 않습니까? 맨날 들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너무 감동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우와.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바로 볼까요? 네.
2: 키워드 보여주세요.
0: 오렌지.
2: 오렌지.
0: 예.
2: 오렌지요?
0: 네.
2: 약간 상큼 발랄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의미죠?
0: 이게 제가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서울에 혼자 있기도 했었고. 근데 또 정말 그 생각 없이 연습실에서 맨날 연습만 하고 살겠다고 네.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그게 차보다도 작은 공간인데 그 고시원 같이
1: 예, 뭐 피아노 하나 있고 그냥
0: 피아노도 없어요.
1: 그냥 조그만 그
0: 예, 완전 그냥 방음벽만 있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예, 기숙사를 나와서 살았는데 창문도 없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이게
2: 그렇죠.
0: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악기하고 옷 세 벌 그리고 저 누울 정도 제가 또 몸이 작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진짜 작은 방, 저 한 번 누우면 다 끝나는 그런 방에서 살았었는데 아 정말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학교 바로 앞에 그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2: 네.
0: 거기서 이제 오렌지를 하나씩 한 봉지씩 사다가
1: 아.
0: 그 하루 종일 하나만 까먹고 밥 먹기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하나만 이렇게 까먹고 그걸로 버티고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2: 빠질 수 없는데.
1: 아니 그 오렌지 다이어트네요.
0: 네 완전히
1: 오렌지 다이어트.
0: 오렌지 하나씩만 먹으니까 어. 살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1: 아주 상큼한 다이어트네요.
0: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육아 난이도 극상이라고 했던 거와 그 연속으로 주말마다 이제 올라와 주셔서 방까지 또 잡아주시고 기숙사를 한번 나가면은 2년 동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3년인데 고등학교가.
1: 아~
0: 그래가지고 기숙사는 다시 못 들어가니까 방을 어떻게 무리해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1: 아유.
0: 방을 잡아주셨는데 또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서울에서 아니,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밥을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1: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0: 제가 그때 60kg까지 쪘습니다.
1: 아유. 아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죠?
0: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 어...
0: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학교인데.
1: 어 진짜요?
0: 네.
1: 어이.
0: 네?
1: 아니 거기 앞에 그 단골 식당 하나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국밥집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 어디 있나요? 예.
1: 예, 맛있는 데
0: 있거든요. 예.
1: 어떻게든 엮어야 돼요.
2: 예. 알겠습니다.
1: 아, 그냥 점수를 따는 거지.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다음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2: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0: 예. 토끼.
2: 오, 약간 이 귀염귀염한 게 약간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0: 너무 감사하지만 네. 이 토끼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예,
1: 토끼?
0: 저희 어머니께서 7호 토끼띠시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1: 예? 잠시만요. 예? 7호요? 용필이 형이랑 동갑인데요?
2: 거의 뭐 저희는 삼촌뻘입니다. 삼촌뻘.
1: 삼촌이 네. 아니고 잠깐만 또 10살 차이시네요.
0: 아버지?
1: 진짜 조카 맞네. 아 근데 처음 만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2: 네, 맞아요.
1: 뭔가 성윤 씨가 오빠라고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예, 아. 치우셨구나.
0: 토끼 띠식도 아, 예. 하고. 예.
2: 네, 또
1: 욕삼이 아니셨구나.
2: 네.
1: 예,
2: 어머니께서 또
0: 외모가 또 토끼같이 귀여우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화내실 때는 토끼가 화낼 때는 또 잘 화내요. 그렇게 막 빵 하면서 땅을 치기도 하고 또 화낼 때는 자기 그거를 막 표출해내는 친구거든요. 토끼라는 네네. 동물이.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화내실 때는 또 굉장히 그 티를 많이 내시고 하시고 그럼에도 너무 귀여운 토끼 같으셔서 네, 토끼라고.
1: 성윤 씨도 근데 토끼 닮았어요.
0: 아유,
1: 원래 콩시부대 콩나고 팥시부대 팥나는 거예요. 예. 어머니 딸인데.
0: 어, 예, 왔습니다. 예.
1: 토끼가 토끼를 낳지 몰라요. 고물라요.
0: 너무, 예. 너무 감사합니다.
2: 홍성윤 씨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2: 또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떠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2: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0: 어머.
2: 합니다.
0: 예.
2: 네, 그래서 오늘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0: 예.
2: 오늘 어머니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3: 아,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나상구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3: 예, 제가 연세를 몰랐으면 어머님이라고 부를 텐데, 누님! 예, 10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저랑요. 누님, 반갑습니다. 조카 제가 잘 챙길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3: 예, 그리고 아까 성유 씨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어린 시절 본인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1: 아유, 엄청 시끄러웠죠.
4: 위에 집에서 쫓아왔었어요. 시끄럽다고.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3: 층간소음을 이걸로도 해요? 네. 우리 쿵쿵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니까요. 층간소음을 노래로 받았습니다.
0: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1: 아, 퇴근하고 집에 막 왔습니다.
0: 어머니께서는 지금 대전에 계십니까?
1: 네네.
0: 아, 또 대전에 계시면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또 예. 따님을 걱정해 주시고.
4: 맞습니다.
0: 네.
3: 어머니 지금 미스트로포 콘서트 대전을 했나요?
4: 아직 안 했습니다.
3: 예정이 아직, 있죠?
4: 예.
3: 아, 네네. 어머니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네. 내려오면.
1: 아, 그럼요.
3: 아, 너무 뿌듯하겠다. 우리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1: 네. 워낙 얘네가 국악에 애착이 많았던 날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3: 네.
1: 또 한 번도 경험이 없던 트로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4: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뭐 어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서울로 가긴 했는데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선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선미를 믿고 진실해 주는 편이에요.
3: 근데
1: 아빠는 네. 아빠는 미스터 트로트 첫째부터 엄청난 애청자라서 네. 아니 애청자라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4: 맞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3: 충분히 자랑스러운 네. 딸이죠.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죠.
0: 네. 어머니께서 또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또 네. 그때 막상 또 이렇게 경연 때 또 마음을 많이 또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한 마음으로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3: 어머님,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그 미스트로포 결승 때 제가 투표를 네. 두 명한테 했습니다.
1: 네?
3: 두 명을 찍었거든요, 제가 투표할 때.
1: 정말요?
3: 그 중에 한 명이 성윤 씨였어요.
4: 다른 한 분은
3: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4: 아, 궁금하다.
3: 예.
4: 궁금하다.
3: 예.
1: 아, 정말
3: 근데
1: 감사합니다.
3: 그분들이 다 진선미가 됐습니다.
4: 예.
3: 자, 2분의 1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특정 지어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0: 그때 또 네, 마음 많이 졸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홍성윤 씨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그 결승 때보다 준결승 때 이제 저는 유니집에서 이렇게 보고 아빠는 대전에서 방송을 따로 봤는데 차파이브 안에 들고 나서 둘이 전화통화하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엉엉 울었어요.
4: 두 분이서 엉엉
1: 울었어요. 차파이브 안에 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다 생각지도 않은 미까지 해서 진짜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3: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결승전 때는 국민들이 뽑아주는 네. 예, 네. 탑 7, 탑 5잖아요.
4: 너무 감사하죠.
3: 예.
1: 네.
3: 아, 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아, 못 들어가 봤구나.
0: 아, 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예.
0: 아까 성윤 씨가
1: 네.
0: 어머님을 그 토끼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1: 네, 네.
0: 우리 성윤 씨는 우리 어머니께 어떤 딸인가요?
1: 우리는요.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딸인데 저의 소울메이트죠.
4: 아,
1: 소울메이트. 함께할 내 편이자 진짜 친구.
4: 맞습니다.
1: 그 제 휴대폰에도 영원한 내 편 온 딸랑구라고 저장되어있어요.
3: 딸랑구. 아이고.
4: 딸랑구.
0: 진짜 말고 친구처럼 지내시는 그런 사이시네요.
3: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모녀 관계를 보면 다 애틋하고 엄청 진짜 어떻게 보면 자매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그렇게 지내거든요. 딸이 무뚝뚝해.
4: 너무 좋네요. 네.
3: 아버지랑 10초 이상 통화를 안 하는데 어머니랑 10분 아래로 통화를 안 해요. 3시간도 엄마랑 3시간 통화해요, 저는.
4: 진짜요?
3: 예.
4: 와.

0: 너무 저도, 좋다.
1: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토끼예요. 아~ 아~ 저도 토끼입니다. 아, 부끄럽다. 토끼라.
2: 토끼라, 토끼라.
3: 아, 아이고. 좋습니다. 아~ 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님께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주셔도 좋고. 네.
2: 예,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효도 잘 하고 참 잘 모신다는 표현이 지금 25살에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효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4: 엄마 네. 사랑해.
3: 우리 어머님도 우리 성윤 씨께 응원의 한 말씀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제가 요즘에 콘서트를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희가 엄마 아빠만의 딸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딸이고 손녀이고 뭐 조카라시는 분도 계시고
2: 맞아요.
4: 누나 언니 막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네, 받은 사랑을 보답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윤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많이 활동해서 예쁜 모습 자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풀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윤희 지금처럼 사랑 많이 받고 위로하고 행복주는 그런 가족을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2: 오시는데요 지금?
3: 이 세상 어머님들의 마음.
1: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성윤 씨를 키워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옆에서 우리 남궁지 씨도 옆에서 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보통은 원래 이제 딸이 울고 어머니가 이제 안 우시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코 드시지 마시고.
2: 죄송해요. 이제 습관이거든요.
1: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3: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우리 예. 키워드로 홍성윤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밸런스 게임으로 홍성윤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 오, 밸런스 게임.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2: 빠르게 빠르게.
1: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2: 3초요, 네. 예.
1: 자, 바로 갑니다.
2: 예.
1: 자, 문제 주세요.
2: 세상에 가야금.
3: 오, 굉장히 멀으십니다. 예. 야. 더 친한 사람.
2: 아, 길러온.
1: 오, 어이야.
3: 더 뿌듯한
2: 날이 이겨. 미스트로포 3위.
1: 오, 예, 잠깐만. 너무 빠른데? 자, 칭찬.
3: 더 기분이 좋았다, 칭찬은.
2: 아, 김수희 선생님을 훔치고 싶어.
1: 오, 예.
3: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1: 하지마! 나상도.
3: 네?
1: 하지마! 제발 줘!
2: 아, 홍성윤.
1: 아, 아, 좋습니다. 하지마요!
3: 네.
1: 아, 왜 꼭 5번에 나 나오더라?
3: 응? 야, 진짜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2: 아, 네. 예.
1: 야. 자, 첫 번째 가야금.
2: 네.
1: 마이크 가야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가야금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를 네. 좀 들어봐도 될까요?
2: 아, 마이크도 너무너무 좋고 노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은 네. 가야금이 없었다면 제가 그 마스터 예심에서도 아마 그게 조금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금이 제 몸값보다 비싸요.
1: 아, 예.
2: 제 몸보다 비싼 친구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산 친구인데 네. 정말 비싼 친구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저는 우산을 안 쓰고 악기를 씌워주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가야금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1: 진짜 금이네요.
2: 네, 네. 금입니다.
1: 금이네.
2: 가야금. 그 예.
3: 방송 첫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셨잖아요.
2: 맞습니다.
3: 아,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로.
1: 가야금이 12줄이죠?
2: 예, 12줄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개량돼가지고 18, 18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25현 가야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 때 들고 왔던 건 25현 가야금입니다.
1: 다음,
3: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더 친한 사람 중에 최재명 씨 대 길려원 씨, 길려원 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최재명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재명 오빠는 네. 너무 저하고 이제 가족 같은 사이다 보니까 친하다, 만다, 그거를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시고 저의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그 미스트롯 4 처음에 나왔을 때도 재명 오빠와 그리고 재명작 분들이 아니셨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도로 재명 오빠는 감히 그 우열을 나눌 수 없는 저에게 은인 같은 존재시고요.
1: 근데 조금 타이밍이 섭섭했어요. 약간 저 화면이 딱 뜨자마자

0: 길려와. 근데 아니, 그리고 이거는 최재명 씨를. 아니,
1: 그리고 제가 이성보다는 동성이랑 더 친한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려원이를 선택했습니다.
2: 려원 씨랑은 굉장히 친한.
1: 오, 네, 제 동생이랑도 동갑이고 려원이 언니랑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서로 의지하는.
3: 길려원 씨랑 한 살 차이.
1: 두 살 차이.
3: 두 살 차이시죠? 네. 네, 진짜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2: 이게 경연하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네. 아, 그 전에는 몰랐다가.
1: 네,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가.
2: 이게 또 같은 어려운 순간, 어려운 네. 시기를 함께 겪으면 네. 약간 우리 군대로 치면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1: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전우회 같은 느낌이
2: 약간 그 경연애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제 애틋해지고 그걸 또 뭉치는 거죠.
3: 또 나이대도 비슷하시니까
1: 맞아요,
3: 서로
1: 맞아요.
3: 통하는 예. 이야기도 많으실 거고.
1: 맞습니다.
3: 자,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칭찬 중에 김용비 씨의 최재명보다 노래를 잘한다. 네, 우리 김수희 선생님의 훔치고 싶은 목소리다.
1: 예.
3: 그래서 김수희 선생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 예. 네. 이게 김용빈 선배님은 마스터 예심 때 해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김수희 선생님은 레전드 미션 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김용빈 선배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지만은 아, 저는 아직 재명 오빠보다는 조금 멀었습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빈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지만은 레전드 미션 때 그 제가 노래를 했던 레전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는 아, 정말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극찬이었습니다.
2: 사실 그 이제 오디션 때 이런 대선배님들께서 아니 그 혼내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1: 맞아요.
2: 이 정도 발언은 극찬이에요.
3: 정말, 진짜로 진짜 정말,
2: 정말 극찬이에요. 네.
1: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3: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훔치고 싶은 거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3: 그 진짜 다양한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2: 귀여워.
1: 감사합니다. 자,
3: 이 다음을 한번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실까요, 직접?
2: 예. 네. 저 얘기 못하겠어요. 왜 전지 모르겠네요. 네.
3: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2: 근데 지금 느낌은 보세요. 이게 홍성준 씨는 지금 약간 되게 신 오렌지를 먹은 표정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거 아 맞아요. 트랄라 브라더스 때 야. 찍은 사진이네요.
1: 옷도 핑크색으로 또 그렇죠. 아름답게
2: 핑크핑크하죠?
1: 네.
2: 야, 근데
3: 본인을 선택을 했죠.
2: 사실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렇게 또 예의상 나를 선택할 수도 네. 있는데 본인을 선택했다는 건 그건 자신이 있다. 네. 아니면 나의 나상도의 눈웃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해명해 보시죠.
1: 아,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으시지만은요. 제 눈웃음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예, 그래서
2: 뭐. 한번 이 카메라, 2번 네. 카메라를 보고
3: 예, 예.
2: 한번 딱 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네. 웃어볼까요?
1: 예.
2: 자, 하나, 둘, 셋.
3: 아, 귀여워. 야, 두 분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저도 송유 씨께 한 표.
2: 나도 한 표.
3: 네.
1: 감사합니다.
2: 3대0.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아. 잠깐만, 막 이렇게 지금 눈웃음 때문에 네.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3: 아, 맞습니다. 예,
2: 댓글 달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3: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강동님께서 나상도 씨 웃는 사진을 보니까 매운 라면 땡깁니다. 라고. 조금, 예, 지금 느끼하신.
2: 약간 이게 되게 미식거리세요? 미식거리는 그런 느낌이세요?
3: 아니, 그 정도 아니, 울지 마세요.
2: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2: 제 그 미소를 보시고, 우리 성민 씨 미소를 보신다면, 내려갈 겁니다. 예.
3: 좋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밸런스 게임. 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3: 너무너무 센스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홍성윤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 떨려요.
2: 별남님께서 네. 홍성윤 가수님은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안 하고 입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몸이 막 그래요. 막 꼬여요. 그래서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응예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예.
3: R&B로 태어

0: 태어날 때 그 응애도 뽕기가 있네요.
1: 응애.
0: 뽕기가 있어. 예. 오, 좋아. 바람결님께서 성현님의 롤모델이 궁금합니다. 길려원 씨 외 또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동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1: 저희 롤모델은 정말 아기 때 그 영상도 있어요. 제 그 SNS 들어가 보시면은 세 살 때 어머나를 불렀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장윤정 선생님 거를 그렇게 틀면서 산책을 하시고 저를 데리고 그 뒤에 자전거 앉으시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장윤정 선생님의 노래를 다 알고 살았었고 또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윤정처럼만 되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가지고 저는 장윤정 선생님을 롤모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홍성윤정. 네? 오, 좋아요.
2: 배우분들은
1: 사실 달라요.
0: 저희가 또 언어 유희가 되니까 되잖아요.
1: 이게 또
0: 말장 나누게 되니까.
3: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우리 영원 씨 외에 또 제일 또 친한 선배랑 후배는 누가 있을까? 동료.
1: 아, 저는 사실 다 저희 탑 세븐 멤버 언니들 동생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 포함해서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저희 탑세븐 멤버들을 모조리 다 뽑고 싶습니다.
0: 이게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2: 맞아요.
0: 성윤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성윤 씨 성격을 보면 이게 약간 안 좋은 것도 되게 이쁘게 볼 것 같아요.
1: 약간 그런 거
0: 긍정적으로.
1: 조금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 무조건 좋게 보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0: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진짜 우리가 음식을 줄 때도 만약에 누가 온전한 음식을 줄 때도 있고 밥 먹은 걸 줄 때도 있잖아. 왜 나한테 밥 먹다 남은 걸 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이나 남겨줬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반이나
1: 먹습니다.
0: 남겨줬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2: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십니다.
1: 선배님들 또한 그렇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진짜 시간이 또 벌써 반이나 갔어요. 반이나 남았는지 반이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 아쉽기도 하고 길도 되고요.
0: 자, 나산도
2: 남궁진의
0: 크럼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저는 아까 그 레전드 선생님이신 김수희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화등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훔치고 싶은 목소리, 바로 그 노래.
1: 자신 없지만,
2: 오늘 이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1: 화등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나도 좋아.
1: 근데 이게 원키로 해가지고 조금 낮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홍성윤 씨의 화등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홍성윤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홍성윤 씨와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노래도 잘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2: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3: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4: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5: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4: 1번 하겠습니다.
1: 연애요? 연애?
4: 하!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가소불이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여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며 진정 축복받은 스승이다.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0: 곳을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대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이제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는 어떠한 해결책을 냈는가를 계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뭐 좀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갖고 수많은 나라들, 작게는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사회, 가정에서도 계속 여러 존재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죠. 누군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는 개발을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뉴스 속에서도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로봇이라는 표현을 넘어 이제는 휴머노이드라고까지 해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인간의 삶을 같이 해나가기도 하죠. 근데 요새 이 휴머노이드 AI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정도가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집의 환경, 공기 그런 거를 스스로 측정하고 계산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는 그 안에 자기의 더러워진 것들을 빨래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히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좀 과열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힘으로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죠. 마치 경쟁이 다툼이고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게 여러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우리 주제 힘은 더 큰 힘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힘을 기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힘이라고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때 말하는 힘은 분명히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 한 존재가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는 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로 힘이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력이라고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힘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투게더의 주제인 힘은 더 큰 힘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힘으로써 모든 것을 비교하고 힘을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작은 힘을 가진 존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더 부정적이고 그를 통해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화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을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힘에 지배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힘을 길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그 힘에 의해 누군가는 또 지배되고 있죠. 그리고 힘이 앗아가는 세상, 힘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의 것 또는 어떤 존재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 존재는 미처 자신의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힘에 굴복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 지배하고 힘에 지배되고 힘이 앗아가고 힘에 굴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힘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길러 그 힘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파워 한문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다, 애쓰다,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무언가를 해나가서 자신이 그 기술 또는 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 살아가면서 애쓴다라고 하죠. 애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불교에서도 바라봤던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의 힘이 존재하죠.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폭력, 무력, 권력. 이 세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힘이 사라지고 그 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갖는 무자비한 힘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파워, 력으로 대변되고 있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죠. 말 그대로 무자비한 모습. 힘이 있을수록 자비로워야 되고 그 자비로움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그 힘인 것이죠. 누군가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뒤처지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아닌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를 때리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근데 점차 사회는 이러한 힘이 올바른 힘인 양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켜봐다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면 그를 아래로 내려보고 자신이 그 위에 서서 폭력을 휘두르죠. 그리고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강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행동 하나, 사람들이 따르니 그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아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돈을 주지 않냐. 이거 한번 못해주냐. 너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이런 불합리함에 나는 절대 따를 수 없다. 그리고서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택시를 딱 잡아갖고 집에 가려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대중교통을 못 타겠고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한테 이제 일산 어디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산 어디 쪽으로 좀 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너무 늦어서 들어서 갔다 나오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퇴근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기사님 제가 돈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돈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까지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자 기사님이 아예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시간에 가면 가족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드린다고요?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 이 기사님의 모습이 방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걸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실례한 것 같습니다 해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곧바로 그 회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오, 자신이 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모습을 내가 했다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 대로 말씀하신 거 곧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크게 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 반성의 모습, 참회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자입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건 틀렸다, 나는 못해 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아니 그거 못해주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합당한 무언가를 주지 않냐 똑같이 폭력, 무력,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장이 됐을 때 나는 그것을 올바르게 자비심이 있게 아랫사람을 잘 포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힘에 대한 모습이고 그 힘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자는 것이죠. 법망경 제21경계 불인위범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하는 도리가 아니니라. 아랫사람을 때리고 꾸짖으며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고 입으로 무량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보살이 자비심 없이 원수나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힘으로써 자신보다 낫거나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 또는 자신에게 무언가 창피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확인해 나는 혹시라도 그 힘에 취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인욕, 참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장이라고 하죠. 사분율 비구계본에서 가장 중요한 출가자 또는 수행의 덕목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욕이 제일의 도라네. 부처님께서 무의를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하셨네. 출가를 했어도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네. 인욕,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인욕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확인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단순히 참고 견뎌서 나는 당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오히려 참아주고 견뎌서 이 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탐욕, 즉 비교하고 싸우려는 그 힘의 욕망이 다시금 끓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은 나를 화로 일으켜서 폭력적인,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탐진치 삼독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탐진치가 발동되는 순간 우리는 중독된 겁니다. 투게더 중독된 삶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독이 발동됐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순간 화와 어리석음이 이끌어와 똑같은 모습을 할 겁니다. 내가 싫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욕했던 그 모습, 부정하고 비방했던 그것을 나도 똑같은 힘으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경쟁한다 싶으면 갖다 쏟아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해서 희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인욕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회적 구조로 바라봐서 아 그럼 결국엔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인욕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먼저 포용해고 끌어안는 것과 그냥 흘려보내듯이 모른 척해서 그냥 참고 보내는 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훗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신 차려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우리가 나를 도와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똑같이 남을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되는 순간 무력이 될 것이고 그 무력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힘의 작용이라 봐 다시 권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힘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힘이어야 됩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건 그 함부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언가를 빼앗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탐욕, 그 탐욕에 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까만색의 모습이 있고 앞에 또 여인들도 있는데 바로 마왕 파순과 그의 딸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거죠. 부처님은 이때 인욕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힘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죠. 최고의 신통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바라보십니다. 아, 이 여인들, 망파순의 다섯 딸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오용락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파수는 지금 여기 셋이 있는 이유는 탐진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 파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이끌고 나를 안일하게 안주시키려고 하는 그 편안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 바로 탐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힘으로 다스려야 될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제함으로써 이것들을 아울러야겠구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 속에서 이것들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순간 들끓는 이러한 오용락과 탐진치의 욕망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은 열반, 니르바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언가가 욕망으로 끌거나 경쟁을 통해 손해를 본 거나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 힘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써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통해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더 행복하기 위한 마음이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경쟁과 비교가 되다 보니 다툼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툼을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다툼의 상대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못 견디고 그보다 더 나았고 싶고 그보다 더 갖고 싶고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라는 그 탐욕이 다시 이끌어 무자비한 모습으로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음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 때때로 타인을 억누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고 법망경 제7중계 자찬회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율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만약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빼앗아 비방을 받게 한다면 보살의 발아이제니라.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헤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경쟁이 붙거나 또는 우리 선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자찬회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막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모자라면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다툼에서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니 저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아. 저 나라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식을 달아버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호구조사라고 하죠, 우리. 집에 차가 있냐? 피아노가 있냐? 저 어렸을 때 기억도 있어요. 칼라 TV가 있냐라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학우들이 친구가 있는 데서 손들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럼에도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 욕망 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제가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오길래 아 참 애쓴다라고 했는데 좀 사회 부정적으로 비꼬듯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엘리트가 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공대나 과학 같은 데 가서 나라를 발전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공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원에 의사가 돼갖고 빨리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 지역, 어떤 집, 무엇이 보이는 것이 마치 성공이냐, 그러기에 없으면은 잘못된 거이냐, 자꾸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 말 그대로 이 자찬 회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회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호구조사를 자신들이 드러내거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연예인들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아, 참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너무 자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강이 보이거나 뭐 강남이나 넓은 집만 등장해서 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나오면 방송에 이러는 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돌이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이 꿈꾸기도 하는데 꿈을 꾸는 모습이 결국 그렇게 재산 증식, 어떤 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얻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힘을 더 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더 큰 힘을 갖는 순간 누군가를 누르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힘은 그렇게 행했던 폭력은 반드시 더 큰 힘에 눌리고 폭력은 더 센 폭력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죠.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에 학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제 보시죠. 보시하듯이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누구 부모님이 더 뭘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우쭐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막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운동회 학부모님들이 멀찌감치서 바라보게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인식이 되면 커가면서 계속 힘에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힘의 인식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는 그대로 되돌아와 나로 인해 나와 함께 모두가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능력을 키웠다면 그걸 다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한강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욕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끌어주거나 밀어줄 수도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아사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계속된 발전 속에서 나의 힘은 결국 점차 작아질 것이고 잊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항상 투게더를 말씀드리면서도 투게더를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송, 더 잘하는 스님, 더 좋은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알아주심 속에서 저는 또 무언가를 더 준비하기 위해 투게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 BTN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자비로서 함께하고 함께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투게더를 하니까 내가 잘난 거야. 그러면 금방 티가 나고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알아주실 겁니다. 금방 이 방송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낮춤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낮아진 걸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보리의 가르침을 중생과 함께 할 때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상구보리, 나는 보리를 구했으니 너희들 위에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와중생, 중생을 위해 다시금 더 낮은 데로 내려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속에 중생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도 수행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자찬 회타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나 혼자 뛰어나고 너는 못났고 너는 나보다 부족하고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가 아닌 오히려 자리이타,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이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자비이며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도리가 이 자리이타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결국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어 우리의 배려와 존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찬회타와 같이 교묘하게 나를 띄우기 위해 애쓰고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도착해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가 이후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해인사 나온 이후로 제가 여러 법문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데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차 안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앞으로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배려해서 자리를 넓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아 저렇게 또 자신이 배려받았다라는 걸 알아주셔서 이렇게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시는 모습에 저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무리 늘어져도 한 5분도 안 걸려요. 내 인생에 5분을 투자해서 기분이 좋고 뭔가 배려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 5분은 50분 이상의 큰 자비로 되돌아올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막 붙어가지고 막 아무 절대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험한 말로 그 사람에게 막 말을 하면 결국 그 차 안에서 그 욕을 듣는 건 접니다. 차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빵빵거려도 그 차 안에는 유리가 있어서 밖으로 들리지가 않고 나만 듣게 되죠. 결국 내가 뱉은 그 구업에 막 쏟아낸 욕은 내 귀로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하고 욕을 먹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업이 더 두터워지겠습니까?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심한 말은 어느 순간 내 성격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화가 많고 성질을 많이 내게 되면 어린아이도 점차 인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막 괴롭히고 어렵게 되면 날카로워져서 무는 강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사람만 보면 할퀴죠. 근데 배려받고 사랑받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 연초나 그런 데 가면은 막 뭐 보러 가시잖아요. 관상도 보러 가시고. 관상을 보러 다니시면서 관상을 신경 안 쓰면 관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좋은 관상을 받고 싶으시면 좋은 관상이 생기게 살아야 됩니다.
자그마한 어려움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워지는 가래는 없다. 욕망은 채워질 때 잠시의 쾌락뿐. 긴 고통이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행복을 주자. 일상 속에서
1: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일중입니다. 저는 운문사를 졸업하고 초기 불교 명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20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20년간 유학을 하는 동안 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인간 부다가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지, 명상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동국대학교에

그래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명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문사를 온 것은 운문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운문사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하는데 이 연수회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예요. 스님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운문사는 신라 시대 때 창건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천년 고찰이고요. 그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부량으로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배출한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모두 각각 각 사찰에서 많은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 부다의 가르침, 인간 부다가 가르친 명상법,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긴 유학 생활 동안 보냈던 어떤 그런 기회를 단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띠와 보디칫타, 즉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알아차림, 사띠, 이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키워드라고도 할수 있고, 수행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 챙겨라, 알아차려라, 명상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옆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고도 등이 아플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꿈을 한 번을 꾼게 아니라 7번을 내내 꿈을 꾸게 되었어요. 7일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아,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7일간 연속으로 꾸었는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린다. 내가 정말 왕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이시여, 낮에는 당신은 왕이시고 꿈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말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은자가 왔어요. 그 은자도 제가 왕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왕의 진짜 자아는, 진정한 자아는 낮에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고, 노예일 때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 바로 그 아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렇게 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어떤 대답이라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알아차리는 자로 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명상을 한다는 것,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네, 바로 그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알아차리는 자,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 그것을 키우는 것이 네, 수행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이신가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윗바사나, 비파사나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꿰뚫어서 봄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사나라는 것을 통찰이나 내관 혹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비파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수행법,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각하고 관찰해서 네, 뭔가 통찰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도 윗바사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윗바사나의 소위 경전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대념처경을 네, 들 수가 있어요.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네 가지 기반, 네 가지 대상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 관찰, 네 번째는 법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는 여섯 가지 명상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 명상, 분명한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부정관 수행,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수화풍 4대 관찰 수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진 것, 몸에서 느껴진 것, 마음에서 느껴진 것,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관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관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념처경은 16가지 마음 상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라.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특히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네. 그것이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정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호흡 명상,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 관찰도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하시 전통, 고엔카 전통, 파욱 전통 여러 전통의 수행법들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레디 사야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의 수행법이에요. 고엔카 전통에서는 호흡 명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세 가지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명상이죠. 일단 관찰을 할 때는 접촉점에 주의를 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관찰할 수 없고 발에서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의 사띠를 요 접촉점에 두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들숨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 4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인 이유는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각들의 생멸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마다 변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관찰하고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네, 꿰뚫어보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하,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생멸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을 한 사람은, 네, 그 다음에, 뭔가 무상, 고, 무아라는 것까지 통찰을 해야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느낌 관찰 명상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부분 부분

옮겨다니면서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디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에서는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가장 중요시하는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느낌 감각이 뭔가 가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는가, 느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부의 길로 갈 것인지, 법의 길,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분기점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린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좋아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싫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뭔가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요.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저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안 좋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탐진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이구나.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알아차릴 뿐, 마음 챙길 뿐, 관찰할 뿐이지, 네, 좋은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쁜 거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어떤 방법을 보면 왜 느낌이 중요한가를 알수 있게 돼요.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네, 순환을 하게 되는데, 네,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느낌의 경로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네,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그냥 느낌이 자연 발생이나 뭔가 신의 창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육근이 아니비설신의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각, 인식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나의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래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느낌의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방의 스승님들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넘겨주지 마라. 느낌에서 멈추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느낌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거나 혐오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할 때,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각 현존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업을, 수행의 업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무근업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낌 관찰을 잘 했을 때 어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관찰 명상은 일상에서도 실습을 하기가 좋고,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답이다. 우리가 마음을 챙길 때 지혜가 따라온다. 마음 챙길 때 무명은 사라진다. 무명과 마음 챙김, 무명과 지혜는 같이 있질 못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잘 명상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5분간만 실습을 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몸의 자세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눈은 가볍게 감아봅시다. 일단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심호흡을 세 번만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이제는 호흡은 몸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접촉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기가 부딪히는 촉감이나 감촉도 알아차려 봅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시고요. 들숨의 전체 과정, 날숨의 전체 과정을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 느낌 관찰,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관찰을 잠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에 주의를 두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 기운들, 감각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 혹은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알고 있음, 자각하고 있음,

이번엔 뒤통수,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시고요. 뒤통수 부분의 느낌, 감각 자각해봅니다. 머리의 양 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시고요.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오른팔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왼쪽 어깨. 어깨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왼팔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가슴 부분, 위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주의를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허리 부분,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끝까지 오른 다리에 주의를 두시고 관찰을 해봅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왼 다리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느낌, 감각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러일으키는 시간 짧게 가져봐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운문사에서 원데이 명상을 하는데요. 이 원데이 명상은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명상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운문사에서도 네, 교육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요새는 또 명상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명상은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명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온문사나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전.

안녕하세요.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걸음 걸음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정적인 명상,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어떤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챙길 것은 네, 일단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 발에서 느낌 감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다리에서 열이 나는지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명상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은 다리, 그쵸? 다리나 발의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마음 챙기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명상, 동적인 명상이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몸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둔다. 몸이 움직이는 발에 마음을 둔다. 한 번에 하나씩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 걸을 때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때는 걷기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혹은 걸음, 걸음, 걸음, 걸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걷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빨리 걷지도 않을 것이에요. 걷기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마음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라고 알아차리시고 왼발이 나갈 땐 왼발이라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이면서 걸어봅시다. 주의력을 발에 두어 봅니다.

느낌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루에 그냥 편안히 앉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 걸터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아주 짧은 명상 하면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눈은 가볍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두어봅니다. 머리 정수리의 느낌, 감각, 머리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땀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번에는 양 어깨, 오른쪽, 왼쪽 양 어깨, 오른팔, 왼팔, 양 팔에 주의를 골고루 두시고 양팔의 느낌 감각을 느끼고 자각해봅니다. 바람의 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볼까요?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에 몸통의 뒷부분으로 주위를 옮겨가서 등판 전체, 허리, 엉덩이와 골반,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 그런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내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그저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관찰하고 있음.

0: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명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오랜만에 좀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2: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소리를 듣거나 해본 거는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으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을 감로보시라 하느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한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의 인과업보지 않습니까?
2: 네.
0: 그리고 윤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러분도 한 몇 번째 태어난 것 같아요?
3: 몰라.
0: 그렇죠, 모르죠. 예. 뭐 제가 뭐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몰라요 하시니까 모르죠. 경에도 나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 게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엄청나게 그냥 윤회의 삶 속에서 별짓 다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봤고 하늘 세계도 태어나 봤고 짐승으로도 살아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봤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생 중생 사람 사람마다 자기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죠. 다 착하게 돗닦는 마음으로 살 텐데 전생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여도 이상한 거예요. 저 자꾸 뭐가 보여요. 예? 그 안과 가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생을 알지 못하고 보질 않으니까 딱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니까 윤회가 있다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사실 우리가 뭐 보질 못했으니까 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질 않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0: 아, 우리 종교만 믿는 사람은 다 잘될 거다. 잃어버려도 또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근데 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걸 아무리 배우고 배우고 들어도 들어도 또 그게 가슴에 딱 안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그런 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해요.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업장이 좀 두껍구나. 그 어쨌거나 이번 생에 그 부처님 가르침이 듣기가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고 불교가 좋은 사람, 불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복을 좀 지은 사람들이래요. 그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복이 좀 있다 없다?
1: 있다.
0: 진짜? 어디? 네, 그래 뭐 있다고 칩시다. 아 있죠. 있으니까 예,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소나무가 거의 120회를 넘어갔는데 가끔 뭐 그러세요. 우리 저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 아직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있나요? 바닥난 거 아닌가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예?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저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그 중국 역사상 중국은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많이 나왔죠.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황정견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가 상곡이에요. 상곡. 네, 그래서 황상곡이라고 불렸는데 황상곡이 중국 그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주 서예에도 달필이었고 그 서예하는 사람들은 황상곡 법첩이 있어요. 그래서 황상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 시인이 있었는데 황상곡 처음 들어보시죠? 어쩌나. 예,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소동파는 들어보셨어요? 예, 소동파가 정말 그 중국 문학가의 가장 손꼽히는 대가 중에 하나가 소동파인데 그래서 저 소동파도 못 들어봤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관심 없는 분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있다는데 아세요? 동파육? 몰라요? 동파육이라고 있어요. 아는구나. 뭐 다들 탕수육만 먹어봐서. 동파육이라고 있는데 아주 별미래요. 예, 근데 동파육을 누가 만들었다? 소동파가 만들었어요. 소동파가 만든 고기라서 동파육이라고 부른대요. 뭐 그렇대요. 여하튼 예? 뭐 맛있대요. 예. 그 동파육을 만들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소동파의 소자와 황상곡의 황자를 빼서 소왕이라고 불렀대요. 중국 송나라 문학가의 양대산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소황.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소동파의 소, 황상곡의 황. 그래서 소왕이다. 이 정도면 그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죠? 자, 근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과 소동파 라는 분의 특징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 당시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선비들이 대다수가 다 불자였습니다. 많은 수가 불자였는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총명했답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럽죠. 예,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효성이 지극했대요.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일찍이 이제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 장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하게 되는데 26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지방에 지방관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조금만 시골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 치면 무슨 공무원급 되겠죠? 뭐 몇 급 공무원? 근데 어느 날 26살 때 그 부임을 한 그 지방에 그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아에서 자기 방에서 낮에 이렇게 좀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낮 꿈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이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두렁을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시골집을 딱 앞에 갔는데 시골집 앞에 어느 할머니가 집 앞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뭐 축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막 비비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더래요. 그리고 휙 들어가더래요. 뭐지 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상 위에 향긋한 미나리죽이 있더래요. 그 중국에서는 미나리로 죽을 만드나 봐요. 미나리죽이 있어서 향긋해서 미나리죽을 꿈에서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먹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별일이다 했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뭘 먹었는데? 미나리죽을 먹었는데. 근데 꿈에서 깼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싹 나누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침에서 미나리 향 마침이.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낮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자꾸 낮잠을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낮잠을 잤대요. 예.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또 방에서 나와서 논두렁을 싹 걸어가지고 똑같은 집에 가서 가봤더니 상에 또 죽이 차려져 있어서 죽을 또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딱 깼는데 입에서 또 무슨 냄새가 나요? 미나리죽 향내가 탁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방에서 나와서 꿈에서 본 대로 농두렁이를 걸었는데 이거 우리가 뭐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나요?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또 예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여하튼 예. 이렇게 막 걷다가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가가지고 가서 여기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 꿈에서 본 집에서 그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쓱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젊은 양반 어찌 오셨소? 이러니까 할머니 혹시 뭐 요새 여기다가 뭐 상을 차려놓고 미나리 주고 올려놓고 할머니 막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막 빌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놀라면서 아니 젊은 양반이 그걸 어찌 알아? 아 그게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꿈에서 본 대로 물어보니까 아 내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나서 딱 제삿날로 한 2, 3일 정도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미나리죽을 상을 차려놓고 따라 와서 맛있게 먹으라 매년 자기가 그렇게 기원을 올린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26년 됐죠 이러는 거예요. 환상곡이 몇 살이었을 때? 26살. 잊어먹고 있었죠. 예. 자, 안 잊어먹고 있었어요? 26살인데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다. 할머니 좀 안에 들어가서 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모르는 남자 와서 죽은 딸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호대도 좋고 잘생겼어, 황상곡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니까 어때요? 와서 차 한잔하지. 아유, 예, 외모 지상주의예요. 예. 자, 일로 와서 차 한잔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 한잔 이렇게 주면서 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우리 딸은 참 착했고, 너무너무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항상 채식을 했대요. 그리고 책 읽는 거고 연부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대요. 책 읽고 연부라고. 그래서 여자 나이 옛날엔 스물이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들었대잖아요. 보통 막 16살에 시집 가고 했으니까 송나라 시대 때 시집 안 가냐 하면 결혼하라는 얘기는 입에도 못 담게 했다고. 예,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라고 할까? 뭐 도도녀? 뭐 시크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즐기는 예, 자기의 라이프 생활 라이프. 그래서 이제 책을 좋아하고 연부라는 걸 좋아하고 항상 채식을 하고. 그다 26살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중병이 걸렸대요.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딸이 누워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엄마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막 할머니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딸이 2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오. 저기에 보면 딸이 평소에 보던 아끼던 책을 괴짜게 넣어놨는데 아,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딸이 어디다 치웠는데 어디다 그 열쇠가 있는지. 열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환상구 머릿속에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대박.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더니 여기 집안에 구석구석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괴짜게 있는 딸이 살아생전에 봤다는 그 책을 모아놓은 큰 괴짜게 열쇠를 집어넣고 딱 뜯어가지고

책을 봤는데 책 말고도 딸이 살아생전에 썼던 원고가 있는 거예요. 원고. 뭐 책을 주었으니까 글 같은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끄적끄적 낙서장. 그래서 그 책의 그 원고를 딱 보는 순간 환상국이 숨이 멎을 뻔했대요. 그 한문 문학권에서는 한문 있잖아요. 네.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개성이 있대요. 그 문체라고 하죠. 문체. 네. 뭐 소동파의 문체, 황상곡의 문체, 자기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 한글로 글 쓸 때 자기만의 글 나오잖아요. 네. 꼭 뭐뭐입니 다, 까, 나, 다나까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뭐요, 뭐뭐래? 뭐 이렇게 귀여운 척 하는 사람이 있고 꼭 글 올리면 꼭 킥킥킥 붙이는 사람이 있고 각자 문체가 있잖아요. 네. 환상곡이 숨이 턱 멎을 뻔한 게 자기가 평소에 쓰는 문장의 문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부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문장을 잘 짓기로 유명한데 이게 다 어디서 넘어온 거다? 전생에서 넘어왔던 거예요. 이 딸이 누구였구나? 나였구나. 그러면서 퍼뜩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66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이렇게 미나를 쭉 차려놓은 걸 26살 때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괴짜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맞추고 안에 있는 원고를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체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전생에 딸이 아들 되어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할머니도 울고 환상국도 울고 밖에 있는 개구리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환상국이 그 할머니를 잘 모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긋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하죠. 그리고 환상국이 어느 날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자기 모양을 조각해 놓고 딱 시를 써서 옆에다 붙여놨는데 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시 내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시를 쳤냐면 스님 같으나 머리는 깎지 않았고 속인 같으나 속세를 떠나지 않았네. 꿈에서 또 꿈을 꾸고 이 몸 이전에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알았네 라는 시를 다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곡은 이 그 후에도 이제 유명한 문학가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는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평생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을 잘 닦다가 고요히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후인들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까 청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중에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대. 원매. 청나라 때. 원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월매. 월매. 많이 안 들어봤나요? 네? 미안해요.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매라는 문학가가 이 황상곡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 책은 이번 생에 보는 것으로는 이미 늦었구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책을 읽고 학문을 해서 이번 생에 큰 인물이 되려면 언제부터 닦아야 된다? 전생에서부터 닦은 게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어디서 넘어왔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에 뭔가 특출난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 예체능 쪽에 있으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중요하대요. 정말 노력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애들이 비슷비슷하대요. 네. 1단계는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더 노력하는 애들이 그 단계를 넘는대요. 노력하는 애들이.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애들이 있대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게 있대요. 그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불교에서는 다 전생에서 내가 닦은 거라고 해요. 무언가 특출난 거에는 전생에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둑질을 잘한다. 전생에도 도둑질했나?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뭔가 자기가 타고난 거는 예, 다 자신만의 전생에 지은 강력한 어떤 전생의 습관일 수가 있다.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허투루 그냥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모든 게 다 인과업보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일이 뻥 뚫린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근데 가는 길마다 공사 중 하는 데 있죠. 가는 길마다 신호등 걸리고 가는 데마다 공사 중이고 그거는 전생에 다 까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우 스님 전생에 저 다 끈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생에 어떡해요? 뭘 어떻게 이번 생에 닦아야죠. 이번 생에도 안 닦으면 다음 생에 더 괴로워요. 이번 생에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네. 설거지만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이번 생에 닦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업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와 인과응보를 정말 100% 믿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속이야 상하겠지만 아이고 다 내 업이다. 내 빚이 녹고 있나 보다. 빚 갚고 있다 생각하시고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전생에 지은 복이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더 복을 많이 짓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업은 자기가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생에 이렇게 각자의 이제 몸을 받는 것도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국의 채한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100년 전에 채한이라는 중국 대륙의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제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채한 노스님에게 중국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노스님 제자가 결혼을 해서 부인도 있고 딸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참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참선을 하고 싶으니까 부인하고 이제 상의도 안 한 채 그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채한 스님 밑으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애도 있는데 당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냥 옆에서 막 울면서 같이 가자 그냥 돌아가자 하는데도 이제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쯤 되면 여자도 아유 그러면 여보 이왕 스님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성격이 독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스님 됐는지 알 것 같아. 왜 스님 됐는지 알 것 같아. 여자가 앙심을 품고 물에 빠져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나쁜 사람 내 복수의 태도 하고 독하죠. 왜 그래?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부인이. 그리고 하나 남은 어린 딸은 그럼 뭐 아빠는 스님 됐고 엄마는 자살했으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친척집에 보내버리게 됐대요. 이 스님도 이제 머리 깎고 10년 동안 열심히 참선을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참선을 해서 나름대로 되게 좀 깊은 경지에 들어갔대요. 근데 깊은 이제 참선의 좀 깊은 맛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생기고 명성이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막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큰 스님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수행이 좀 부족했나 봐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탐욕과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는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교만심에 빠져버리니까 그만 엄청난 이제 사실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10년 동안 부인이 물에 빠져서 죽은 뒤에 원혼이 돼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대요. 10년 동안. 아우 질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한을 맺고 죽으면 귀신 돼서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막 따라다녔는데 스님을 10년 동안 못 건드렸던 게 스님이 수행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옆에 호법선신들을 보호해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스님이 교만심에 빠져서 이제 잘못된 마음을 막 일으키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던 그 우리로 치면 수호신들 있잖아요. 수호신들 호법선신들이 신망을 느끼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나 봐요. 옆에서 스님을 보호해주던 수호신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인이 스님 몸에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빙의가 싹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전생에 업보가 엄청 두꺼웠나 봐 둘이.
그 어느 날 그 스님이 공부하는 곳이 그 진강이라는 곳이 있대. 중국의 진강의 금산사라는 절이었대요.

아주 유명한 절이래요, 중국에서. 진강의 금상사라는 선방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큰 강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강에 혼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스님을 끌어다가지고 그 스님의 정신을 차리니까, 스님 수영 헤엄도 못 친 분이 바 물에 저 험한 강물에 왜 뛰어들었냐고 했더니,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누가 붙어가지고 그 부인 여자 귀신이 붙어서, 여자 귀신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남편 스님 남편 몸에 붙어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야. 같이 가려고. 야, 그 물귀신이죠, 물귀신. 나 혼자 못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들이 스님 너무 요새 뭐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다, 좀 쉬면서 해라.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여자 귀신이 몸에 또 빙의를 해가지고 자꾸 귀에서 속삭이더래요.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우리 같으면 아 여기 물 안 좋아, 우리 다른 물로 가자. 물에 들어가자. 또 물에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또 다 죽어가는 걸 다시 살려냈대요. 금상사 방장 스님이, 야 이거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귀신이 홀린 것 같다. 그네 스승인 최양 스님한테, 최양 스님께 빨리 이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분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해야겠다. 그 최양 스님이 멀리서 연락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인편으로 왔겠죠. 뭐 지금의 카톡으로 카톡 뭐 이러면서 제자가 귀신에 홀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최한 스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받아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제자한테, 제자야 너 몸이 좀 허한 것 같으니까 나랑 금상사 나와서 우리 절에 가서 좀 요양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데려갔는데, 데려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거기 배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2층이었대요. 그래서 아래 침대에서는 스승인 최한 노스님께서 주무시고 위침대에는 제자를 눕혔는데, 최양 스님이 계시는 절에까지 올 때만 해도 제자가 멀쩡했대요. 그 최양 스님도 이제 좀 괜찮은 건가 이러고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우리 여기 스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안 좋다, 혹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알리고 옆에서 좀 관찰 좀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 공양 시간이 됐는데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그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최한 스님이 마음이 불길해서 제자들한테, 야 그 방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 제자야 그 스님의 방에 갔는데 뒷문에 창문이 열려 있고 스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찾아봐라 해서 그 한 반나절을 찾았는데, 그 스님이 있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큰 강에 결국 익사된 채 발견이 됐답니다. 결국 죽은 거예요. 귀신 못 됐어. 공부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최한 스님이 그 시신에 자 수습을 해가지고 그 이제 천도제에서 지극정성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서 죽으면 그런 거는 또 좋아요. 스님들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고 천도제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지내준 뒤에, 이제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그 10년 전에 친척집에 맡긴 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했대요. 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야 이제 너네 아버지가 스님께서 세상을 입적을 하셨다, 우리가 시신에 잘 수습해서 천도제도 올렸으니까 뭐 제삿날이 언제니까 제사라도 뭐 잘 올려라 하고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절에 딱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최한 스님께서, 얘야 아니 그렇잖아도 너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냐 했더니,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 그러니까 중국에는 토지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성황당 있죠, 성황당. 그렇지, 토지, 어떤 일정한 그 마을의 땅을 보호해주는 신이 토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묶여있는 신들이죠, 땅을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토지신 부인으로 같이 따라온다는 꿈을 꿨습니다. 지겹다, 또 따라오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최한 스님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스님이 비록 중간에 마음을 잘못 썼지만,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안 좋게 돌아왔지만 10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참선수행을 좀 열심히 했던 공덕으로 이번 생에 토지신이 되었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0: 생각해봤더니 요 며칠 전에 그 마을에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거예요. 그래서 채한쌤이 딱 감이 찝히는 게 있어서 같이 있던 스님들을 이끌고 그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갔대요. 그 새로 만든 사당에 가서 듣자하니 전생에 나의 제자였던 아무개야, 아무개 스님아, 그대가 여기 토지신으로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그 말이 맞으면 못 좀 한번 보여다오 이랬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토지신으로 온 게 사실이면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하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막 불더니 한참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다가 싹 멈추더래요. 그때 채한쌤이 아, 여기 토지신으로 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라고 했다는 100년 전에 채한쌤이 직접 겪으신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사실 그 스님은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참선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고 탐욕의 마음이 생겨서 주변에 이제 호법선신들이 떠나고 또 출가기 전에 맺어놓은 나쁜 인연이 있었죠. 네. 그 부인이 물에 빠져 죽어서 원한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호법선신이 틈을 보인 사이에 어이씨구나 이때다 해서 몸에 쏙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도 전생에 그래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신이 마른 신이지만 그게 높은 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보다도 훨씬 격이 낮고 그냥 사람보다는 조금 초능력이 있는 좀 영적인 존재 정도, 그 정도죠. 그리고 그 부인대에는 그 귀신이 이제 또 부인으로 따라왔잖아요.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공부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 보면 그 토지신 부인으로 따라온 그 귀신도 언젠가는 이제 자기 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귀신이 돼서 공부하는 스님 몸에 붙어서 자살하게끔 한 그 업보는 언젠가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업보를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살면서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뭐 벌써 있어요? 빚진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빚을 안 지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신도들의 빚을 져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국가의 빚을 짓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빚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빚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얘기를 했는데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 귀신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훈훈한 이야기로 한국 불교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200년 전에 1800년대 초에 그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라고 아세요?
1: 예.
0: 아주 그냥 좋은 절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한 천년고찰인데 그 법주사에 들락날락거리던 궁녀가 한 명 있었대요. 궁녀가 있었는데 이 궁녀가 어느 날 법주사에 왔는데 어느 잘생긴 젊은 스님을 보고 상사병이 걸렸대요. 어떡해. 왜? 아니 빡빡 꺾은 머리가 뭐가 좋다고. 네?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그것도 전생 인연이겠죠?
1: 예.
0: 궁녀가 막 상사병에 걸려서 막 애타게 신임 우리 신임 막 이러다가 젊은 스님에게 고백을 했대요. 스님 예? 같이 살아요. 뭐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랬겠죠? 그 스님이 이러지 마시오. 나는 스님이고 당신은 신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딱 잘랐어요. 그 궁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 때문에 원한을 맺고 자살을 합니다. 뭐 툭하면 자살해. 자살하면 안 돼. 알겠죠?
1: 네.
0: 그것도 나중에 다 업보가 됩니다. 이번 생 빚을 풀어야지.
1: 네.
0: 그리고 지독한 여자 귀신이 됐대요. 그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궁녀니까 처녀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상사병에 그 죽은 아주 지독한 처녀 귀신이 돼서 그 법주사 젊은 스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 스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노랗게 돼서 죽는 황열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황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법주사에 잘생기고 젊은 스님만 있으면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법주사에서 젊은 스님들이 황열병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그 100년 동안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떤 스님들만? 젊고 잘생긴 스님들만 황열병에 걸렸잖아요. 만약에 황열병 안 걸리면 그 스님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어? 어? 나는 왜 안 걸리지? 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거야? 예? 여러분 차라리 황열병에 걸린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 좀 못생겼더라도 황열병 안 걸린 게 나을까요? 예,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 100년 동안 젊은 스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속리산의 그 법주사에 금강산에서 수행에 대한 진하라는 스님이 다 오셨대요. 진하라는 이제 어른 스님이 오셨는데 그 한국 불교사 100년 전에 한국 불교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그런 강사 스님이십니다. 이 진하 스님께서 다 법주사에 오셨는데 되게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서 스님 스님 뭐예요? 이러면서 스님 뭐예요? 놀아요?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스님이 꿈에서 딱 깨어나서 어? 내가 이런 꿈을 왜 꾸지? 희한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한 번도 이런 꿈 꾼 적 없는데? 그 또 그 다음날 또 꿈에 드는데 또 천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에이 스님 뭐예요? 놀아요. 그 꿈을 꾸면서 몸이 자꾸 노랗게 변해가고 몸에 막 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에 이렇게 황열병이 도는 이유가 요 꿈에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마땅히 이 업을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 지났음이 그날로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셨대요. 법주사 대웅보전에 다 들어가셔서 밥 먹는 시간이란 잠자는 시간은 빼놓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웠대요. 그 우리 불교에 보면 천수경이란 경전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나 하루 종일 신묘장구 다라니를 21일 기도를 하셨대요. 21일 동안 다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는데 어느 날 호련이 이제 다라니를 외우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때 여자 귀신이 싹 나타나는데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고운 얼굴로 나타나서 스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스님 저의 어리석은 업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덕분에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하면서 그 여자 귀신 영가가 다 천도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부처님의 영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최한 노스님의 제자였던 그 스님도 차라리 그때 뭘 했었으면 부처님한테 그 지극정성 기도 올렸었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가시다가 뭐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혼자 있는 방에 발자국 소리가 쩌벅쩌벅 난다거나 이럴 때 뭐 어우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 예, 기도를 해라. 신묘장구 다라니를 읽든 금강경을 읽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일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궁녀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 귀신이 된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첫 번째 이야기는 환상곡이 전생에 그 이제 그 연부를 좋아하고 채식하면서 채기계를 좋아했던 그런 어떤 젊은 여인네가 죽어서 환상곡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야기 들었죠. 네. 두 번째는 그 최한 노스님의 제자가 참선 수행 열심히 하시다가 그 마음을 살짝 잘못 쓰고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출가 전에 자살했던 부인의 원혼이 빙의가 돼서 그 안타까운 삶을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고 그리고 다음 생에 그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들었던 이야기가 그 법주사 불교설화에 내려오는 그 젊은 스님을 짝사랑하다가 자살했던 처녀 귀신이 그 진하 스님의 신묘장구 다라니의 기도 영험으로 그 업장을 놓아버리고 영가가 천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업을 지어야 되나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나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0: 있나?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나?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지금 좋은 업을 짓고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쁜 업을 나도 모르게 나쁜 업을 지으면서 미래의 나쁜 결과를 야기할 만한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보?
1: 내가
0: 지은 업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타고난 여러분들의 능력도 어디서 넘어온 것일 수 있다? 전생에 넘어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스님, 사업하고 장사하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래요. 반드시 운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건 안 된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기당할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안 모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일이 안 풀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또 다른 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참 거시기해요. 거시기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거시기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세요. 그리고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업장 소멸과 복을 져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 아,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혹은 과거에 지었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구나. 내가 지었던 원인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화가 확 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빚진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다. 내가 또 지금 화를 내면 이게 또 나한테 악업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기쁘고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만함에 빠질 게 아니라 아 복을 지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마음을 챙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불제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서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복을 열심히 짓겠다는 마음을 절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자각은 영원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신라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2: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4: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5: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4: 나도.
2: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1: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4: 1번 하겠습니다.
1: 연애요?
2: 1번. 연애?

0: 불경상궐.
1: 이 세종께서 소원 왕후의 죽음을 훈민 정음의 보국과 확산에 절묘하게 활용하신 그 첫 번째 사례가 석보상제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세상 일들이 다 무상하더라. 하려면 학사들이 그 부르는 거 있죠. 그죠? 선대 뭡니까? 당한선 당나라 한나라의 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장노선은 장자 노자의 서적이며 한류 문집 옛날부터 했던 그 많은 문집들. 그다음에 뭡니까? 이두집은 두보. 그다음에 뭐 이배 이런 것들이죠. 백낙천집.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인간사에 남긴 발자취들 자체가 왕이 생각하니까 허망한 일들이더라는 거죠. 속세였던 그 내가 그걸 꿈꿨던 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한다. 그래서 출가를 한다고 했더니 408명의 부인들이 쫙 나와서 이제 왕을 이제 배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서 400개의 제후의 제후들이 다 나와서 왕이 가는 걸 송별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딱그로 뭡니까? 법마라국을 간다 하니까 평상시에는 막 왕이 다 알랑떠리던 408명의 부인 중에 아무도 간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법마라국이 얼마나 먼지 다 그냥 안 가는 거지. 그래서 400개의 제후에 제후들 역시도 하나도 붙잡지 않고 잘 속으로는 잘 가길 바라면서 병원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스 대왕이 이별을 하고 이제 떠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그랬더니 그 중에 400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의 부인이 408명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원앙 부인입니다. 두 분이 금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앙입니다. 원앙세 아시죠? 원앙 부인이고 나중에 이분이 왕생계를 부를 때는 원왕 부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법 자체가 안락국 태자 아까 이제 우리 강강을 해주시는 교수님 저 작가님 말대로 경이라고 정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부르고 원앙 부인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을 때는 원앙 부인 왕생 인연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왕생계를 부를 때 원앙생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 따로 하고 사르스 대왕의 주안점을 두면 사르스 대왕경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기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자연장자네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다 갈라집니다. 그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원앙 부인이 나오더니까 한 얘기가 대왕님이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물었더니 대왕님 한 얘기가 내가 출가를 해서 무상도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정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래 웁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원앙 부인이가 하는 말씀이가 대왕님이요 대왕님이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부인은 가는가 했더니 내가 대왕님하고 첫 초례를 치르고 부부간에 예를 초할 때 그때 일을 떠올린다면 내가 어찌 대왕님들을 안 따르릴까 이렇게 합니다.

없이다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사라수 대왕이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인들은 하나도 안 따라 나섰는데 원앙 부인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냐면은 차이를 쳐놓고 백일 같이 쳐놓고 인물 병풍을 둘러놓고 병풍 둘러놓고 상위에다가 모가지길도 황새병이라 모가지길은 황새목이기니까 황새병에다가 청솔까지와 청죽을 꽂아놓고 청실 홍실을 내려놓고 암딱 수탉을 맞아놓고 결혼식장에다가 요즘에는 아는 용떡 아시죠? 결혼식 할때 옛날에도 용떡을 만들어서 파트를 꽂아놓습니다. 용떡을 해놓고 그래 나서 뭡니까? 요새는 이제 뭐 고지 바가지에다 이렇게 돌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원앙의 어떤 그 두부가 잘 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잔에다가 술을 해가지고 일배 일배 우일배 주고 받거니 하고 천상에다 제배를 할 때 우리 맹세를 했다 이거지. 당신이 뭐냐면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고 내가 함께 할 이런 맹세를 했는데 오늘 번마라국이 아무리 멀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라수 대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 두 부부가 이제 떠나갑니다.

야, 아, 아. 그래 가지고 맞으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 아따 저 뭡니까 범마라국에 있는 꽃들은 불교 경전의 꽃들이고 오늘 천하에가 거리에 나갔더니까 민중의 꽃들이 다 이렇게 피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골 안이 좋다고 해도 내가 갇혀 살다 보니까 바깥에 이런 조월이 세월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그래가지고 합니다. 뒤에 가사가 더 긴데 소리 너무 오래 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만합니다. 뭐냐면은 발걸음은 사뿐사뿐, 바람은 솔솔 불고, 꽃은 뭡니까? 하늘하늘, 가랑잎은 한들한들. 그렇게 이게 소리가 더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농부들이면 새참을 먹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이자.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는 저기, 요새는 뭡니까, 그, 말을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 나라에서 뭐를 문화재라는 걸 자꾸 만들다 보니, 이름을 붙여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 뭐 정선아리랑이 아니고, 원래는 그전 그냥 아라리라 그랬어. 그래서 뭐, 이 동네는 이거 부르고 저 동네는 저거 부르는데, 요새 뭐 문화재인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만 부르면 다 정선 아라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데 동네마다 다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인데,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 앉아가지고 밥 먹다 이렇게 놀더라는 거죠. 근데 저 건네 보니까 뭡니까? 큰 누각이 있는데, 뭡니까? 거기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버드나무에 깨꼬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아 소리가 한번 들려온다. 우리 양육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상차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기 정자회선에 소리가 들리는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칠조 뭐 곤룡포에다가 구류 멸류관 그다음에 옥대 녹피해를 다 벗어버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금봉채 금비녀입니다. 그다음에 떨장 꼽는 거 가채 덧머리 올리는 거 그다음에 뒤에 꼽는 뒷꼬치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는 대례 때 12가지 옷을 입는다 합니다. 층층 입는데 마지막에 입는 게 적의입니다. 그래서 적의도 다 벗어 던지고 돌을 닦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이분들이 궁궐에서 기위만 살았다 그죠? 기하게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둘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이고 가다 보니까 아파 죽겠다 이게 이분이 뭐냐면은 승열비구죠. 승열비구가 이제 법마락으로 데리고 가고 있고 이분이 뭡니까? 사르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뭐 원앙 부인이죠. 원앙 부인이 뭡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내보내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왕님요 발가락이 물러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하룻밤만 쉬어가자 하고 여기 턱 물러 앉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국어 우리나라 말 그죠 이 말 자체가 자꾸 사라진다 그죠 애들이 뭐 이상한 말을 막 만들고 그리고 신체 부위도 자꾸 뭐 세분해서 못하죠 근데 여기 뭡니까 내가 좀 나도 빼먹었어 좀 전에 뭐냐면은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응신이나 궁대 우리 응신이라고 그죠 응신이도 아파서 못 간다 그 다음에서 무릎하고 허벅지는 다릅니다 그죠 무릎은 위죠 그죠 무릎이 아파 못 가겠네 허벅지 여기 위죠 그죠 그래 앞벅지 뒷벅지 한다 그죠 그 허벅지 아파서 못 갔네 또 내 발 여기 뭡니까 여기를 고뱅이라 그래 여기를 종지뼈 있는 곳을 고뱅이가 아파 못 가겠네 또 발 뒤에 뭡니까 톡 불어난 데가 있어요 장딴지 아파 못 가겠네 쭉 내려간 거 종아리

종아리 아파서 못 가겠네. 앞에 놓으면 장갱이라 그러지. 장갱이가 아파서 못 가겠네. 그리고 또 신발이 발 뒤꿈치 깨물어서 못 가겠네. 그 다음에 또 발바닥에 굽힌단 말이 있죠. 부풀어 오른다, 굽힌다. 그래. 발바닥에 굽히라 못 가겠네. 그랬더니 또 발가락이 또 아파서 짓물라서 못 가겠네. 그리고 길에 털썰 문질 앉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라서 대왕과 승결비구가 처음에는 뭐 가마일에 끼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다가 얻고 가다가 놓고 가다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안 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부인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대왕님요, 대왕님요. 내가 당신하고 굳이 법마라고 가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 몸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보시를 받아서 당신을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뭐냐면 광유성인에게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뭡니까? 중림국이라는 나라를 지나갈 때 생긴 일입니다. 그래, 중림국의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이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 뭐 부잣집 하나 보인다, 그죠? 여기에 끝에. 그래서, 그래, 여기 부잣집이 딱 보이니까 이 집에 팔리러 가야 되지. 가난한 집에서 종을 사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 여기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승에는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죠? 이 세상에 길을 건네가지고, 이제 법마라국에 가려니까 이놈 다람쥐도 여기서 뭐 벌을 까먹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시미도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쭉 이제 이 집으로 갑니다, 이 집에. 그래가지고 이 집에 또 가는데, 뭐니까 돌려봐야지. 그래 갔더니까 이 집에 죄인을 이제 청했죠. 죄인을 청했더니까 제가 가리나요? 이분이 뭡니까? 자연장자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연장자가 있고 그 집에 종이고, 이분은 사라스 대왕이고, 원앙 부인이고, 승열 비구입니다. 그죠? 그래, 이 집에 와가지고 흥정을 한다, 그지? 마누라 흥정을 해. 원앙 부인을 자연장자 당신이 사시오. 이러니까, 뭐, 원앙 부인이 이쁘겠잖아. 나라 왕비니까. 그래, 이 사람이 혹해가지고 산다, 그지? 그래가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소? 하니까, 이 부인의 몸값이 2,000냥이고, 그러는데 이게 또 뭐냐면은 소가는 새끼를 가지면 돈을 더 쳐줍니다. 시골에서, 그죠? 맞잖아요. 소 우전에 가면은 소가 새끼가 들으면 돈을 더 쳐주는데, 사람 새끼, 뭐, 임신했다 돈 더 쳐준다 소리 내가 못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는 뭐냐니까, 뭐, 원앙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배 안에 은나가 있으니까, 이 은나 값에 2,000냥을 더 쳐달라 해서 4,000냥을 받습니다. 이 집에서. 그때까지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원앙 부인의 미모, 품위에 혹해가지고 4,000냥의 돈구름을 던지고 이제 샀다, 그죠? 샀더니까 이제 이 집에서 잠을 자야 되죠. 자는데 내일 아침이면 떠나가야 돼, 이 집이. 떠나가는데 뭐냐면은, 저녁이 됐는데 차가운 방에 이 사람 재워야 된다, 그죠? 둘이서 행랑방에 자다 보니까 두 뇌가 노래를 한다, 그죠? 고려가요 중에 만전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제세어시라 이래 잘 못했다 오늘이. 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얼음 위에 이 집에 냉골이잖아. 남의 집 가는 사람 누가 불러주겠어, 그죠? 행락방 냉골 차가운 방에 있는데 그 얼음 위에 그죠? 대잎 자리를 깔아, 대나무 자리를 깔아서 대잎 파리 자리를 깔아, 그죠? 그러니까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좀 추워가 얼어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얼음 위에 대잎 자리를 깔아, 그죠? 보아, 보아라 그래. 얼음 위에 대잎 자리를 보아. 그래서 거듭거듭 아 이놈의 추운 방에 있지만 임하고 내가 얼어 죽을지라도 날이 얼른 새해 다음 날이 얼른 추위를 벗어나는데 정든 이 밤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추운데 두 내외가 오늘 밤에 자면 이별을 하지만은 당신하고 내하고 이래 있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는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고 좀

0: 많이 알아요. 예를 많이들 서울 문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서울은 뭐 창구타는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알고 궁중정제 같은 걸 좀 알 뿐이 나머지 잘 몰라. 그런 와중에 보면은 그래서 요즘 뭐야 저 학자들이 매나리라 이랬는데 매나리가 원래 민알입니다. 민자로 부른다고 민알이야. 그게 민알이라 하고 그다음에 나서 그거를 뭡니까 재밌게 흥겹게 부르는 건 넉알이라 합니다. 그걸 넉다리 좋단 말 알죠? 누가 막 흥겹게 놓은 거 넉다리 좋아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넉알이는 흥겹게 부르는 건 넉알이고 민자로 하고 민알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런 와중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은 민알이를 부르든지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 정리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락국 태자 전이라는 거 많죠. 그것도 경이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써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사상과 이런 생각을 그대로 오롯이 담아서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는 걸 이제 경들이죠. 이런 와중에서 한국에만 있는 이 안락국 태자경 이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위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 경인가 소설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름이 아니고 오늘 불전문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 연구교수이고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이신 조은혜 교수님 청하에서 강강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헌으로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이야기에 어떠한 제목이 붙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땅설법으로 전승되는 안락국 태자경은 앞에서 강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월인석보에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조선시대의 소설로 전해지는 안락국 태자전 혹은 안락국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가에서는 이공본풀이라든가 악양국 왕자 노래 뭐 이런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이제 하고 있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하는 건 뒤에 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락국 태자경 혹은 안락국경 그리고 불설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하는 제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락국 태자경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락국 태자 이야기를 연구를 할 때 보통 이제 소설적인 관점에 초점을 둘 때는 이제 안락국 태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불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락국 태자의 그 서사 구조라든가 그 이야기 자체를 다룰 때는 이제 제목에 특별하게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안락국 태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산스크리트의 수트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수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이나 교훈, 뭐 계율 등등을 의미하고 불변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그 제자들이 문헌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문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불설 무슨 무슨 경이라고 하는 문헌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의경 의심스럽다 할 때 의경이죠. 그리고 혹은 뭐 위경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락국 태자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문헌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불경에서도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고유의 위경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경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인상

0: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불경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장르로서 전승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전생담, 그리고 현생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불전의 이야기에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육도직경, 이것도 경이 붙었죠, 뒤에. 그래서 본생경이라든가 인연경 등등 경이 붙는 제목들은 다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가 일대기를 담고 있는 문헌이 이제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석가열의 십지수행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판본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도 역시 제목이 이제 없고요. 1지, 2지, 3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석가열의 전생부터 해서 10가지의 그 수행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6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우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선우태자 이야기도 이 안락국태자경처럼 선우태자 전 혹은 선우태자경으로 전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되면 적성의전이라고 한글 소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락국태자경이 이제 불경처럼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려시대의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와 같은 이야기를 전승하고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월인석보 안에 석가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석가모니의 팔상을 담고 있고 이제 석가모니의 일대기죠. 그리고 석가모니의 말씀, 법화경이라든가 지장경과 같은 경장을 수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들 중에서 그 부모님에 대한 효라든가 극락왕생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설로 전개가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변상도와 같은 그림으로도 수용되고 발전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위경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불경처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문헌으로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향유됐다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설법 안락국태자경을 이제 들으시면서 왜 어떤 의미에서 경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사람들이 전승을 해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아침에 날이 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떠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락 중에 여러분 말은 네 구울치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구하시거나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민아리하고 늑아리를 좀 달리 부르고 그다음에 향가를 부르는 거는 뭐 신라시대 것을 녹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연과 같은 경우에는 무가 뒷거리 내듯이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천수 대비가 같은 경우에는 어청보 장단에 얹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맨 어떤 주술 어떤 기원의 이제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나라 국문학과 불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또 BTN을 시청해 주신 계신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또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강강 우리 선생님들 또 간창 또 악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이 설복 공덕을 여러분들께 회향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가태평하시고 소망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 7회 또 9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항상 밝게 살고 있다. 지난 일에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다. 지난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공연한 일로 슬픔과 걱정에 빠지면 얼굴이 어둡나니 마치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0: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0: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0: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不知变的山哪，干旱哪，树木拢干哪。风一吹啊，树甲树的中间不断插人。真多动物啊，求生。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제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은

놀라지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나쁘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미움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며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라. 모든 일의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설령 천억여 개의 창고가 있다 해도 탐해하는 마음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마치 큰 바다가 여러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나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은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틀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오니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모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디서금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

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

0: 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0: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

0: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골자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지혜와 덕망으로 이끌 제3대 원로회가 구성됐습니다. 회장에 전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 등 비구니 승가 발전에 힘쓴 스님들이 새 원로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임 정구창 회장은 불자 공직자로서 자비와 지혜를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용성 진종조사의 탄신 162주년을 기리는 봉찬대제가 명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명법사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비구니 교육요람 봉영사가 1박 2일 동안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스님과 가족들은 함께 수계를 하며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워 도반으로 거듭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자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도정 운영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기도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중도와 화쟁의 정신으로 도정에 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의 새 역사를 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불자 정치인 추미애 당선인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향후 도정 운영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첨단 산업과 전통문화가 집약된 핵심 지역으로 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임자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갈등 고착화를 우려하며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어갈 도지사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2: 국민의 그 통합과 화합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네. 자꾸 이제 그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대결적 모습이 이제 자꾸 고착화되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제 안 좋은 모습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가장 큰 도정을 맡은 도지사로서의 그 도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데 좀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1: 추미애 당선인은 치열했던 선거 격전의 소회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르지 않고 정치 본연의 가치와 중심을 잡아야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진우 스님의 조언에 감사를 표한 겁니다.
3: 그래서 선거 때는 자기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중심을 잃고 흔들려버리면 지지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 저는 중심을 잘 안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본자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이 적중했다 생각합니다.
1: 진우 스님은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권에 화쟁의 지혜를 조언하고 1700년 한국 불교 역사 속에 흐르는 자비와 자리 이타의 정신이 곧 상생의 길이라며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 사람들이 심성도 서로 또 좋아지고 또 교감도 잘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화합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서 그런 전통 문화 또 전통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걸 이끌어내 주시고
1: 진우 스님과 추미애 당선인은 전통 문화 보존과 기후 에너지 문제 등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0: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에 필요한 마음 건강 정책 적용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정 교육감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마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종교를 떠나 개인이 마음을 돌볼 수 있으면 국민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마음 건강에 대한 선행적인 적용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마음 건강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 정교하게 다듬어서 적용하려고 한다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재정 증액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지혜와 덕망으로 이끌 제3대 원로회가 구성됐습니다. 명법사회주 화정스님과 진관사회주 개호스님, 전임 비구니회장 본각스님 등 비구니 승가 발전에 힘쓴 스님들이 새 원로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에 대중의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구니회를 지혜와 덕망으로 이끌 새 원로의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서고 부처님 전에 향과 꽃 공양을 올리며 불교 중흥을 기원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3대 원로회가 어제 열린 제21차 임시총회를 거쳐 공식 추대됐습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육문 스님 등 4명의 기존 의원에 더해 15명의 스님이 추대됐는데 평택 명법사회주 화정 스님과 서울 진관사회주 개호 스님, 전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오늘 대중 스님들께서 인준해 주심으로 원로의원 15분이 탄생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하드리며 깊은 감축을 드립니다.
1: 이번 원로회는 원로회 규모를 21인 이내로 감축한 최근 회칙 개정에 따라 1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가운데 25명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건데 임기도 기존 10년 단임에서 5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원로회 의장엔 전임 비구니 회장인 금륜사회주 본각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수석부의장은 진관사회주 개호스님, 부의장은 미타사 정수암회주 상덕스님과 공영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희스님이 맡았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새로 추대된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원로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정진과 전법 활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 한국의 비구니회가 세계에 우뚝 서는 그리고 안으로는 정말 수행정진하는 그런 집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1: 이날 원로에 추대된 효성, 지연, 도혜, 일진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비구니 승가가 교단과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3: 한국 비구니 승가의 새로운 사표가 탄생하면서 불교 중흥과 불법 홍포를 향한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이 한층 커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전국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불자 공무원의 모임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선평등 가족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신임 정구창 회장은 불자 공직자로서 자비와 지혜를 공직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립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제14대 회장 취임법회를 비롯해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14대 회장에 취임한 정구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를 공직 현장에서 실천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와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와 지혜를 공직 현장에서 실천하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공직의 자리가 국민의 고통을 돌고 보살도를 구현하는 현장이라며 공무원 불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6: 나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0: 공심은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불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1: 이날 치인법회에는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 홍종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공불련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2: 내가 행하는 작은 행정 하나가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느낄 때 공직 현장은 곧 자비를 구현하는 보살행의 실천 도량이 될 것입니다.
3: 공무원 불자 여러분,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하심의 자세입니다.
1: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공무원 불자들은 108회와 참선, 5분 손명상을 체험하고 수계법회를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과 정직의 계율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정구창 신임회장 체제로 새 출발을 알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공직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용성 진종조사의 탄신 162주년을 기리는 봉찬대제가 평택 명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용성조사의 호국정신과 대자비 원력을 되새기는 한편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승가 니르바나 젬베 공연단의 힘찬 타악 공연과 명법사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용성조사의 탄신을 찬탄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조국 독립과 불교개혁에 평생을 바친 용성 진종조사의 탄신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용성조사 대원명법사 실천회가 어제 평택명법사에서 탄신 162주년 봉찬대제를 엄수한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용성조사의 손상좌인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대종사와 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조사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법석에 오른 도문대종사는 용성조사의 전법계를 독송하며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도문대종사는 조사의 뜻에 따라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며 온 인류가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닦아 성불의 인연을 지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6: 부처님의 모든 법이 인연법, 근본법, 미묘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이나 근본법이나 미묘법 이 모두가 다 정멸의 모습, 정멸상이다. 그래요. 수행을 잘해서 정멸도를 마치면 내세는 부처님 닮음을 얻으리로다.
5: 석가열의 부촉법 제71세 법맥을 이은 화정스님은 용성조사님의 유훈은 사사무회의 화엄세계를 실천하는 등불이라며 유훈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용성 진종조사님의 이 나라 사랑에 그 대자비에 존경하옵고 유언 실현을 노구가 될 때까지 한 평생을 해오신 도자문자 육신 보살님께 감사 올립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5: 특히 명법사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에티오피아 강요부대의 참전 75주년을 맞아 뜻깊은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용성조사의 중생구제 유훈을 실천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 학당 운영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겁니다. 조사의 호국정신과 대자비심을 지구촌 이웃에게 전하며 유훈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 명법사. 참석한 사부대중은 국군 용창과 세계 평화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일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4: 출가라는 위대한 선택을 한 딸, 그리고 동생이 보고 싶어도 꾹 참아왔던 속가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구니 교육의 요람 수원 봉령사에서 아주 특별한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가 봉행됐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0: 다녀왔습니다.
1: 중생구제의 원력을 품고 삭발 여미한 채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학인 스님들.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수행과 공부까지 빡빡한 일정을 흔들림 없이 소화해내던 스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년에 단 한 번 손꼽아 기다리던 속가의 가족들이 도량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출가한 딸을 향해 부모는 부단한 정진을 염원하며 이제는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정성을 다해 삼배를 올립니다. 참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대견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채 맞잡은 두 손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2: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좋아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1: 전국에서 유일하게 봉영사에서만 진행되는 스님 가족 템플 스테이. 출가자는 세속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완고하고 오랜 규율이 있지만 봉영사 어른 스님들은 제자들을 위해 과감히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학인 스님들에게는 발심을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가족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굳건해져가는 스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는 안심법석이 되고 있습니다.
3: 가족들을 만나고 이래요. 또 가족들끼리도 이래 또 알아지고 참 좋습니다. 기분 좋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반이니까 많이 뭐 좀 아쉽습니다.
4: 개근상을 드려야 될 만큼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길을 가셨으니까 이제 큰 스님이 되셔야 되죠.
1: 가족들은 사찰의 역사를 둘러보고 계율 강의도 들으며 딸이 걸어가는 부처님의 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수계를 하며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워 속가의 인연을 넘어 불법 안에서 진정한 도반으로 거듭났습니다.
7: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지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불자들의 바른 행동 규범입니다.
1: 첫날의 감동은 이튿날 아름다운 문화의 향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주 묘원박물관 전시 선다 이려전 연계음악회가 열린 건데 조교종 전국 비구니회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의 첼로 등 클래식 연주자들의 선율이 어우러져 참가자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8: 큰 스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희가 받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1: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불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서원한 이틀간의 시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원력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해외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희귀 유물부터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불상까지 태국의 대표 문화유산 239점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천년의 태국 불교 예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열렸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여러 불상 사이를 지나자 우아하게 한 발을 내디딘 부처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적인 자세의 불상에 익숙한 우리에겐 낯설지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태국 불교 미술의 걸작입니다. 14세기 수코타이 시대 제작된 걷는 부처를 비롯해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239점이 국내 관람객과 처음 만났습니다.
10: 워킹 부다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부처님의 모습 담았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도 크지만은 조각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나서 이 옷이 펄럭이는 것 같은 가볍게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거는 처음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 태국 전역 21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한자리에 모아낸 이번 특별전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역사와 예술의 흐름을 조명합니다. 3부로 구성된 전시는 인도에서 전래한 불교가 태국의 고유한 문화와 만나 독자적인 불교 미술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11: 방신ไม่เคยนำไปจัดแสดงณพิพิธภัณฑสถานแห่งชาติ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อน จึงนับเป็นโอกาสพิเศษที่ผู้เข้าชม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ชาวเกาหลีจะได้สัมผัสมรดกทางศิลป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ไทยผ่านโบราณวัตถุศิลปะวัตถุอันทรงคุณค่าเหล่านี้
9: ilbu 태국 이전에 태국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세상으로 퍼져 나감을 상징하는 법륜과 몸에서 무수한 부처를 탄생시키는 관음보살상을 통해 태국에 뿌리내린 초기 불교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0: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13세기 이후 타이족이 세운 왕국을 중심으로 상좌부 불교가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꽃피운 태국 불교 미술이 이어집니다. 초기 수쿠타이 양식의 불상부터 왕의 상징물을 봉헌한 불탑 유물, 왕관과 화려한 장신구를 갖춘 보관불까지 왕권과 불교가 긴밀하게 결합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1: 장신구의 모습이 실제 태국 왕이 당시 착용하던, 즉 아유타의 왕이 착용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를 영적인 세계의 왕인 법왕으로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현실 세계의 왕의 이미지는 바로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죠.
0: 3부는 왕실의 후원 속에서 발전한 불교 문화와 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 걸렸던 불화와 장례의식에 사용된 불교 경전, 왕실 행사를 기념해 만든 부채 등 다양한 유물은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태국인의 삶과 함께해온 문화적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천년 넘게 이어져온 태국 불교의 역사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자연공원 내 전통 사찰과 사찰림의 문화 역사적 가치 활용을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계종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 중심의 자연공원 정책에서 문화유산과 문화 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적 관리 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공원 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공원 문화유산지구 기본 계획 수립과 문화경관 가치 증진 사업이 충실히 추진돼 새로운 자연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 공양으로 전해온 BTN 불교 TV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BTN 불교 TV 합창단은 지난 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BTN 불교TV 김수현 부산지사장 등 800여 명의 관객이 동참한 가운데 창단 10주년 기념 바바나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동암 스님의 법고를 시작으로 BTN 불교TV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자명 스님의 특별 무대, 부산 포교사 합창단과 BTN 불교TV 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오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화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창단 10주년을 축하했고, 김수현 부산지사장은 무대를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신 박다원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의 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우리 전통 불화와 단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현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0: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불교 회화와 그 전통 단청 작업을 하고 있는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제가 불화 네. 그리고 단청을 네. 이제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제가 또 우리 작가님의 그런 소중한 말씀 좀 이렇게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이 네. 인생의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그 인생의 세 가지 키워드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김정영 작가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전통의 색을 지키는 사람. 야, 우리 작가님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통 불화를 하셨고 네. 지금 단청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 전통의 색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예,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을 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불교 불심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천수경 틀고 맨날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절에 없어지시면 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저도 절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 가족끼리 여행 가면 사찰로 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얼결에 따라가서 108배를 어머니가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하다가 저는 70몇 배밖에 처음에 학교 학생 때
0: 그때 몇 살 때였는데요?
1: 한 중학교 됐던 것 같아요.
0: 중학교 때
1: 예, 새벽에 데려가서
0: 엄마가 끌고 가가지고
1: 예, 108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예. 엄살 부리면서 안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집에 스님들도 좀 종종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 불교가 생활

0: 미술학과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뭐 다른 서양학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채화라는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대 입시라는 잡지에 그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불교미술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제 마음속에 담아놔서 이제 입시 이제 썼을 때 저도 이제 서양학과지만 서양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인연이 됐던 게그 해부터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이 공통실기만 봐서 딱 하나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 저는 불교미술 전공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 그래서
0: 입학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절에 아무리 많이 가도 단청이나 불화를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부처님만 그 불상만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저는 서양화 그 수채화 쪽이 좀안 맞았었거든요.
1: 해보니까요.
0: 감성적인 게좀안 맞아서 디자인에 좀 맞는 성격인데 불화가 좀 디자인이랑 기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수채화하다가 디자인 쪽 하니까
1: 서양 수채화 하다가
0: 예,
1: 이제
0: 딱, 딱,
1: 동양 우리 불교 불화 불교 회화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 미술을 하니까 훨씬 재밌었다.
0: 네, 그전에는 미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근데 요 과에 와서는 너무 재밌게 예, 하고 이제 불교 이론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1: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셨네요.
0: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희 할머니의 영향으로
1: 외할머니요? 친할머니?
0: 친할머니,
1: 그러니까 시댁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실한 불자가
0: 네,
1: 되셨네요.
0: 초하루면 초하루인데 절에 가라 오면 불경 뭐 해석한 책 주시고,
1: 그러면 할머니하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금 불교, 미술, 불화와 단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청 흐뭇해하시겠어요.
0: 저희 그 아빠 친가 쪽이 다 불심이 부산 분이시라 센데 거기서는 제가 영웅입니다.
1: 저기 아버지 고향이 부산
0: 네,
1: 분이세요?
0: 그래서 거기는 고모들이 다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절에 되게 굉장히 독실하시거든요.
1: 원래 부산 불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0: 제가 가면 이제 자랑스러운
1: 자랑스러운 우리 불자 가족.
0: 그렇게
1: 참 좋습니다.
0: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불교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불교 미술을 하면서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었습니까?
0: 우선 맨 처음에는 제가 고려불화랑 크게 저희가 조선불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고려불화를 초반에는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상이 단순한 상이 많아서 독존, 삼존, 구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불화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고려불화의 그 색감하고 금 쓰는 게 너무 이게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신앙심보다는 그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1: 예뻤구나,
0: 색이.
1: 일단.
0: 그리고 제가 맨날 튜브 물감만 쓰다가 가루랑 접착제를 섞어서 만드는 이 손기술을 배우는 전통의 그 기술을 배우는 게 또 재밌었습니다. 튜브를 그냥 색 맞추는 것보다 이거는 색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선을 연습하면서 집중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1: 일단은 예뻐서
0: 전공이었습니다.
1: 좋았고,
0: 색감이 너무
1: 색감이 너무 예뻤고, 또 선을 그리면서 집중하는 그 느낌이 좋았고, 참 좋네요. 그러면 우리 불화에는 수많은 문양과 그 독특한 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0: 불화에서는 대표적인 게 연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1: 연꽃.
0: 연꽃이 대표적인 뭐 상징이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을 하고 불교의 대표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광배 같은 거는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두강하고 몸을 감싸는 그 친광이라는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광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그 신령스러운 그 빛과 깨달음의 그 의미를 쉽게 도상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름도 저희가 보시면 한 가지 흰색 구름이 아니고 오색 구름을 쓰고 그리고 보상화 문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불국토의 장엄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려불화랑 조선불화로 나뉘는데 색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그리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고려불화는 비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그리는 그 앞에 그리는 앞에 채색하고 뒤에 채색하는 그 기법을 썼는데 앞에는 다 채색을 저희가 회화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뒤에 채색하는 게 좀 독특해서 배채법이라는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 뒤로 하면 정확한 복채법인데 양쪽으로 비단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앞에서 두께가 두껍지 않아도 뒤에서 색감을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앞에서 색이 박나게 되더라도 뒤에 있는 색이 잡아주니까 이게 되게 오래 이게 시간이 오래돼도 보존이 잘 될 수 있는 특징과 색의 깊이를 더 낼 수 있어요. 그게 초상화로 이어졌고 하지만 이게 조선불화로 오면서 이제 비단이 아니고 이게 이거는 그 봉안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고려불화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봉안용이입니다. 그 절에 뒤에 있는 저희가 그런 저희가 예배 대상이 아니고 집에 원당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층에서 아니면 왕족층에서 썼던 그런 불화 위주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비단이지만 이제 조선 시대에 남아 있는 거는 예배용이 많기 때문에 그 재질부터가 다르고요. 기법은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크기 때문에 앞에서만 칠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장 큰 영향은 금을 그 국교가 불교인 고려 시대 때는 금을 많이 썼고
1: 금이요? 예. 비싸잖아요.
0: 예. 그러니까 금을 많이 썼고 조선 시대에는 그 왕실에서 바로 난 불화는 그러니까 금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구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 대신 색으로 색을 내거나 금을 최소화했지만 그 또 장점은 그 색이 가진 천연 재료가 가진 그 발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야.
0: 금을 그으면 색이 그래도 조금 노란기가 섞이거든요.
1: 아무래도
0: 예, 예. 그래서
1: 금색이니까
0: 예, 고려불화는 어두운 바탕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예. 느낌이 드는 거고 조선불화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몰랐는데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금이 들어가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노란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그림대로 좀 남겨두면 오히려 그 독특한 그 색감이 금을 안 씀으로써 더 살아나는 그 색이 훨씬 그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은 조선불화가 더 예, 제가 보기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1: 제가 네. 지금 드리고 네. 싶었던 질문이 네. 같은 불화인데도 네.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의 색감에 네.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네. 걸 지금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시대 불화가 좋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주셨네요. 네. 공부해보니까 조선불화가 더 마음이 간다.
0: 더 어렵고 예, 더 어렵고 더 배울 게 많고 그 색을 쓰는 그 기술이 색 배합이 정말 어렵거든요.
1: 예.
0: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그거를 그 선조님께서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뭐 금도 안 쓰고 이랬는데 네. 예, 깊이가 다르니까 배경색도 예. 어둡고 예. 훨씬 그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계속 색을 접하면서 보니까 이 색에 색을 살리는 것 또한 대단한 기술이고 이것도 굉장한 미감이구나. 그래서 네. 요새는 고려불화보다 조선불화에 조금 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작가님 네. 저희들은 네. 그냥 언뜻 들은 얘기는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 네. 뭐 혹은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최고봉은 고려불화다.
0: 네.
1: 뭐 이렇게 건너들은 게 많았는데 네. 또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선불화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구나.
0: 네.
1: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조선불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색이나 그 얼굴 표현법이 기가 막힙니다. 예. 고려부라는 물론 그

0: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고급스럽지만 조선보라는 그 실력에 비해서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서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저도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1: 아니구나.
0: 잘하셨더라고요.
1: 그 작가님, 또 단청의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또 단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단청은 저희가 건물의 전통 건축에 색과 문양을 입히는 일인데 붉은 단자에 푸를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음양법에 의해서 붉은 난색의 대표색이랑 한색의 대표색이랑 대표색을 섞어서 이름을 단청이라고 만들었고, 원래는 중국, 한국, 일본도 단청이라는 용어를 옛날부터 썼습니다. 단청, 단벽, 단확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단청이라는 거는 그 건물에 채색하는 거에 계속 발전해서 그 의미로 남아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은 그냥 회화를 통칭하는 이런 용어로 남아 있고요. 저희 나라는 그 단청이라고 하면 크게 그 건물의 전통 건축, 한옥에 주로 사찰이나 궁궐, 유교 단척에 옛날의 전통 그 색으로 칠해진 그 색과 문양을 말하는 겁니다.
1: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불화는 이렇게 뭐 종이나 비단에 우리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는 게 불화고, 단청은 우리 전통 건물, 사찰이나 궁궐 같은 전통 건물에 색을 아름답게 입히는 게 단청이죠? 예, 근데 우리 작가님 그두 개의 전문가시잖아요.
0: 불화를 옛날부터 훨씬 오래 했었고,
1: 한몇년 동안 하셨죠?
0: 불화는 입문한 지한 20, 정확히 한 29년
1: 29년이요?
0: 때고요.
1: 거의 30년이잖아요.
0: 30년이 다 돼가는데.
1: 대단하시네요.
0: 단청은 옛날부터 공부는 이론적으로 했고 실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10년 정도 아예
1: 단청도.
0: 뛰어들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거는 한그 정도 됐습니다.
1: 10년 동안 또 단청을. 불화는 거의 30년.
0: 불화도 꾸준히 하면서 단청은 큰 거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안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거 보건단청부터 들어왔는데 저거는 색깔도 맞춰야 되고 크기도 작으니까 좀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용기가 나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색깔.
0: 아무래도 회화를 했다 보니까 그냥 딱 있는 색보다 제 감각에 맞춘 결과물을 내려는 그런 그 색을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단청의 전문가로서 지금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그 영광스럽게 경복궁에 있는
1: 경복궁!
0: 흥복전이라는 건물이
1: 흥복전!
0: 있습니다. 이거는 1867년에 옛날부터 경복궁에 있었던 건물은 아니고 대비를 위해서 지어진 정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창덕궁에 불이 크게 나서 임금님이 창덕궁에 계시는 상황에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전각 몇 개를 회철을 해서 거기서 다시 짓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회철된 건물이 흥복전이라는 건물이었고요. 지금 그 경복궁 복원 사업에서 저 2015년부터 18년까지 건물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돼서
1: 저 사진 저렇게 나오네요.
0: 저렇게 복원이 됐고 바로 단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로 화학단청, 화학 안료를 쓴 단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대문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나라에서 전통부터 사용한 전통 소재에 대한 재료 연구랑 그 단청 기법 연구가 그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은 몇개 시범 사업이 있었고 일부는 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이 흥복전이 시작입니다. 매번 이제 앞으로 계속 궁궐 쪽에서 이렇게 복원된 건물을 다 복원을 원래 지었던 그 당시의 재료를 문양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0: 저희가 시작이고 기준점이 아마 되는 작업입니다.
1: 아니 그 작업 자체도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네.

0: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0: 야, 경복궁, 흥복점, 네. 복원 지금 사업에 그걸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총 책임자로.
0: 와, 정말 대단하네요.
1: 예, 그 좀 전통 재료를 쓴다는 게 회화는 실내에서 온습도가 변화가 많지 않지만 단청은 특징이 목재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기후나 그런 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 그래서 딱 저희가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지만 그게 저희가 공사가 1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으면서 악유 농도나 명반 농도나 이게 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그 회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여러 재료를 사용하면서 배웠고 공부했고 익힌 그 지식을 이번 현장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의 결과표인 것도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훌륭하십니다.
1: 네.
0: 예. 또 앞으로 많은 또 기대 가지고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작가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작가님의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김정현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두 번째 무엇일까요? 불화와 단청의 세계. 우리 작가님의 정체성을 표현하자면 불화와 단청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불화와 단청의 세계 인생 키워드 두 번째로 뽑아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 회화부터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요즘 나온 알료부터 천연 알료까지 다 접하고 공부하고 작업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화승이라고 스님분들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저희처럼 지금 조각, 불화, 단청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다 통달을 하셔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금호라고도 하고 화사라고도 하고 그런 화승이라는 스님들이 이 대를 이으셨는데 저희 때부터 저희 선배 때만 해도 불화랑 단청을 거의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각은 약간 다른 분야라 보통은 불화랑 단청을 색을 같이 쓰는 분야다 보니까 같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세분화돼서 이렇게 단청장이 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단청장이 불화도 같이 했었는데 2006년도쯤에 이제 불화장이 생기면서 전문가의 집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출할 수 있는 이 분야가 따로 생겨서 요새는 단청, 불화, 조각 이렇게 따로 전문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단청하다가 불화하시거나 불화하다가 단청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회화를 좀 굉장히 오래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그 무딘 것 같으면서도 그 야외에 있기 때문에 온도, 습도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0: 오.
1: 그래서 할 때 도움이 굉장히 그동안 연구했던 비단, 삼베, 면, 종이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 익혔던 아교의 습성, 석회의 습성 그런 거를 다 익혀서 지금은 단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화학 알료도 하고 전통 소재 알료도 사용을 하는데 둘 다의 또 특징도 있고 장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0: 작가님, 불화와 단청을 이제 전공하면서 네. 원래 첫 시작이 불화였잖아요.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수많은 불화들을 보면서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불화가 혹시 있습니까?
1: 저는 그 디자인적인 것도 굉장히 그거를 제가 기술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전공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의외로 산수가 들어있는 불화예요. 예,
0: 오.
1: 그래서 도갑사에 모셔졌던 32 관음임신도나
0: 예.
1: 아니면 그 고려시대 거라고 보고 있는 500나안도나 그
0: 오.
1: 산수 안에
0: 예.
1: 예, 담백하게 있는 그 느낌이
0: 예.
1: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뭐 첫째가 좋냐, 둘째가 좋냐
1: 네.
0: 하면 첫째 아이가 좋아, 둘째 아이가 좋아 하면 이게 웃은 이야기인 줄 알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불화도 소중하고 단청도
1: 네.
0: 소중하지만 두개다 해보니까 개인적인 성향에는 어떤 게더 재밌으셨어요?
1: 저는 불화는 한 벽면을 장식해서 그 벽면을 장식했다는 그 뿌듯함과 그 기법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단청을 처음에 막내로는 했을 때는 재미없었거든요.
0: 예.
1: 근데 제가 주체적으로 색도 다 만들고 문양도 이제 제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컨셉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환조라고 하죠. 온 곳을 다 360도를 돌고 내외부를 다 색을 입힌다는 게 그게 해봤더니 굉장히 효율이
0: 아,
1: 있더라고요.
0: 매력이 있군요.
1: 예. 그리고
0: 예.
1: 그 불화가 훨씬 어렵고 재밌지만 단청은 디자인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딱 도안화된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분도 많아요. 간단하고 좀 불화보다 기법이 섬세하지도 않고.
0: 그래도 소중한
1: 네.
0: 문화유산인데.
1: 근데 저도 그 회화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단청을 하니까 이거는 건물 전체를 그 관통하는 이 설계 작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문양의 뭐 길이, 위치, 밀도 같은 거를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화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면만 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었고, 불화랑 단청 중에서 제가 둘다 좋지만 요새는 단청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거는 불화를 그리면서 그 종교적인 벽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많고 그냥 너무 종교로 보기 때문에
0: 불화는 아무래도 불교 종교적으로 느껴지죠.
1: 그 색감도 고려 불화식으로 냈는데 자꾸 뭐 무속 그림이랑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불화에서는 색을 뺀 작업을 좀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대중화에 더 가깝겠다 해서 예,
0: 담백하게.
1: 금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먹으로 오찌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큐빅 같은 걸 이용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빛을 통해서 이렇게 오묘하게 주는 그거를 좀 작업을 대중화 쪽으로는 이렇게 다가서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단청을 해보니까 종교의 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외국도 그렇고 확장성이 불화보다는 훨씬
0: 아,
1: 있더라고요.
0: 더 널리 전할 수
1: 네.
0: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1: 불화가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불화는 부처님의 도상이 외국에서는 더 신성시 여기는 것 같고요. 단청보다는. 근데 단청은 캐대원에서도 이 오퇴에 다 저희가 그 단청 문양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불화는 문양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장식 부분만 이렇게 발전시키면 될것 같고 제가 그 단청을 조금 뒤에 한 사람으로서는 단청이 확장성이 훨씬 좋고 접근하기가 그 전통 회화로서는 조금 폭이 넓은 것 같아서 이제 제자 양성이나 뭐 이런 뭐 무슨 프로그램 개발도 단청을 위주로 조금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불화 자체는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소중하지만 종교의 벽이 있어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널리 전하기는 어렵고 불자 입장에서는 소중하지만 근데 단청은 불교거나 불교가 아니거나 세상에 좀 널리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 색감을 널리 전하는데 훨씬 더
1: 편견이
0: 탁월한 것
1: 없습니다.
0: 같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1: 느끼는 게 그거라서 깜짝 좀 놀랐습니다. 저는 계속 이 벽이랑 싸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대중화시킬까를 고민을 했는데 단청은 그 벽이 약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찰에 단청이 많기 때문에 불교색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오.
1: 하지만 궁궐의 사례를 보여주고 유교단청의 사례를

0: 사례를 보여주고 관아단청의 사례를 보여주면 그 편견이 깨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불안은 아직까지는 예, 조금 벽이 있지만 그 굉장히 맥을 이어가야 되는 소중한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회화의 최고봉입니다.
1: 불화가요.
0: 예, 모든 기법이 다돼 있고 다 속해 있고 모든 표현 방식 이런 게 있고 재료도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1: 그러면 그 어려운 우리 소중한 우리 불화의 이 소중한 기법을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많이
0: 네.
1: 전해주시기
0: 예,
1: 바랍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불화와 단청이라는 어떤 작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0: 네.
1: 무엇일까요?
0: 저희가 단청이나 불화는 짧은 시간 내에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게 직업으로 삼기에는 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술 습득보다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통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짧게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전통은 저희가 지켜내야 하는 거지만 개인 창작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승 이어짐의 그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때 결과로서는 딱 보이지 않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정이 나중에 결과에서는 이 공정을 간단하게 하던 전통적으로 하던 그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고 빨리 하고 그런 기술보다는 이 전통을 전통의 기법대로 내가 한번 이어서 계승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빨리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잘 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작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결과를 냈느냐, 이거를 제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가 생각보다 결과물에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마음으로 느끼는 경우가 불안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 마음으로
0: 네,
1: 느껴지는구나.
0: 그 신심을 갖고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기술이 부족해도 거기서는 신심이 더 우러나고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분이 그 종교가 불교가 아닌 분들은 이상하게 조금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예쁘지만 차갑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다가서기 약간 힘든 신심이 우러나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크게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그 자부심과 저희가 계승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길게 가기가 솔직히는 이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 전통에 대한 그 직업을 많이 안 갖는 이유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들이 숙련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못 견디고 예 그래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게 전통에 대한 그 마음가짐부터 태도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이게 그냥 내 작품이 아니고 나는 사명을 전통을 잇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점점 그걸 느꼈습니다.
1: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0: 네,
1: 해주셨네요.
0: 오래 안 가더라고요.
1: 오래 못 가요.
0: 예, 그거를 저도 몇십 년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금방 끝나는 사람들.
1: 지쳐버리는구나.
0: 예.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손기술은 좀 부족해도 어느 정도 손기술이 있으면 도달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대신 얼마나 그 전통에 대한 저희 자기 분야에 대한 자긍심과
1: 책임감?
0: 책임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롱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태도가 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로도 더 많이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오래 남고 끝까지 문화재도 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더라.
0: 그런 그 마음 금상첨화하고
1: 마음이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물론 뭐 기술도 좋고 마음도 좋으면 최고지만
0: 최고죠.
1: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역시 마음, 그 책임감, 사명감, 그 꾸준히 하는 우직한 마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작가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생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색으로 이어온 땡땡 초성 퀴즈예요. 이응, 시응 해서 또 뭘까 하다가 제가 이걸 자주 틀려요. 그래서 30년 동안 불화 그리고 단청을 오랫동안 전공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고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응 시옷을 색으로 이어온 인생 이렇게 저는 정답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0: 좋은 것 같은데요. 역사인데.
1: 역사였습니까?
0: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인생이 더 좋은가요?
0: 네, 훨씬 나은데요.
1: 저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 일단 오늘도 제가 틀렸습니다. 색으로 이어온 역사. 또 간단하게 또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희 전통 불화랑 단청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고 불화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림이고 단청은 저희가 채색을 건물에 입히는 일인과 동시에 시간을 지키는 색입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이어져내온 건물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물 전체의 그 미감이나 뭐 그런 장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 대표적인 그 채색 전통 회화의 그 맥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신앙을 알 수 있고 저희 미감을 알 수 있고 기술이 불화랑 단청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뭐 단청이나 불화는 저희가 선조들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정신문화까지 이걸 저희가 이어내려서 계승받고 저희 후대에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색으로 저희가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단순히 불화와 단청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더 색감이라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앞으로는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저희가 모든 직업이 그 좀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현상에서 저희는 시각 그 보이는 거지만 손으로 이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또 과거를 연구하면서 저희는 그 빠르게 앞서가는 빨리 경쟁하고 그 뭐가 더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 저희는 손으로 과거의 일을 과거의 문양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 저는 이 계통이 불화랑 단청이 좀 대중화 되기를 저는 좀 활동을 그렇게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고 그래서 교육이나 해외에 있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한국 색깔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고 교육이나 무슨 저희가 젊은 세대들한테 저희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어가는 그 현대인들에게 맞는 언어로서 저희가 이게 다가가는 작업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아니면 이게 뭐 전통 문화 콘텐츠 같은 거를 많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그냥 전통 회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중화를 좀 신경 쓰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게 좀
1: 아,
0: 널리
1: 우리
0: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1: 불화와 단청을 대중들에게 널리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 응원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김정영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인연이라고 할수 있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1: 주변 사람들.
0: 제가 인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뭐야? 돈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복이 좋은 게 뭐야 했는데,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제가 힘들 때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겉으로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다 부처님의 인연이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처님을 옛날부터 집안 환경 때문에 막 독실하게 맨날 밤새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제가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가피를 얻는 것 같아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야,
0: 제
1: 너,
0: 능력보다
1: 예.
0: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부처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가피는 바로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결론을 딱 내리자면 나는 인복이 많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0: 제 실력보다 좀더 이렇게 사람 복을 많이 타는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게 바로 복이죠. 아유, 우리 복 많으신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불교TV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아유. 노래도 잘해.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4: 감사합니다.
1: 노래도 잘하시고.
4: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5: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4: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2: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4: 1번 하겠습니다.
2: 연애요?
1: 연애?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본부 일론이라 여기까지 했죠.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다 옛날에는 나와 같은 본부였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본부였잖아요. 그냥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역대의 큰 스님들 다 출가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가셔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수행의 결과가 부처님도 되셨고 조사 스님들도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중생이 깨달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어떤 게 중생이에요?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는 깨달은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십법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계 구족이라 우리 모든 그 부분에는 십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지옥에 살고 있는 중생에도 십법계가 있고 부처님에게도 십법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뭘까? 중생은 중생의 근기를 끊임없이 꺼내쓰는 역할을 하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중생의 근기가 있지만 그 부분을 쓰지 않고 부처의 성품만을 꺼내쓰는 게 부처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보면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착한 맘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무조건 마음 자체가 착한 맘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순간순간 유혹이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것과 업을 짓는 것을 반복해요. 착한 마음도 일어나고 악한 마음도 일어나요. 때로는 열심히 하고자 라고 하는 정진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주 게으름이 앞을 가려서 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수행을 한번 주장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 좋은 마음으로 뭔가 주변이 도와주는 부분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안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안거 기간에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미리 내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최선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내가 미리 마음을 먹으면 그 부분에 반드시 마구니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데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마구니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로부터 저 위로부터 부처님과 많은 조사 스님들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다 똑같은 범부였는데 그 범부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수행이 있었어요. 또 오늘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중생인데 내가 무슨 부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더하는 마음이 되진 않지만 꾸준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서히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퇴전이라 하더라. 뒤를 밀리지 않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정진심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불자들이 취해야 될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많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만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뭘 주냐면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퇴보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희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성불의 주인공, 모든 조사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 부처님을 뵀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야. 누굴 뵀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중생으로서 노력을 해서 성불을 하셨듯이 나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대상의 능력을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는 성품이 나한테 있다. 내게 저 조사 스님과 다르지 않는 그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여. 그런데 가끔은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가끔 의심을 해야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만 가지면 한 발짝을 뛰면 한 발짝 뛴 것만큼 두 발짝을 뛰면 두 발짝 뛴 것만큼 나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을 믿고 내 행동을 믿고 내 언어를 믿고 나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환희심이 일어나지만 내가 부처님 가르침과 엇나가게 생활을 하거나 행동을 했으면 그 부분이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참회예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미 완벽할 것 같으면 뭐 이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원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정했다가도 가끔 태보심이 일어나거나 그 부분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잘못 판단을 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참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업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훔칠 수 있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대개 보면 뭘로 가장 큰 업을 짓느냐면 이 입으로 가장 업을 많이 쳐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보태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한 건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서 그걸 또 전파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그게 진실인 거랑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잠시도 조용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이만 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런 세상에 실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조용한 공간에 가 있어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저작거리에 있어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저작거리에 있어도 내 언어를 단속하면 되는 거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래요? 처렴 상종이라. 저 연꽃이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결코 그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자의 모습을 지켜가듯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뭘 탓해요? 주변을 탓해요. 주변을. 근데 연꽃이 시궁창을 탓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연꽃이 시궁창이 싫다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라 죽어요. 연꽃이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절대 시궁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세상을 왜 불자들끼리 모였는데도 왜 그렇게 시끄럽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도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시끄러우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가운데 그 시끄러움에 타협하지 말고 시끄러운 가운데 가장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것을 등지고는 수행이 안 돼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내 마음을 거기에 섞지 않으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온갖 부분을 다 교감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말이 나오면 거기에서 속이 상하고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

옮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그건 나의 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부처님 당시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떤 이기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하거든요. 그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욕을 하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당신 집에 손님이 가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아, 오시죠. 그 손님이 오면 당신은 손님 대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손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죠. 근데 그 손님이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을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음식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되 먹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내가 먹죠. 바로 그렇다. 오늘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많이 비난했는데 나는 오늘 당신이 내게 대접한 그 수많은 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욕은 누구에게 갔는가? 내 자신에게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나와 관련이 없거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건강한 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가? 내가 수행자로서, 내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곳이 싫다고 떠나면 저곳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 가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떠나면 그 문제는 어딜 가든 또 함께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회학적 부분을 연구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한 꿀벌 집단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꿀벌 집단이 있는데 그 꿀벌 그 집단을 보고 항상 꿀벌 집단의 70%는 성실하게 꿀을 물어나르는데 30% 정도는 뺀질거리고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가 너무 그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 30%를 제껴내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70%의 군락만 다시 모아서 꿀을 채취하게 했더니 그쪽에서 또 30%의 농땡이가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모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간이 항상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세상에 있으니 완벽한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절이 싫어서 떠나면 그 절도 똑같은 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절에 가면 이 절이 좋은 것 같고 이 절에 가면 저 절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거가 다 비슷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불교 집단이 아닌 또 다른 종교 집단을 가도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결코 완벽한 세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완벽한 환경을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뭐를 만나야 되느냐? 내 자신이 그 어떤 부분이든 적응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의 목적을 두고 절에 와서 함께하는 불자들이 되어 줬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답일 수 있다. 좋게 말했는데도 거꾸로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 오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자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피기 장부라. 저가 이미 장부이니라. 여 여기 너 역시 그러하니 담불 유야연정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비불 능야니라 할수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지 않을 뿐이지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쳐다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을 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러우면 나도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누구든 다 불성은 있다 없다?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는데 어? 하느님과 내가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이라 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뮤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의 성품을 일깨우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착해야 안 착해야? 어? 착한 건 뭐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건 뭐가 착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거에 배 아프지 않는 게 착한 거예요. 남 안 되는 부분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착한 거예요. 내가 보다 부족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부족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게 안 돼가지고 스님하고 누구가 조금 친한 것 같아도 배가 아파 한 말 아파. 아니 그게 친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게 배가 아파서 못 참아. 그래서 그를 절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 친하고 안 친한 것도 존재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 배 아픈 자체는 이미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한지 안 착한지 자꾸 돌이켜봐야 돼. 내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쳐다보고 배 아파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덜 착한 사람이야. 그 덜 착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스스로를 찾고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봅니까? 주변을 점검해 봅니까? 꿈 깨셔. 나를 점검하기도 바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고치는 부분이 가장 완벽한 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는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발견해서 내가 나를 고치기도 바쁜데 남하고 시비할 새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나는 완벽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 자신을 보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 점검을 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남을 가지고 시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부분에 인색하지 않았을 때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나는 다 감춥니다. 그리고 남을 가지고 시비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내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요. 남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면 남 칭찬하는 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야. 나는 해봐서 안 가는데 참 지루해. 그런데 남 못된 거, 남 안 되는 거 뭐 이거 하는 부분은 시간이 잘 가 안 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똑같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밤새 기도하는 거 하고 돈 먹고 돈 먹게 해가지고 고스톱하는 거 하고 어떤 게 시간이 잘 가야? 안 해봐서 모르죠? 못 내진다는 게 시간은 더 잘 가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부분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본질적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앞에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러한 수행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위치에 갔듯이 너들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너 역시 그러하다 이거예요. 역대의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님들이 그렇듯이 너 역시 그러하다. 그런 가능성의 존재들이래. 그래서 모두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불을 위해서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얘기. 그래, 여러분들한테 그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인자 가서 기도를 하고 사박오일 기도하고 오다가 본인들끼리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청정한 마음을, 비워진 마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박오일 기도한다가지고 그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지면 이 세상에 성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도 많으셔. 수억 겁을 다지고 다진 업으로 쌓여진 내가 오늘 갑자기 한 번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며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비워질 것 같으면 그걸 누가 고행이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이 차츰 차츰 차츰 차츰 내가 노력한 것은 어디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나한테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 부분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래요. 내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이는 옛날에 공부를 참 못했다. 어? 공부를 참 못했다. 근데 한 번도 뭐 이렇게 질책한 것 같지가 않아. 부모가 참 훌륭해. 그래서 지켜봐줬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봤더니 나중에 스스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로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과거에 반드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표를 정하되 어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옆에 사람 기도 잘하는 거에 침 흘리지 말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그랬고 역대의 부처님들이 그러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 이 불성을 구현하는 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했을 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여기 그 얘기가 바로 고왈 옛말에 도불 원인이나 도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라. 여러분 도가 사람을 멀리해요? 여러분 절에서 여러분들 오지 마라 그래요?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원인이라 하면 스스로가 사람이 스스로가 멀리한다. 여러분이 절에 와서 부처님 가까이 닥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누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도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오라 부르는 정토 극락에는 가는 사람이 없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선세를 지내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오늘날 우리가 공덕을 짓고 살기보다는 업을 짓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남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에? 아니 주변 사람 보지 말고 본인을 보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분명 극락을 가는 사람보다는 그만 못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간단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내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그 부분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만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 부처님께서는 애달아요. 왜? 일체 중생이 당신이 자식이니까. 어? 사생이 잡으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측은해요. 그러니까 측은한 중생들에게 중생으로서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요. 왜? 그건 고통이니까. 그 고통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으로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애끓는 사연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건져내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한 행동을 하고 말씀에 의지한 언어를 하고 말씀에 의지한 마음을 내면 충분히 우리는 구제의 대상이 되고 가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듣는데 설마 설마 그러니까 설마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히게 되었고 그 설마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 사는 모습보다도

지금부터 험한 부분의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부처님 말씀을 정말 뼈에 새겨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행동이 본인의 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뭡니까? 인과지 않습니까? 지은 대로 얻는다. 행한 대로 얻는다. 눈 감아서 거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도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며 우운 아욕인이면 또 스스로 이르시되 내가 어질고자 함이면 내 스스로가 어진 사람이 되고자 하면 사인 이 어짐이 지의라 하시느니라 다 이른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려고 마음먹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약하게 먹으니까. 근데 그 착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주변을 위해서 착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상대를 위하는 것은 궁극에 나를 위하는 게 된다.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얘기하는 부분이 보살행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행은 남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궁극행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논밭에 씨앗을 넣는 것은 1년 내지는 몇 년을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라면 남의 마음에 씨앗을 넣는 것은 억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씨앗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보면 그 어짐이라는 것을 참 등한시합니다. 마음은 누구든지 간에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를 이루고 싶어요? 안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다는 목적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요. 어? 내가 반드시 그 도를 얻고 싶으면 어짐이 바탕이 되셔야 하고 수행이 바탕이 되셔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언어를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극락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극락을 가고자 하거든 어짐을 잃지 마라. 응? 극락을 가고 싶거든 나의 스스로를 수행의 근본에서 내려놓지 마라. 내 언어를 바꿔야 돼, 내 행동을 바꿔야 돼, 이런 모든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혹시 그냥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세계는 있어 없어? 없어요. 적지만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적지만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부처님 참배하는 거 적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절에 와서 30분 기도하는 거 크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절에 와라. 그래서 상호랑각 대사님께서는 이 모든 사찰들을 산중에 머물러 사찰 운영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중생 가까이에 모든 불자에 가까이에 사찰을 짓고 그들이 마음이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조성해라. 이게 대사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 있을까요? 자주 깃들었을 때 자주 내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 오셔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 앞에 절하는 순간에만큼은 선해지지 않아요? 아니, 주변 사람 볼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절하는 순간에만큼 달라지거든요.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만큼은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간절하게 부처님을 그리고 내가 부처님과 같다.